북주삼각, 남한잠두, 좌청룡 우백호로서 낙산과 인왕산이 둘러있고 그 산의 상서로운 기운이 인재를 내는 곳이 한양이란 내용의 음악이었죠.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업 열박 한장단에 맞추어서 거뜬거뜬 이렇게 긴 장형시조를 노랫말에 얹어서 산세 좋은 서울의 자연을 노래했습니다.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노래, 김선옥의 거문고, 이지영의 가야금, 정수년의 해금,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김기철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도심에서 시달리다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창의력이 더 높아진다 하는 실험 결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거기에다가 스마트폰도 완전히 끊고 온전히 자연과 교감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하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따사로운 햇살, 피톤치드 내뿜는 숲의 향기 그 모두가 우리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연 속에서 채워진 정신적 충만함은 도심으로 돌아간다 해서 한동안 효과가 여전히 지속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이 높아져서 여유 있는 생각도 하게 되고 창의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 치유를 위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이면 조용한 어디론가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이유 충분히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넉넉한 음악입니다. 여밀락 4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음악을 해금 독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해금은 두 줄 차련악기인데요. 고려시대에 이 땅에 유입이 돼서 궁중과 민간에서 두루 쓰이는 악기로 자리했습니다. 두 줄 악기지만 그 표현력은 두 줄 이상인데요. 오늘 해금의 음색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금 독주로 여밀락 준비했습니다. 여밀락 4장입니다. 양경숙의 해금 연주입니다.

할 때 시원한 음악이 여밀락을 더욱 넉넉하게 해주네요. 중간중간 두 음이 함께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쇠는 가락을 함께 연주한 겁니다. 해금의 쓰임이 다양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종묘제례악은 물론이고 왕실의 여러

연향악에서도 연주되고요. 사랑방의 줄풍류, 또 무속음악, 춤 반주음악, 산조와 같은 다양한 음악을 해금이 연주하고 있어서 마치 약방의 감초와도 같은 악기가 해금입니다. 오늘은 여밀락을 해금 독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버들피리님께서 배즙과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아침이네요. 비가 아침부터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배즙 방송 들으면 감성이 듬뿍 더해지겠죠? 하셨습니다. 배즙과 커피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어울리는지. 또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자연 속에서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듣고 주변 산을 바라보니 이제 많이 푸르러졌네요. 진국 명산 들으면서 심호흡을 해봅니다. 하시고 앞서서 진국 명산 들려드릴 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고려시대에 이 땅에 유입된 당악 보허자의 파생음악으로 형성된 곡이죠. 보허사 준비했습니다. 보허자가 민간의 풍류음악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이 풍류방에서 거문고나 가야금 이런 현악기 중심의 음악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영조대 무렵부터 보허사란 이름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악기 위주로 연주하는 곡이라서 현악 보허자라 부르기도 하고요. 암영으로 황하청, 이 황하의 물이 맑다는 뜻이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곡은 원래 단제비로 연주가 되는데요. 오늘은 거문고, 가야금, 양금 각각 여러 대가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서 편곡한 음악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 보허사 들려드립니다.

검은고, 가야금, 양금 여러 대로 특별히 편성해서 연주한 음악 보허사 혹은 현악보허자 아명으로 황하청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작곡가 이상규가 KBS 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특별히 새로운 편성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해서 이처럼 규모를 키워서 새롭게 시도한 연주입니다. 지초실님께서 AI가 좋긴 좋나 봅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검색도 되고요. 아무리 그래도 출산은 불가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AI 출산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는 문명인은 아이를 직접 낳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공 배양을 해서 만드는 걸로 나오죠. 사람이 아이를 낳는 걸 야만인의 일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AI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소설가들이 바라보는 미래에 관한 그 이야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헌책방님께서 음악 문화의 여백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요. 기다리며 함께해요 하셨고요. 윤혜성님 함께 출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업 청성령입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훗날 조선의 제17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 효종이 복림대군 시절에 청나라로 불모로 잡혀갈 때 지은 시조시입니다. 심양 땅에 무려 8년간 잡혀 있었는데요. 그가 잡혀간 해가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 이듬해입니다. 그 잡혀가는 과정에서 지금 들으실 이 시조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당시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노랫말을 5장으로 나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장 청성령 지나거다. 2장 초하구 어디메오. 3장 호풍도 차도 찰사 구진비는 무어밀고 4장 뉘라서 5장 내 행색 그려내어 임계신대 드리리. 이 심양 땅으로 볼모로 잡혀가는 복림대군의 모습이 참 처연한데요. 거기에 구진비까지 내립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친 인조대왕에게 그 누가 전해줄까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업 청성령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청성령 지나가다 초하구 어디 메오 초풍도 차도 찰사 구진비는 무엄일고 뉘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임계신데 드리리. 오늘 같은 비가 내리는 날일까요? 남창가구 계면조 초수대업 청성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을 역임했고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학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고려시대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당악정제의 하나 오양선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진 당악정제가 5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헌선도 수연장, 연화대 포구락, 그리고 오늘 들으실 오양선입니다. 이 당악정제에 해당하는데요. 당악정제를 출 때는 향악정제와는 달리 다양한 의물이 쓰입니다. 우선 주간자가 나옵니다. 대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드는데요. 가지 하나하나는 붉은 실로 묶고 거기에 수정구슬을 답니다. 태평성대에 찾아올 봉황의 보금자리와 그 먹이를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주간 숫자를 든 무용수는 여타 무용수들을 이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죠. 그 외에도 용문이를 그린 용선, 봉황 그림의 봉선, 공작 꼬리로 장식한 미선, 그 외에 작선, 인인장, 정절 이런 다양한 의물이 함께 나와서 무대가 보다 화려하게 꾸며집니다. 오늘 들으실 오양선은 다섯 오자의 양양자, 신선선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양을 탄 다섯 신선이란 뜻입니다. 이 관련 고사가 있는데요. 예전에 초나라 재상으로 있던 조고라는 사람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섯 신선이 오색 양을 타고 내려와서 한 줄기에 여섯 개 이삭이 있는 육수거를 가져왔습니다. 그 육수거를 효성이 지극한 백성에게 주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악정제 오양선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오양선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국립국악원이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연주였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복원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양선을 출 때에는 앞부분에서 주간자를 든 두 명이 도입부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처음에 진구호를 부르고요. 종결부에서 퇴구호를 부르고 물러납니다. 또 왕모 1인이 치어를 부르는데요. 거기에 좌우 현무 4명이 나옵니다. 약학궤범을 보면 좌우 현무 4명도 왕모와 함께 창사를 부르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창사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초반부에 주간자 2인이 진구호를 불렀고요. 이어서 왕모가 치어를 불렀습니다. 식차가무라는 노랫말이었는데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 이런 뜻이죠. 이 식차, 식가, 차무 이렇게 네 글자를 노래했고요. 또 보허자의 창사인 벽연, 롱효, 해파한 이런 일곱 글자도 노래했습니다. 또 표모, 삼산사 외에도 끝부분에서 환해진청이라는 노랫말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온 나라의 먼지 깨끗이 가라앉는다 이런 뜻의 퇴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는 창사를 이렇게 단 몇 글자만 부르지는 않았고요. 더 길게 노래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조선 창극사의 이화중선.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날의 여성 명창 이화중선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화중선, 나이 17살 때에 협률사 공연을 보고 자신도 그 길을 걷겠다 결심하고 집을 나가서 판소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에 단 8명의 여성 명창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이화중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그의 삶을 적어놓아서 지난날의 여성 명창이 어떻게 소리를 향한 길을 걷게 됐는지 그 하나의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 창극사의 이화중선에 관한 기록을 가능하면 요즘의 말로 바꾸고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화중선은 경상남도 부산에서 출생했다. 빈궁한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나 17세에 전북 남원군 수지면 호곡리 흠실 박시문중으로 출가하여 밭매고 길쌈하고 물 깃고 방아찢기 촌부의 직무를 지켜왔다. 때마침 흠실에 들어온 협률사가 수일 밤을 흥행하게 됐다. 흠실 동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처음 대하는 이 협률사 구경을 누구나 앞을 다투어가며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화중선도 부인네들과 함께 끼어 있었다. 생전 처음 대하는 풍악소리도 그의 이목을 황홀케 하였으나 광대와 기생들의 창극은 한층 더 그의 심신을 현혹케 하였다. 이윽고 극이 끝나고 그가 집으로 발을 옮길 때 그의 가슴 속에는 어느덧 자기의 걸어갈 길이 망연하였다. 협률사의 흥행은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한 시간도 빼지 않고 구경꾼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오직 이화중선이었다. 시골 구석에서 더구나 구차한 집에서 자라난 어린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광대나 기생들의 몸 맵시라든지 옷 입은 것은 선관이나 선녀같이 생각되어 허영심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보통 사람들의 심정일 것이다. 화중선의 마음 가운데에도 허영

호기심의 발작이 시작하였을지나 실상은 그보다도 특별히 그 어린 마음 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은 광대나 기생들이 부르는 창극이었다. 원래 그가 음악의 천재라 할 만한 머리를 가진 것이 여기에서 증명된 것이다. 자기도 소리를 배워 부른다면 저 사람들만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만일 자기가 소리를 배워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 높여 부를 때면 여러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어 할 것이며 또한 얼마나 자기를 칭찬하여 줄까 하는 명예심까지 생기는 공상을 하게 됐다. 협률사 일행이 다녀간 후에 며칠 동안은 그런 생각에 골똘하여 물을 길러가나 밥을 짓는 동안이나 잠을 잘 때에도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공상과 공상이 더해져 먹고 자는 것이 불안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며칠 동안 몹시 번민하다가 필경은 소리를 배워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 도저히 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흠실 박진애의 양반집 며느리로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남의 이목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서도 취사하기에 주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소리를 배워야겠다는 결심 밑에는 양반이고 기와집이고 남편이고 체면이고 모두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몇 가지 안 되는 옷을 쌓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남원읍을 향하여 도망하게 된 것이다. 흠실에서 남원읍이 20리밖에 안 되는 길이나 고개를 넘고 냇물을 건너는데 천신만고로 읍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어디 가서 어떤 사람에게 배워야 하겠다는 목적도 없이 정처도 없었다. 어려서부터 노래는 제인에게 배운다는 소리를 들은지라 제인의 집을 찾아가기로 하여 이리저리 찾는 중에 어떤 노파의 안내로 무당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집에 들어가서부터 쉬지 않고 소리를 배웠다. 무당의 생각에는 풋소리 깨나 가르쳐서 색주가나 기생으로 팔아먹으려는 심산이었다. 아무쪼록 손님에게 아양을 부리고 돈을 긁어오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화중선의 마음에는 소리를 배우려는 것이라 그러한 소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남원읍에 사는 장득주란 사람이 있었는데 광대로서 소리는 명창이라 할 수 없으나 본래 배우기를 유명한 광대에게 배웠기 때문에 조격이 매우 높아 당시 남원읍에서는 인류라 하는 이름을 얻었었다. 그이에게 배우려 하는 생각이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인인 무당이 또한 방해를 함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침 장득주의 동생 장혁주라는 자가 있는데 차라리 그 자와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빠른 길이라 생각하여 매파도 없이 친히 그 사람과 만나 가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니 무당도 방해할 이유가 없고 장득주는 또한 재수라는 인연으로 정성껏 자기의 포부를 모두 털어서 열심히 가르치게 되었다.

서울에서 살 수 없게 되자 모두 집어치우고 서울로 올라와 조선 권번의 기적을 두고 기생노릇을 하였다. 경성에 와서는 송만갑, 이동백 등의 거장들의 지도를 받아 더욱 정진하여 지금은 반도, 여류, 창극계 일면에 패권을 잡았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 추월만정 들으셨는데요. 이화중선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에 소개된 여성 명창 이화중선의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조선 창극사에서는 여성 명창을 단 8명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화중선이었습니다. 이화중선은 당시 명성을 얻었던 김초향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오늘 조선 창극사 내용을 통해 그의 삶을 만나보았습니다. 이화중선, 이 소리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광해서 한 남자의 평범한 아내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17살에 결혼을 했지만 협률사 공연이 그 마을에 다녀간 뒤로 마침내 자신도 소리를 하게 했다고 가출을 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송만갑 이동백의 지도를 받아서 명창의 경지에 오르게 됐죠. 조선 창극사에서 그의 외모와 소리의 매력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얼굴은 일견에 추박에 가까우나 성음은 절등하게 미려하다 라고 했고요. 그저 나오는 대로 불러도 유창하게 잘한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같아요. 듣는 찰나간의 유쾌함을 느낄 뿐이지 듣고 나서는 기억이 남아있지 아니한다. 이런 평을 해놓았습니다. 칭찬인지 뭔지 약간 모호한 평가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소리를 들으셨으니 정로식의 이와 같은 평가가 무언지 맥락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 조선 창극사에서 다룬 여성 명창 이화중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 활기찬 음성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길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 활기차다니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범수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는 박종기로부터 이어진 소리더늠 산조인데요. 박종기 산조가 진양 중머리 자진머리의 구조를 갖추었지만 한범수는 여기에 중중머리를 더해서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의 네 틀을 갖추었습니다. 조 구성면에서는 계면조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계면조 중심에 새로운 가락이 많은 그런 특징을 지닙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 듣겠는데요. 박용호의 대금 이세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같이 흐린 날씨에 참 듣기 좋은 연주였죠. 두 분 연주의 합이 참 좋았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한범수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 이세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진도 다시래기 중에서 만가 듣겠습니다. 진도 다시래기는 진도 지역의 상장례 때에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벌이는 연극 형태의 놀이입니다. 오늘 들으실 만가는 진도 다시래기의 셋째 마당에 해당되는데요. 가상제 놀이 중에 망자의 관을 운구하고 하관하면서 부르는 상여소리입니다. 가상제 놀이라서 상여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만가를 부르는데요. 씻김꽃의 무가를 중심으로 노래합니다. 진도 다시래기 중에서 만가 듣겠는데요. 박동매의 만가, 박광순의 가상제, 강민수의 거사 역할이고요. 박병원의 장구, 김오현의 꽹과리, 최규룡의 북, 임현호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생일이세요!
1: 진도 다시래기 중에서 만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남도들로래 예능보유자 박동매의 만가였고요. 박광순의 가상제, 강민수의 거사 역할, 박병원의 장구, 김오현의 꽹과리, 최규룡의 북, 임현호의 징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지역의 객가

연평도 바다가 마르면 말랐지 내 호주머니에 돈 마르랴. 이 연평도 여인들의 통이 얼마나 큰지 나오네요. 또 어제는 청춘이요 오늘은 백발이 됐는데 왔다가 가는 세월을 어느 누가 붙잡나. 당초나 고추나 맵다고나 하여도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 그렇게 통이 큰 여인들도 시집살이는 누구나 매워했나 봅니다. 남편 이야기도 있었죠. 우리는 남편은 동태잡이 같는데 바람아 광풍아 석 달 열흘만 불어라. 남편이 동태가 아니라 명태잡이겠죠. 그런데 석 달 열흘 광풍이 불어라 하는 그 마음은 또 뭘까요? 참 복잡한 여인들의 마음이고요. 그 이하 노랫말 중에도 시어머니와 관련된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는 대로였습니다. 나나디 타령이었는데요. 차영녀 김매물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장구장단으로 들으셨는데요. 실제 일을 하다가 쉴 때 부르는 경우는 물장구라 해서 질그릇에 물을 담고 바가지를 엎어놓고 장단을 치는 물장구를 치면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육구사사님께서 나나니 타령을 듣고 있으면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특유한 넋두리가 재밌습니다. 좀 속된 표현도 있지만 그들의 애환이려니 생각하고 듣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의 대표주자 중에 하나죠.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부타령의 창부는 무당의 남편이자 악기를 연주하는 광대신을 말하는데요. 원래 창부타령이 무가였다가 민요로 독립돼 나왔고요. 경기민요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소리 중에 하나로 자리했습니다. 9073님 오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진정한 예인이 하나 탄생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지난날 우리 여성 예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화중선 명창이 소리꾼으로 나아가는 그 노정을 통해서도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소리를 향한 열정 그 하나만으로 그 같은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서 마침내 명창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날 우리 예인들이 지닌 열정이 오늘날에 우리 음악을 풍성하게 했다는 생각에 새삼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우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후배들에게 내가 나이 들어 여기까지 갈 수 있었으니 너희도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안성기 배우가 남긴 말입니다. 뒤이어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양방언 작곡의 Step to the Next World 듣고 왔습니다. 아, 요즘에 선배 시민이란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알아보겠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용어 정의 굉장히 신선하고 힙한 것 같습니다. 나보다 앞서 살아간 시민이자 또 선배인 사람,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들에게 무엇을 전해줄지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뒤이어오는 세대들을 위해 더 따뜻한 것, 더 돈독한 것, 또 더 사랑스러운 것들을 많이 남겨봐야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영상자료원 신임 원장인 모은영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 또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을 거쳐서 지난 3월에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한국영상자료원이 어떤 곳인지, 또 한국영화의 힘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합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함께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 배터리,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이병우 작곡의 영화 마더의 OST 중에 춤.

이병우 작곡의 영화 마더 OST 중에 춤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음악 들으니까 그 정말 허허벌판인 그 들판에서 김혜자 배우가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이 담긴 눈망울 그리고 그런 춤사위로 아주 자유로운 듯하면서도 어딘가 속박된 그런 춤을 추던 장면이 정말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3014번 쓰시는 분께서 반갑습니다. 한 시간 잘 들을게요 해주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8878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도 혜진 씨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점심을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아, 제일 행복한 시간이네요. 비가 잠시 왔다가 지금은 쨍쨍하네요 해주셨고 9414번 쓰시는 분은 안성기 배우님 그립습니다 해주셨네요. 내일은 혼영하려고요. 휴가 냈습니다. 마이클 잭슨 영화 개봉날 봐줘야죠. 아, 너무 부럽습니다. 혼영. 혼자 가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네, 즐겁게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국악방송이 자리한 상암동 건물 바로 옆에는 아주 특별한 기관이 하나 자리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영상 아카이브 전문 기관 한국영상자료원인데요. 한국 영화와 영상 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복원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영상자료원 상영관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중에게도 공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기관의 신임 원장이신 모은영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월 9일에 한국영상자료원 신임 원장에 임명이 되셨네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한 두 달 남짓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1: 이 두 달 남짓이지만 정말 눈 깜빡하니까 지난 것 같고요.
0: 그렇게 봅니까?
1: 정말 이게 적응하는 시간이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짧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1: 일단 정치에 출근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0: 네, 그렇죠.
1: 출근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현안들도 굉장히 많고 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자료원에. 네. 그래서 사업들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데만도 하루가 정말 꼬박 가고 있습니다.
0: 네. 자,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준비하고 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뭔지는 이제 차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암동 생활 시작한 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제 3주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늘 출근을 저도 하면서 주차를 할 때 보면 바로 뒷건물에 한국영상자료원이 있어서 늘 저는 아직도 한 번 가보지 못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그 영상자료원은 저희가 자료원, 영상, 자료원이라는 기관명 그대로요. 네. 한국에 있는 모든 영화와 영상들을 다 수집하고 뭐 보존하고 보관해서 활용까지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공공 영상 아카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모든 영화들을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금까지 만들어진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영화들은 다 이곳에 있고 보실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 저희가 1974년에 이제 필름 보관소로 시작이 돼서요. 네. 이제 그 영상 자료원으로 독립해서 지금 벌써 지난해 50회를 맞이한 기관이에요.
0: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상 자료가 다 있다 한다면 예전 우리가 생각하는 무성 영화까지도 있는 건가요?
1: 네, 많지는 않고요. 이제 한국 영화가 정말 그 역사로 인하여 단절의 역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쟁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영화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궁극적으로의 저의 목표고 있을 수 있는 영화들이고요. 저희가 무상 영화가 많지는

0: 많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영화들을 다 발굴하고 수집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1: 네. 그런데 또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이제 지금 상암동에 한국영상자료원 본원이 있는데
0: 네.
1: 다른 지역에 또 분원이 있다고요?
0: 네네.
1: 오.
0: 그러니까 분원이 영상 아카이브의 특성상 모든 자료가 한 곳에만 있으면 뭐 분실이라던가 뭐그 위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항상 아카이브는 두 군데
1: 아, 그렇군요.
0: 자료를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게
1: 분산해서,
0: 돼 있어서요. 그
1: 예.
0: 파주에 저희가 보존센터라고 이제 그건 정말 저희 본연의 분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각 지역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볼수 있도록
1: 네.
0: 뭐 다른 지역들의 그 대구나 이런 지역들의 또 영화의 전당 뭐 부산 이런 곳에 저희 영화를 볼수 있도록 이제
1: 예.
0: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원 형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파주 보조센터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0: 네, 답심리 쪽에도
1: 답심리에도
0: 있고요.
1: 있고요.
0: 네.
1: 자, 영상자료원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 원장님께서는 현장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간 걸어온 길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서울국제환경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이셨고요. 또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도 거치셨거든요. 그 영화제의 프로그래머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 영화제를 위해서 어떤 테마를 정하고 작품을 고르는 것 이상으로 왜이 시대에 이 영화여야 하는가,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그 당대 관객들의 어떤 감각 이런 것도 잘 읽어내야 될것 같은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이제 어떤 질문이나 고민들을 해오셨고 그런 게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0: 네, 정말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이 저희 가장 기본에 있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벌써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일들을 해왔다라는 게 사실 믿기지는 않을 정도예요.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그저 관객분들과 이제 저희가 잘 만들어진 영화들을 관객과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지속해 오다 보니까 이런 길들을 걸어왔는데요. 이 프로그래머들이 특히 영화제에서의 프로그래머는 뭐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는 기획자라고 보면 될 텐데요.
1: 네.
0: 지금 시대에 왜이 영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산업과 관객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매해 진짜 큰 고민으로 또 했고요. 그래서
1: 네.
0: 그 고민들로 해서 이제 뭐 기획전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이제 당대의 어떤 새로운 감독들, 뭐 영화인들을 발굴하고 또 소개하고 그
1: 네.
0: 감독들이 또 커나가는 과정들을 계속
1: 네.
0: 지켜보고 그러는 곳이 또 영화제고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그러면 그 기간이 꽤 기셨잖아요.
0: 그러게요.
1: 그쵸? 그게
0: 어떻게
1: 어느
0: 이렇게
1: 정도였죠?
0: 글쎄요, 저막 진짜 한뭐한 한두 달된것 같은데 제가
1: 네.
0: 이렇게 막 10년 뭐 이렇게 왔던 거가 저도 상상이 잘안 가는데요.
1: 네.
0: 제가 부천에서만 이제 거의 한 8년 9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렇게 떠올리시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영화계가 소위 좀 부흥했던 기간도 있고
0: 네.
1: 또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지금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고민이 들쑥날쑥하면서 예, 깊어지고 그러셨겠네요.
0: 네.
1: 네. 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영화 영상을 어떻게 당대 현 시대와 연결하고 재해석하고 재발견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해오셨고 그 현장에서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생각들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영화가 가진 힘이 이런 건가? 혹시 예.
0: 뭐 영화의 힘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뭐 당연히 다 느끼는 부분이고요. 제가
1: 네.
0: 운 좋게도 그 영화를 처음 시작한 그 영화를 시작한 시기가 한국 영화가 막 부흥이 되고 모든
1: 네.
0: 것들이 다 영화의 힘이 막그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고 새로운
1: 네.
0: 감독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도 했는데요. 특히 뭐 해외 영화제를 가거나 했을 때 제가 그때 기생충이 그 수상한 이후로 기억이 되는데요.
1: 네.
0: 그때는 정말 모든 분 분들이 제가 갔을 때 전 세계의 영화인들이 다 예. 악수와 축하한다라는 말을 막 전해주면서 네. 자기 일처럼 뭐 기뻐하고 뭐 그랬던 거에서도 아, 이 영화의 한

0: 하나, 한 영화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도 이제 느끼기도 했고요. 예전에 영국에 갔을 때도 어떤 그 젊은 어린 학생이 딱 이렇게 이 손에 팔에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1: 타투를?
0: 한글로 타투를 해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자기는 한국 영화 팬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만날 때 아, 영화란 것은 정말 국경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좀 느낀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1: 이건 좀 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왜냐면 오랜 시간 영화 함께 하셨으니까, 원장님에게 영화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나요?
0: 저는 사실 막 일과 제 일상과 모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분리가 되지 않은 저희 흔히 얘기하는 덕업일치를 조금
1: 내
0: 하고
1: 삶이다.
0: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기억에도 항상 영화가 있었고요. 뭐그 TV에서 주말에
1: 주말의
0: 영화들을
1: 명화.
0: 맨날 이렇게 다불 끄고 까맣게 이렇게 보다 그이 어둠 속에서
1: 맞아요. 집을
0: 혼자 이렇게 막
1: 극장처럼 해놓고.
0: 보던 그런 기억에서부터 항상 그 극장의 어둠이 그 익숙한 저에게는 그런 공간으로 기억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스튜디오가 좀 밝습니다.
0: 아유, 그래도.
1: 자, 그런가 하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 지금 이제 한국 영상자료원 원장님이신데 그때는 영상자료원에서 그냥 직원으로 근무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직원 출신 원장이 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0: 아까 이게 진짜 그 생각보다 이 무게가 엄청 크다라는 무게 그걸 굉장히 요즘 느끼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직원 출신으로 오게 됐을 때 저한테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에 대한 고민도 최근에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조금 늦게 영화를 그 일반 기업을 다니다가 영화가 좋아서 오게 됐고 이곳에서 제가 이제 어떤 영화에 대한 일과 그 방향들을 만드는데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이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과 그 책임감이 되게 강하고요. 제가 이제 그곳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직원으로 있을 때는
1: 어떤 업무를 하신 거예요?
0: 시네마테크 코파라고 지금 영화관에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그 영화들을 항상 상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국악방송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예전에 2007년 이전에는 같이 그 예술의 전당에 같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같은 시기에 2007년, 2008년 정도 여기 같이 저희도 이쪽으로 그 이관을 하면서 그 극장을 처음 개관하는 그런 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 와, 찐입니다. 아주 찐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시네마테크, 그러니까 한국 영상자료원 내에 있는 그러니까 극장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 시네마테크는 진짜 뭐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마니아들한테는 성지와 같은 곳이다. 저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이 시네마테크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0: 시네마테크는 말 그대로 영화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극장 상영과 함께 거기 아카이브 기능이 또 있어서 영화들을 관직하고 상영을 또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지향점이기도 한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영화 그 매니아들의 성지가
1: 성지로.
0: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저희가 근데 또공그 기관의 성격상 또 매니아뿐만 아니라 또 일반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려
1: 그렇죠.
0: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고전 영화부터 독립 영화, 뭐 실험 영화 그리고 또 지금 개봉하고 있는 공개되고 있는 영화들까지 예술 영화까지 정말 폭넓게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영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 그때 관람료가 무료더라고요.
0: 네,
1: 맞습니까?
0: 그럼요. 저희가 관람 그 공공기관이라는 또 특성상 저희가 또 세금을 굉장히 잘 쓰고자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 또 이제 무료로 운영이 되지만 이런 또 예매를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다른
1: 그렇죠.
0: 분들이
1: 기회를.
0: 기회를 좀다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요 시네마테크 극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2층에는 또 영상 도서관이 있고요. 또 그 1층에는 영화 박물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설 전시와 함께 지금 또그 제목전이라고 해서 영화의 타이틀

0: 타이틀들 있잖아요. 네, 역대 네. 영화들이 있었던 타이틀만을 가지고 아. 그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시 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반응이 벌써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1: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너무 흥미로운데요. 예.
0: 그 생각하시면 영화 제목들 중에서 가장 네. 많이 언급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2등으로 예. 꼽은 제목 중에 여자에 관련된 그게 굉장히 많고요. 1등은 네. 사랑입니다.
1: 사랑.
0: 네, 그런 키워드들을 좀 뽑아서 네. 그 제목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제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돌아온이라는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온 사나이, 돌아온 항구, 뭐 돌아온 외파리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딱 모아보니까
1: 너무 재밌습니다.
0: 이게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서 또 보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라던가 뭐 시대상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뭐 여성을 언급하는 그 언어의 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서 네. 이게 정말 그냥 단 그 제목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결국 이제 그 영화 제목과 영화를 통해서 당대의 시대상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까지 좀 확장되는 네. 굉장히 재미있는 기획입니다.
1: 굉장히 재미있게 네.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책도 그렇지만 영화도 그 제목이라는 것은 그 영화의 이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정말 고심해서 지을 것인데 그 제목 안에 담긴 메시지 네, 네. 이걸 지금 파악해 가면서 쭉 그 제목전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상영관은 총 두 개가 있습니다. 관람료 무료지만 노쇼 절대 안 됩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과거에 시네마테크부 팀장으로 근무하셨을 당시에 뭐 여러 특별한 기획전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0: 네. 그 저희가 여기 맨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네. 여기가 되게 낯선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여기까지 이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네. 이렇게 사과를 드렸던 기억이 남는데 그 계기가 좀 없어졌던 거, 여기가 좀 알려졌던 계기가 구로사 아키라 감독 네. 있잖아요. 네. 그 라쇼몬과 7인의 사무라이를 만든 이 감독의 100주년 전작전을 했을 때였어요.
1: 네.
0: 전작전까지는 아니고 특별전을 할 때였는데 이제 가장 많은 작품을 24편의 작품을 상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많은 관객이 오시면서 네. 처음으로 이제 극장의 존재를 좀 알렸던 그런 곳이 제가 네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 네. 좀 기억이 남고요. 저희가 네. 뭐 10주년 상영하면서 그 영화들이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정말 명작으로 남는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살인의 추억 같은 작품들을 2013년에 네, 다시 상영했는데 이 작품들이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고
1: 네.
0: 그래서 그 상영을 하면서 또 마치 동창회처럼 예.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다 오셔서 같이 영화를 보셨던 그런 기억들도 많이 나고요.
1: 홍준호 감독을 비롯한 출연자
0: 네, 다 오셨었죠. 그래서 정말 이제 직접 막 표도 다 나눠주시고 네. 막 이랬던 네. 기억도 제가 지금도 좀 생생하고요. 저희 특히 그 무성영화가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무성영화가 있는데요. 그
1: 네.
0: 장편 영화 중에
1: 네, 네.
0: 그 청춘의 십자로라는 1927년작을 이제 발굴하면서 그 영화를 약간 변사 공연처럼
1: 네.
0: 만들어서 상영했던 그 기억도 지금 네, 생생하고
1: 굉장히 다양하네요.
0: 그 공연은 지금도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와. 지금 소개해 주신 것만 그 작품들만 해도 얼른 가서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다시 시네마테크를 찾으신 건데 이제 원장이 되셔서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상영작들을 선정하고 계신가요?
0: 그 영화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영화들은
1: 예.
0: 그 프로그래머들이 또 극장에도 저희가 있어서요.
1: 네.
0: 그 전적으로 프로그래머들에게 그 권한들은 다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1: 네, 네.
0: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전 영화에서부터 뭐 저희 독립 영화들
1: 네.
0: 그리고 이 다양한 정말 개성들을 지닌 영화들을 그 엄선해서
1: 네.
0: 상영을 하고 있고
1: 네.
0: 무엇보다 이 시네마테크의 이 아카이브의 기능은 약간의 교육의 기능도 있습니다.
1: 그런가요?
0: 그래서

0: 잊혀진 영화들을 다시 지금 세대에 이 지금의 시선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현재화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음원입니다. 무성 영화 장화홍련전, 이게 1924년 작품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김영환 변사의 해설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0: 그래야 이 졸고 있는 풀은 하나는 고요히 요동도 없이 철판 고을 저물악하는 봄빛을 그 가지에서 기여기는 듯이 내려다 보고 있다. 대자수의 딸 장화 홍녀는 계모의 구박이 자심하여 밤이나 낮이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계모의 독한 계략은 쥐를 잡아 겁지를 베끼어 낙태의 증거물을 삼아 등설 같은 장화 몸에 누명을 씌워 가지고 대자수에게 참소를 하였다. 아버지, 운바 출입을 못하던 제가 이 깊은 밤중에 어떻게 외가로 갑니까? 가명을 들이핀 너 같은 자식은 일시라도 보기 싫으니 어서 장세를 따라 외가로 가거라. 그러나 속이어서 데리고 가다가 물가운데 집어넣어 죽이려는 그 계략을 어떻게 알았으리요? 무정한 아버지의 선고를 받고 할 수 없이 장화는 마상으로 올라가니 어린 동생 홍연이는 언니 앞에 쓰러진다. 언니, 이 어린 동생 홍연이는 누구에게 의지해요? 홍연아, 울지 말고 잘 있거라. 널 두고 가자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 지척을 분별할 수 없다마는 부모의 명령이라 사지인들 할 수 없다. 언니, 부대 잘 가세요. 인제는 눈 오고 바람 잠키나 긴 겨울밤에도 언니 없이 외로이 눈물로 그 밤을 새우겠지요. 홍연아, 네가 입고 있는 이 치마와 언니가 입고 있는 이 치마를 바꾸어 입자.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너 본 듯이 그 치마를 볼 터이. 눈 오고 바람 찬 겨울밤에 너도 날 생각하고 잠이 오지 않거든 날 본 듯이 그 치마나 보아라. 요배나 먹을 년대나 그만 떨어지거라. 홍연아, 부대 몸서이 자리 끄라. 이제는 이별이다. 부르짖는 홍연이와 떠나가는 장화 계모 아들 장수의 차쪽을 따라 가련한 두 사이는 점점 멀어진다. 다 왔다, 내려. 장수야, 외가로 간다더니 왜 이 물가에다 나를 내려놓니? 외가? 이름이 좋아 불러쳐다. 외가? 실상은 널 새겨가지고 온 것이니 어서 이 물에 빠져 죽어라. 장화는 청천벽력을 얻어맞는 것과 같아야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애원을 했으나 무지한 장수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그의 몸은 수중 고온이 되어버리고 천도가 무심치 아니하야 난데없는 호랭이가 튀어나왔다.
1: 이루! 아이고 뭐지? 아이고!
0: 번개같이 달려드는 호랭이는 장수의 파란결을 잘라먹었습니다. 그 뒤에 홍연이는 언니의 죽은 것을 알고 언니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나갔다. 북두서의 서편 하늘로 기울어질 때 장화 홍연의 망년 철판
2: 너무 흥미로워서 계속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들려드립니다. 무성영화 장화 홍련전의 일부를 김영환 변사의 해설로 들어보았습니다. 아우, 이거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굉장하신데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서. 네, 오늘은 국내 유일의 영상 아카이브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 신임원장 모은영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거 들은 김에 하나 여쭙고 싶어요. 당시에 이런 그러니까 무성영화 시대죠. 네네. 뭐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가 얼핏 떠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변사가 있었나 하면 없거든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는 아니었던 건가 봐요.
3: 네, 이게 이제 동아시아 중심으로 해서요. 일본과 한국과 뭐 중국 요 정도에서 변사로 영화 해설.
2: 네.

0: 이라고 일종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변사고 일본은 변시라고 예. 벤시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서양권에서는 피아노나 연주 상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정말 변사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이 어떤 변사가 이 하느냐 그날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막 줄을 예. 네, 막 진짜 사대문을 다 섰다 이런
1: 그 정도였어요?
0: 예, 이런 기록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1: 그러면 그 당시 변사도 굉장히 많았나요?
0: 네, 변사 유명한 변사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학교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주임 변사, 뭐 그 신임 변사 이렇게 있어서 견습을 하면서 앞에 네. 설명을 하는 예. 뭐 바람잡이 일종의처럼 네, 네. 그렇게 짧은 거를 소개하는 그런 신임 변사 있고 열심히 잘하면 주임 변사 되고
1: 네. 진급도 되고.
0: 네, 네.
1: 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아, 시네마테크만큼이나 이제 또 상징적인 한국 영상 자료원의 역할 중에 유실된 영화를 수집하고 복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필름에 기록된 영화를 또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네. 과정들인 건가요?
0: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화들을 찾아서 예. 그러니까 다시 복원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예, 유실된 부분들이나 뭐 소실된 그 보완을 다시 해서요.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필름이 굉장히 안정적인 매체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100년을 넘게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필름을 다시 한번 또 새 필름으로 복사를 해서 보존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사실 디지털 영화도 좋지만 또 필름 그렇죠.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네, 있으니까 아마 네, 네.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영화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관 해외에서도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0: 그 각국마다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좀 다 있기는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피아프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요 아카이브 기관들이 모여서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저희 어떻게 보면 한국 영상자료원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그 이런 체계적으로 수집에서부터 보존, 복원 그리고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네. 하는 어떻게 뭐 가장 좀 선도하는 네. 기관이다라고 약간 제가 자랑을 하고 네. 싶습니다.
1: 더 그 자랑스럽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수줍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자, 앞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수행 중인 영화 필름 수집과 복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복원된 영화를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1990년작 장군의 아들도 있고 이장우 감독의 1974년작 별들의 고향 또 신상옥 감독의 1961년작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 꽤 많네요. 200여 편의 고전 영화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까?
0: 네네. 저희가 그 벌써 요 유튜브 채널이 105만 명으로
1: 자, 구독자가요?
0: 네, 구독자가 이게 예. 공공기관의 이 유튜브로는 와. 이게 저희가 관광공사 다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 네.
0: 예, 그만큼 이제 고전 영화에 대한 그 이 영화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그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영화들을 계속 리스트를 저희가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신작들을 계속 고전이지만 고전의 신작을 네.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큐레이션 기능을 조금 넣어서요. 뭐 주제별로 묶는다던가 좀 흥미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1: 네.
0: 그런 방식들을 조금 취함으로써 저희가 네.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네. 또 한류 열풍으로
1: 맞아요.
0: 예. 예,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1: 아우 기분이 덩달아 좋네요. 와.
0: 골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1: 자랑하실만 네. 합니다. 와, 한국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현재만도 105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더 늘지 않을까 네, 기대합니다. 아, 실제로 1178번 쓰시는 분께서 이분은 독립영화 좋아해서 네. 서울에 이렇게 여행 오실 때마다 영상자료원에서 독립영화 많이 보셨대요. 갈 때마다 즐거웠던 기억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좋네요. 자, 이렇게 귀한 한국 영화들, 한국 영상들, 이 필름을 보관 중인 아까 파주에도 보존센터가 네네.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좀 고민스러울 지점 같습니다. 그 파주의 수장고가 거의 지금 포화 상태라고요?
1: 네, 네. 저희 수장고가 10년 전에 만들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30년을 예상하고 만들었는데 네. 10년 사이 한국 영화가 또 엄청난 전성기를 겪으면서 네. 이 영화들이 어느 사이에 다 90% 이상이 차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가 정말 예산 지원이 아주 네, 시급하고 그리고 예. 이런 예산 이나 이런 건 또 우리 시민분들이 또 막 이렇게 말씀을 응원을 해주셔야 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청취자분들께 힘을 좀 실어주십사 네. 네, 청탁을 넣겠습니다.
0: 아, 우리 원장님이 되게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시지만 되게 필요한 얘기를 콕콕 네, 잘 전달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 영상 자료원이 가진 콘텐츠가 아까 이제 해외 구독자도 많다고 네네. 해주셨잖아요.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우리 시민들에게도 물론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수장고를 좀 늘리는 것 플러스로 네네. 혹시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함께 생긴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왜냐하면 요즘 K-콘텐츠가 너무 유명하니까요. 혹시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 영화, 그러니까 완전히 숙원 사업 중에 하나가 영화 박물관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아. 국립 영화 박물관을 네. 거기에 이제 저희 대중문화까지 또 같이 함께 수집해서 전시하는 그 대중문화 박물관으로 지금 네. 복합 영상관을 지금 계획 중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다방면적인 수집과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보존센터 같은 경우도 단순한 보존센터를 넘어서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수장고 자체를 관광 자원화하는 경우가 되게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는 수장고라든가 그 아카이빙 자체를 약간 이제 다 노출하면서 그러는 그 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센터들도 거기서 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다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또 위해서 교육을 하게 하는 교육센터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필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저희가 가지고서 그 필름을 그 보존하고 예. 이제 그 계속 필름을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뭐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예. 그 정말 그 유일한 곳이 이 영상자료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을 계속해서 다룰 수 있는 다음 인재들, 다음 미래 세대에 또 교육이 되게 절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센터로까지도 조금 확대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네. 하는 계획은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0: 많이 드러내 주세요. 네. 속으로만 혼자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 근데 진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 필름 영화 세대가 그쵸. 아니기 때문에 영화는 그냥 온라인에 가서 보거나 극장에서 그냥 보는 거 아니야. 그냥 디지털화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필름 영화를 꾸준히 새롭게 보존하는 네. 그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신다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취임하자마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많고 파악도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원장님이 되신 이후에 여러 가지를 둘러봤을 때 한국영상자료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것인 것 같다. 혹시 그렇게 뭔가 정리가 네. 된 게 있을까요?
1: 제가 이상하게도 여기에 10년마다 영상자료원이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는데요. 그 10년마다 제가 이곳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지금 이제 보면 세 번째 10년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립영상박물관 그 복합문화관의 이 설립의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네. 전임 원장님께서 굉장히 그 아주 시초는 만들어주셨고 예산과 함께 그것들을 받아서 좀 그 기초를 다지는 기초작업들을 지금 단단히 좀 해야 되는 시점이고 네. 그걸 위해서 또 자료원의 어떤 조직들이나 구조도 좀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특히

0: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또 등장을 했잖아요.
1: 네,
0: 필름 외에도. 그래서
1: 맞습니다.
0: 그런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또 저희들의 어떤 체질 개선 이런 시기도 조금 필요한 시기라
1: 네.
0: 이게 3년 안에 다할수 있을지는
1: 네,
0: 모르겠습니다만,
1: 임기가 3년이죠. 예.
0: 기초공사 정도는 이제
1: 네.
0: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업무이니까 꾸준히 추진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살짝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요즘 영화계가 사실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뭐, 숏폼이 등장했고, 또 가장 큰 변화는 OTT가 등장했다는 점이고, 이제는 뭐 AI 영상 콘텐츠들도 굉장히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보면은 뭐, 이 출판과 영화는 늘 위기다. 네, 지금 최악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0: 네, 사실 위기는 진짜 위기인 것 같은데요. 뭐 영화는 시작부터 계속 위기라고 하기는 했어요.
1: 네.
0: 근데 지금은 또 저희가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한 이후에 다음 세대나 다음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큰 위기들이 더 봉착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사실 다 영화 산업이 성장을 했는데
1: 네.
0: 한국만은 복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1: 네.
0: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방식이 빠르게 다른 플랫폼으로
1: 옮겨갔죠.
0: 옮겨갔기 때문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다시 이 영화의 힘을 가져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다 같이 좀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1: 네. 가장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최근에 좀 반갑게도 왕가 사는 남자와 뭐 비롯한 몇 작품이 대중의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랜만에 극장을 찾아서 영화를 감상하는 기분을 다시 그 감각을 얻게 되셨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이렇게 쏠림 현상이 늘 문제죠. 그냥 그단몇 작품을 제외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한그 주제로 그 영화화된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극장을 찾아서 영화를 관람하는 이런 일들은 쉽게 이게 잘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만 아마 그 스스로 고민을 가장 많이 해보셨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화계가 살아나려면 그러면 어떤 이제 그 이유를 마련해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스마트폰 뭐 쉽게 볼수 있고 내가 원하는 때 잠깐 멈출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긴 시간 안 봐도 되고 짧은 것도 가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극장을 찾아서 이 영화를 봐야 하지? 그리고 왜 영화관에 가는 그 감각이 집에서 OTT를 쉽게 이렇게 늘어져서 보는 것과 또 어떤 감각이 있지? 이런 어떤 계기, 이유, 합리적인 어떤 이유, 그렇게 가고 싶게 만드는 매력의 이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 답이 있을까요?
0: 글쎄요. 그 답을 알면 지금 제가 한국 영화에 정말 뭔가 큰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그건 뭐 그런 방그 답은 없지만, 아까
1: 네.
0: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왕가 사는 남자의 경우를 봤을 때도 저희가 가서 그 영화를 계속 보는 이유는
1: 예.
0: 봤을 때그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시에 그 경험을 같이 한다라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같이 보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리고 나와서 그 영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영화로 가거나 이렇게 또
1: 네.
0: 이어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는 경험인 거고,
1: 네.
0: 누구랑 봤고, 우리가 그때 그 기억이 어떠했는가, 그 공기가 어떠했는가, 이걸 조금 다시 되살리는,
1: 네.
0: 예,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고,
1: 네.
0: 그러려면 더 다양한 영화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자, 그 앞서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한국 영상자료원도 그 역할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고전 영화들이 업로드 되고는 있습니다만, 현 시대와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 지점이지 않을까, 이제 저는 관객의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는 그 어떤 지점을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우실까요?
0: 그 그러니까 고전 영화를 자꾸 이제 고전 영화다라고 예.

0: 그 틀에 갇혀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1: 있죠.
0: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 서울의 풍경들이 네. 어떻게 영화를 통해서 변천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모아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 네. 어떤 관객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거나 그렇죠. 혹은 문화사적으로 보는 거겠지만 네. 확인하는 거겠지만 또 창작자에게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그러네요.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그동안에 아카이빙 된 그 모든 자료들을 조금 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뭐 지금 그 굉장히 큰 도구로 오고 있는 AI를 활용해서 네. 다시 재활용하게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네. 또 네, 이 같이 연구들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저희가.
1: 네. 그 제가 또 그 가깝게는 5월 16일 토요일에 그 시네마테크에서 네네. 5.18 민주화 네. 운동 기념 특별 상영 기억의 계승과 시선의 확장 이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거 어떤 걸까요?
0: 그 꽃잎 과 함께요. 예. 저희가 그러니까 5.18 그 당시에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5.18을 소재로 한 영화와 그 이후에 5.18을 겪지 않았던 세대가 만든 다큐멘터리 장민승 감독의 동굴고 동굴개라고 하는 네. 이 다큐멘터리 두 편을 같이 상영을 하면서요. 그 각각의 다른 시대, 다른 세대 그리고 다른 형식의 영화들이 이제 5.18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기억하는가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가 네. 라고 하는 기획으로 좀 작지만 그렇게 네. 마련한 자리입니다.
1: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한국영상자료원 이야기를 저희가 풍부하게 해드려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방문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기획 전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제목전 네. 네. 이제까지 상영이 되었던 예전부터의 우리 영화의 그 제목들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제목전 텍스트 타이포그래피 무빙 이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획 전시를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5월 8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8월 29일까지 예, 한국영상자료원 내에 위치한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예, 전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영상자료원은 과거를 보존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뭐 그동안 쭉 이렇게 말씀해 오셨지만 임기 동안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특히 더 관심 갖고 추진하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네.
0: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과거의 이 유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는 정말 문화 자산인 거고 유산인 거고 저희가 이 역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것이 이제 다음 세대에 정말 잘 보관하고 이 세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열심히 해볼 그런 생각 마음가짐입니다.
1: 네, 응원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직 한국영상자료원을 저처럼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어렵고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만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까 이곳 이런 마음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좀 네. 전해주신다면요.
0: 저희가 이 기관의 이름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가 문턱이 낮은 곳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1: 좋네요.
0: 오시면 예. 재미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전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목을 초성으로 맞추는 게임도 있고요.
1: 네.
0: 정말 편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저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충분히 가서 네 우리 K영화, K영상을 누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한국영상자료원 모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재밌는 아이디 갖고 계신 분이 올려주셨네요. 소일코 외양간 철거님께서 원장님의 선한 행보를 응원하신다고 네,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분들에게 결국 중요한

건 자기만의 이야기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성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은영 원장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명곤, 오정혜님이 함께한 영화 서편제 OST 중에서 진도 아리랑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온

소리 따라 흐르는 떠돌 인생 축축이 쌓인 하늘 풀어나 보세.

0: 수리랑 아라리가 났니. 아리랑 아라리가 났니. 가버렸네 정들었던 내 사랑 기러기 때 따라서 아주 가버렸네.
1: 저기에 가는

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가 난예 아리랑 아라리가 난예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둥둥둥 내 딸 부지런히 소리 배워 명창이 되거라

술이랑 술이 술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랑 아라리가 났네. 노다 가세 노다 나가세 저 달이 떴다지도록 노다 나가세.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0: 선녀야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비계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비어라.
1: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2: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날 두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아리아리랑.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 달력에 적힌 기념일들을 하나씩 챙기다 보면요. 정작 나라는 이름은 어디쯤에 있는지 잊게 될 때가 있어요. 어린이날에는 아이들 선물 고민하랴, 어버이날엔 부모님 취향 살피랴, 참 분주하셨죠. 심지어 다가오는 부부의 날마저 나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같아서 슬쩍 서운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남들 챙기느라 내 마음은 좀 허전하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때예요.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살 수 있잖아요. 이번 달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일. 세상 모든 일을 챙기는 그 귀한 손길이 오늘은 나 자신에게도 닿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위한 사랑도 결국 내 마음에 잔이 넘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닮은 사람들의 연주로 워터 댄싱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느 청취자분이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5월은 주는 기쁨도 크지만 계좌 잔고와 체력 잔고가 동시에 바닥나는 달이다. 격하게 공감되죠. 웃음 섞인 농담이지만 그 속에 담긴 고단함이 느껴져서 조금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그리고 다가올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정말 챙겨야 할 사람도 도리를 다해야 될 곳도 어찌나 많은지요.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또 배우자로 사느라고 정작 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잠시 접어둔 채 달려오진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정작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선뜻 떠오르는 게 없지 않으세요? 남들에게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 사실 아끼지 않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스스로에게 아, 나 정말 고생 많았네. 나 스스로 사랑해. 이런 말 했던가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월에 남은 시간만큼은요. 나를 위한 셀프 선물 하나 꼭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향기로운 꽃 한 송이어도 좋고요. 평소에 갖고 싶던 뭐 작은 소품이나 아니면 아무 방해 없이 좋아하는 음악 실컷 듣는 오롯한 자유여도 좋겠죠. 8800님께서는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비가 그치고 거리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커피점에 가서 편하게 앉아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날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실행하셔야죠.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나가서 정말 커피점 가셔서 갑자기 전주는 또 비가 그치고 해가 반짝 나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비가 그친 날이라면 아니면 뭐 비가 내리는 날이어도 참 운치 있고 좋잖아요. 편하게 앉아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장명서 박한결의 노래와 연주로 대나무 숲 전해드릴게요.

장명서, 박한결의 노래와 연주로 대나무 숲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세노세 정말 노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 12시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나를 위한 시간이죠? 라고 보내주시고요. 1178님께서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고민해봤어요. 나를 위한 선물이란 소소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듣고 싶은 음악을 듣거나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온전히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나,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울까요?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를 위한 선물에는 좀 인색하잖아요. 뭐 저 액세서리 참 이쁘다. 그런 생각하면서 살까 하다가도 아,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뭐 사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니까 자꾸 나는 다음으로 나의 행복은 다음 순서로 이렇게 밀려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머리 펌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자들은 머리 펌을 하면 비용이

좀 나와요. 머리 길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돈이면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정말 그냥 큰맘 먹고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한테도 더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에게도.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되게 선순환되는 느낌 있죠. 그래서 나를 위한 선물 하나쯤은 아끼지 말고 좀 해줘야겠다. 나 스스로가 행복해짐으로 인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좋은 기운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행복해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다 덩달아 기분 좋아지잖아요. 얼마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나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작은 선물 하나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7208님께서 참석합니다 라고 함께 해주고 계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로 2시간 채워나갈 텐데요. 자,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선영 작가의 하루 한 장 단단한 삶을 위한 고전 필사 노트에 담긴 문장들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송 문장과 또 그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성찰이 담긴 에세이 만나보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자, 오늘은 세종대왕과 스승의 날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기경 작곡의 나비가 되어 준비하고 있는데요. 꽃과 나비의 사랑을 담은 연주곡이에요. 조보연의 공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나비가 되어 듣고 오셨는데요. 조보연의 공후 연주였어요. 3967님께서 저를 위한 선물, 문구점에서 펜을 사면 기분이 좋아.

저 이 기분 알 것 같아요. 그 펜시점 가면 예쁜 볼펜 진짜 많잖아요. 꼭지에 막 인형 달린 거, 불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거 사면 진짜 기분 좋아져요. 내일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는 또 강의 때문에 바쁘신가 봐요. 스스로 토닥토닥합니다. 맞아요. 스스로를 가장 사랑해줘야 이게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된다고 하잖아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구나 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열심히 살다 보면 복이 올 거라는 기원을 담은 곡이에요. 유슬기의 노래 화연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귀한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요 흉한 것은 멈추지 않는 욕심이라. 그때여 만고강산 푸르러도 내 잎을 찌랄 뿌리쟁이 귀하더니 어린 제비 가여워 다리 하나 고쳐준 것이 은덕이 되어 돌아올 줄 어찌 알았겠느냐.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힘겨운 일이에요.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친다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길이 정말 그토록 힘겹기만 했나요? 오로지 힘겹기만 했어요? 아름답기도 하지 않던가요? 그보다 더 아름답고 쉬운 길을 알고 있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힘겨웠어요. 나는 마치 잠결에 말하듯 대답했다. 참 힘겨웠어요. 꿈이 찾아올 때까지는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그래요. 누구나 자신의 꿈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 길이 수월해지죠. 하지만 영원한 꿈은 없어요. 어떤 꿈이든 새로운 꿈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어떤 꿈도 붙잡아 두려 해서는 안 돼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강렬한 선언으로 우리를 깨우는 소설 데미안입니다. 안온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던 소년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며 지금껏 머물던 세계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나라는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그에게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은 말합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투쟁을 멈추지 말라고요. 당연하다고 믿어온 세계가 무너진 순간이 있었나요? 그 경험은 당신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요?

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어.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도 않았고 생쥐나 토끼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을 일도 없었잖아. 토끼 굴로 따라 들어오지 말걸 그랬나 봐. 하지만 이런 삶도 꽤 재밌단 말이야.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예전에 동화책을 읽을 때는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바로 동화 한가운데 있잖아. 내 이야기를 쓴 책도 하나쯤 있어야 해. 정말 그래야 한다고. 깜빡 잠이 든 사이 꼬마 앨리스는 시계를 보는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몸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며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죠. 우리의 삶도 이처럼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당신은 익숙한 일상에 만족하나요? 때로는 모험을 꿈꾸나요?

바로 갑신년 중하월에 부산 앞바다 남해 용왕이 우연 등병하야 명의 옥동의원 불러 진맥하니 토끼 간이 야기 충신 별주부 이 말 듣고 육지에 나가 토끼를 발견하는데 아이고 토선생

자기 양반 자네 신 듣고 보니 딱하구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니 사방에 눈 쌓이고 칼 같은 바람만 쌩쌩 물도 당근도 떨어져 다이어트 저절로 될지요. 북한 바위 밑에 고픈 배 들어잡고 발바닥 갈짝 갈짝 죽은 듯이 앉은 분양기가 아니 불쌍하리 거의 굶어서 죽은 도끼 새우동 구부리고 긴긴 겨울 다진의 줄인 뱀 채우량 척척 산중 깡총 깡총 이리 저리 헤맬 적에 도끼 대가리 덮치려고 우르르르르르르르 그대 두귀 양발로 야무지게

바위 틈으로 기우다 올라갈 제절은 보리가 왔기요. 요리깡 주저리깡 주허둥 지둥 팔버둥 칠째 코에서 쓴내 나고 입에서 단내 나니 이 안이 서러운가. 육지세상 나는 신세 팍팍하다 자네 신세 악하고 불쌍한 자네 신세 저 영육지에 사실

더 메아리의 노래와 연주로 시계토끼를 찾아라 전해드렸는데요. 인생의 전환과 역전을 담은 곡이었죠. 이렇게 수군가를 통해서도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은 없다. 그렇죠? 오늘 들려드린 두 편의 글, 마음으로 잘 따라오셨을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선영 작가의 하루 한 장, 단단한 삶을 위한 고전 필사 노트에 담긴 문장들 나눠봤는데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고전의 지혜를 손으로 직접 베껴 쓰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책인데요. 먼저 들려드렸던 글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죠. 데미안의 한 구절과 또 김선영 작가의 덧글이었어요. 새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우리 삶의 힘겨운 순간들도 사실은 진정한 나로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위로의 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두 번째 글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한 장면이었어요. 예기치 않게 토끼 굴에 빠진 앨리스가 이런 삶도 꽤 재밌어? 이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친 모험 같은 일상을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게 하는 문장이었죠. 고전은 읽기만 해도 좋지만 내 손으로 직접 옮겨 적을 때 그 의미가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김선영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좋은 문장을 베껴 쓰면서 내 삶의 언어를 찾아가라고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싶으실까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문장 하나를 골라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선영의 하루 한 장, 단단한 삶을 위한 고전 필사 노트와 함께했습니다. 마이 그래비티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그래비티, 중력이라는 뜻이죠. 거스를 수 없는 기억의 조각들이 끌어당기는 힘을 그린 곡인데요. 박예정의 가야금 연주로 듣고 옵니다.

박예정의 가야금 연주로 마이 그래비티 전해드렸어요. 가야금 줄 하나하나의 연주에 조용히 또 집중하면서 듣게 되는 곡이었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백석의 시를 김나리가 노래한 곡 늙은 갈대 독백 준비해봤어요. 지나온 세월을 아름답게 회고하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일일 의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공명의 연주였어요.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화요일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 순서로는 궁금한 건 못 참지 준비돼 있어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종대왕과 스승의 날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그런 얘기했죠. 나 스스로를 위한 선물,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세요? 뭐가 그렇게, 뭘 했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 김인설님께서 저는 새 옷 사면 그 냄새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 새 옷 사는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요. 아,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옷을 샀을 때 기분 전환이 된다. 아니면 아까 이제 문구점에 가서 볼펜 하나에 기분이 좋아진다 하시는 애청자님도 계셨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꾸면서 좀 기분 전환이 된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은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돈을 쓸 때 기분이 참 좋아요. 참 신기하죠? 참 돈이 나가는 그런 뭔가의 좀 물품을 구매했을 때 그 소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참 좋다. 아,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도 한 적이 있거든요. 막 휴일에 같이 이제 나가서 막 밥도 사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하면서 저 오늘 우리 돈 너무 많이 썼는데 근데 돈 쓸 때가 진짜 기분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맞아 맞아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좋고 이 시간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는 시간도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소중히 아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750님께서도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1716님께서 이쁜 사람 식사는 하셨나요? 아유 고맙습니다. 식사 잘하고 방송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소리 배우러 달려가면서 출첵하고 가려고요. 좋은 하루 되셔요 라고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또 소리 열심히 지금도 배우고 계시는군요. 그전에도 간간이 그 소리 배우는 그 과정 저에게 좀 문자도 남겨주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어떤 소리 배우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두꺼비님께서 꾸벅 인사드립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위에도 아름다운 꽃, 이름 모를 들꽃이 피겠죠. 10일 사이 어머님, 사돈님 두 분이 아, 두 분이 천사님들 곁으로 떠나셨어요. 아유, 근래 두꺼비님께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좋은 기억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필 겁니다. 당분간은 그리우면 많이 또 그리워하세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마음이 좀 덜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함께 하시면서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정복원의 노래 전해드릴 텐데요. 신라의 달밤 듣고 오시죠.

정복원의 노래로 신라의 달밤 전해드렸습니다. 때로는요, 작은 호기심과 발걸음이 결정적인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주 어린이날에 경주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해요. 국립경주박물관에는 통일신라의 걸작 금강역사상이 있는데 역동적인 조형미가 일품이지만 기둥 하나 아랫부분, 그러니까 금강역사의 발 조각이 없어서 늘 옥의 티로 불려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사라진 발을 찾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물을 찾아낸 주인공은요, 전문 발굴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재작년인 2024년 말에 당시에 학부생이었던 정태용 씨가 유물이 토함산 인근 절터에서 왔을 것이라는 이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무작정 길 없는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대요. 낙엽과 돌더미 사이에서 예사롭지 않은 조각을 발견한 그 순간 그는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잃어버린 천년의 발이 아닐까? 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2년의 시간이 흘러서 국가 귀속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석사과정에 있는 이 청년의 이름과 함께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미술사학은 낭만이 있는 학문이라 배웠는데 그 낭만의 순간에 제가 있어서 기쁩니다. 아, 정말 남들이 무심히 지나칠 흙 속을 살피고 또 허탕을 치면서도 다시 산에 올랐던 마음이 결국은 이렇게 소중한 역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거잖아요. 누군가의 끈질긴 관심이 역사의 빈칸을 채우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주의 모습을 담아 그린 곡 준비해봤습니다. 전진아 외 여러분의 현주로 신라 환상곡 전해드리죠.

전진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신라 환상곡 듣고 오셨어요. 조금 전에 통일신라 시대의 걸작 금강 역사상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떨어진 조각을 찾느라고 이 학생은 얼마나 헤매고 다녔을까요? 참 우리 문화유산을 가치 있게 생각한 그 마음이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 전해드릴 텐데요. 안정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예요.

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정음이 반포된 1446년 어느 깊은 밤, 경복궁 근정전 너머로 희미한 등불 하나가 꺼질 줄 모릅니다. 그 등불 아래에는 붉은 눈시울을 비비면서 서책을 넘기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지독한 공부벌레였고요.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던 지독한 물음표의 소유자였죠. 하지만 그가 잠을 설쳐가며 공부했던 이유는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 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백성들. 아이를 낳고도 쉴 곳이 없어서 곧장 일터로 나가야 하는 노비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세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전했던 왕이었어요. 밭을 가는 농민에게는 정성어린 음식을 보내서 기운을 북돋았고요. 또 그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28자의 글자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를 넘어서 백성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끝까지 고민하고 가르쳐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거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있던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년 카네이션을 준비하는 스승의 날이 왜 하필 5월 15일인지 아세요? 사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여고 학생들이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찾아뵈면서 시작된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했는데요. 그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서 1965년 결의 가장 큰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신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된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의 백성들을 치어다보며 삶의 길을 열어줬던 세종. 그분이 태어난 날을 빌려서 우리는 오늘날의 스승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전하고 있네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해파리의 노래와 연주로 귀인 형가 듣고 오셨는데요. 종묘제례악 가운데 조선 선왕들의 문덕을 기리는 음악을 재해석한 곡 함께 듣고 오셨고요. 김인설님께서 세종대왕님 생일이 스승의 날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모든 스승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궁금한 건 못 참지. 자, 오늘은요. 세종대왕 나신 날과 스승의 날에 담긴 깊은 인연 함께 나눠봤어요. 2024년에 정부가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명명하고요.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하네요. 특히 아이들이 왜 세종대왕 생일이 스승의 날이야? 이렇게 물으면 사실 어른들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줘야 하지? 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5월 15일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 생신이야. 세종대왕님은 공부만 잘한 분이 아니고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도와준 진짜 스승이시거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승의 날로 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역사는요,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될 때 가장 오래 기억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요, 15일 오후 6시부터 경복궁 홍례문 광장에서 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행사를 엽니다. 전통 공연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탁본, 또 해시계 만들기 같은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한번 둘러보셔도 좋겠는데요. 뭐 단순히 카네이션을 드리는 날을 넘어서 세종대왕처럼 나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부모님, 친구, 형제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하늘소리 중창단의 노래로 세종대왕의 마음 전해드려요.

세종대왕의 마음 전해드렸는데요. 하늘소리 중창단의 노래였습니다. 4298님께서 지난 일요일에 밀양 아리랑 축제를 구경 갔었는데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고 체험부스도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재밌게 구경 잘하고 왔답니다. 아유, 잘 다녀오셨어요. 날씨도 좋아서 더 좋으셨겠는데요. 4510님께서 저는 비 온 뒤에 맑고 촉촉한 공기를 느끼면서 걸을 때 기분이 참 좋아요. 어제 저녁에 시내에서도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조개사 옆에 우정총국 자리에서 찍은 각양각색 연등들이에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블록을 그 끼워 맞춘 장난감 모양에 뭐 석가모니 등도 있고 예쁜데요. 이 종 모양도 있고 예쁜 사진 석장 보내주셔서 저희가 오늘자 선곡란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도 그 예쁜 등 들어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네요. 0600님께서는 신라환상곡 들으시고 검은고 가야금 두 악기의 조화가 깊고 또 웅장하게 느껴지는 곡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또 신청곡 청해 주셨는데 이 곡은 또 저희가 다음에 왜냐하면 공명의 곡을 오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꼭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 만날 텐데요. 도래풍류 듣고 오시죠.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로 도래풍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리랑 여행길 준비했어요. 황혜리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끝곡 감상하시죠.

오늘 코너들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깊은 마음부터 또 경주에서 날아온 사학과 청년의 낭만적인 소식까지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그 이야기들이 향하는 곳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바로 주변을 향한 따뜻한 관심, 그리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화요일인 오늘 한 주의 본격적인 흐름 속에 몸과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도 분명 보물 같은 순간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잘 발견해 보시고요. 남은 하루는 즐겁고 신기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삶을 닮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낸 무대가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가 5월 20일과 21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경기 소리와 서도 소리, 판소리, 그리고 가야금 병창까지 서로 다른 우리 소리를 통해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인데요.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공연은 우리 삶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이어집니다. 먼저 1장 수심에선 서도 소리 특유의 깊고 담담한 울림 속에서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지혜를 만나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2장 2년에선 판소리로 풀어낸 다양한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가 구성진 가락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3장 사랑에서는 가야금 병창으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계절처럼 흐르는 감정을 담아내고요. 마지막 4장 낙천에선 경기민요의 흥겨운 가락을 통해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마이크 없이 오롯이 목소리로만 채워지는 무대라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풍류사랑방이라는 아늑한

공간에서 우리 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닮은 소리 한 자락, 인생 노래로 흐르다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의식, 종묘제례와 함께했던 음악과 춤을 만나는 자리, 대구 시립국악단 제221회 정기연주회 종묘제례악이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펼쳐집니다. 종묘제례악은요,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던 우리 왕실 의식에서 연주되던 음악으로 음악과 춤 그리고 예법이 하나로 어우러진 종합예술인데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전통예술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한 종묘제례악을 대구시립국악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형태 그대로 무대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총감독 한상희를 중심으로 집사 양승경, 집박 이영과 박종욱 등 전통 우레와 음악을 이끄는 주요 역할들이 함께하며 보다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야, 장엄하면서도 절제된 선율, 그리고 정갈하게 이어지는 춤사위까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정신과 시간을 고스란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위엄을 음악으로 만나는 시간,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종묘제례악 직접 경험해보세요. 요즘 국악 참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의 감각을 더해가는 새로운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청년 국악 무대 2016 젊은 국악 단장 쇼케이스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젊은 국악 단장은요, 음악과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쇼케이스에선 치열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5팀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관악기로 브라스 밴드 같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피리 밴드 저클, 그리고 한국춤의 호흡을 바탕으로 지금의 감각을 탐색하는 안무가 김성, 또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가사에 담아 노래하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 국악과 서양음악을 넘나들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가는 작곡가 박윤지, 그리고 전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검은고 연주자 윤희연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섯 팀의 무대가 더 궁금하시다면 서울 남산 도남문 국악당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함께합니다.
2: 다 볼까요?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이고요. 박경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노래가락 듣고 왔습니다.

0: 자, 핀란드의 위베스킬레 대학교의 연구 결과,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체감 피로도를 낮춰준다. 그래서
1: 네.
0: 운동을 더 오래 할수 있다. 덜 지친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게 음악의 힘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마음에 위안을 주기도 하고 집중력이나 끈기에도 음악이 영향을 준다. 이제 연구 결과로도 나오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서 딱한곡 듣는 동안만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 네.
0: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싶을까요? 궁금해지네요.
1: 운동할 때 듣고 싶은 우리 음악.
0: 응.
1: 어허.
0: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문자로 받아보면 어떨까요?
1: 오히려 청송곡이나 이런 느린
0: 응. 응?
1: 곡이 어울릴 수도 있을 것
0: 그럴
1: 같잖아요.
0: 수도 있고.
1: 리듬 안 타고 그 에너지만 받는 거지.
0: 빠른 음악이 좋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아무튼 우리 음악 뭐 창작곡도 좋고 전통곡도 좋고 우리 음악 안에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혹은 뭐 산책하실 때
1: 네.
0: 걸을 때 등등등 듣고 싶은 음악. 오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듣고 싶은 신청곡 문자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죄송합니다.
0: 아니, 음이 어떻게 계속 떨어 우물정 0302 이렇게 해서 반음씩 이렇게 정확히 떨어진다.
1: 아, 이게 말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주말 동안 공연을 하고 왔잖아요.
0: 아, 무리가
1: 그 여파가 아직
0: 됐구나.
1: 있어가지고
0: 아, 얼마나 심한 공연, 사람을 이렇게 혹사를 시켜놨어?
1: 그 째깍상어를 물리쳐야 돼가지고
0: 아, 그거,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1: 이러면서
0: 친구들 도와주세요, 이거?
1: 예.
0: 그걸 주말 동안 해서?
1: 예.
0: 몇 회를?
1: 3일 동안 5회 공연을 하느라고
0: 너무.
1: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어린이 공연은 올해까지만 하기로.
0: 아, 네.
1: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0: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고, 아, 좋은 저기 소리꾼이고.
1: 어린이 공연 진짜 잘하시는 분들한테 박수 쳐야 돼,
0: 해야지,
1: 진짜.
0: 해야지.
1: 예.
0: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1: 째깍상어. 올해까지만 물리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자, 산책할 때 듣고 싶은 음악도 좋고, 운동할 때도 좋고, 혹은 뭐 청소할 때도 좋고요.
1: 네.
0: 공부할 때도 좋고, 일할 때도 좋고, 여러분들 요거 할때 요런 음악, 요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아, 좋네요.
1: 좋습니다.
0: 네, 지금 계속 어떻게 음이 올라갈까요?
1: 아,
0: 아니면
1: 올라갑니다.
0: 계속
1: 말할 때는 올릴 수 있어요.
0: 떨어질 수도 있고요.
1: 떨어질 수 있죠.
0: 떨어질 수 있죠.
1: 네.
0: 사람이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됩니다.
2: 떡.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3: 옛날 옛적 우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저기 저 먼 산을 옮긴다고 하니 그를 보는 딱한 시선들이 우공을 만류하는디

0: 올담의 우공이산 듣고 왔습니다.
1: 자, 여러분의 피로를 덜어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음악들.
0: 네.
1: 아, 문자 받고 있고요. 받아야죠. 7082님께서 네. 봉영님 크크 초상집의 상주 곡소리 같았다.
0: 아이고 아이고. 네,
1: 우물정 0302가 그렇게 들렸다.
0: 많이 이제 울어가지고 목이 예. 잠긴 것 같은 예, 예. 그런 컨디션.
1: 감사합니다.
0: 네, 곧 이제 금방 또 회복이 될 겁니다.
1: 네, 네
0: 조금만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할 때든 살까? 그래요.
1: 네.
0: 너무 궁금하다. 우리 한번 이거 들어볼까요?
1: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어어, 초록이 짙은
1: 해바라기님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0: 승악산 둘레길 걸으실 때 참 좋대요.
1: 네,
0: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신선 노름한다라는 말씀이 맞네.
1: 아, 해바라기님이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습니다.
0: 와, 편안하네 마음이.
1: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 초록이 짙은 대금머 위로의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0: 그래, 승악산 둘레길 그 산 속에서 듣긴다.
1: 네. 아, 0579님이 졸리다고.
0: 아, 그럴 수도 있죠.
1: 근데 오히려 이게 졸리다라는 건 릴렉스 그쵸? 됐다라는 거잖아요.
0: 신나는 걸로 지금 틀어달라고 그러셨는데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1: 네. 네. 듣고 싶은 곡 남겨주세요.
0: 좋습니다. 네. 7531님께서 만약에 국악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검은고 연주라면 무조건 좋습니다.
1: 아.
0: 운동할 때는 물론 집안일하고 편히 쉴 때도 마찬가지로
1: 네.
0: 검은고 연주라면 무조건 좋아요.
1: 오. 검은고 연주는 확실히 힘이 있어요. 검은고만의 그 대점 빡 치는
0: 있어 있어.
1: 그리고 약간 리듬 악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0: 리듬
1: 검은고는.
0: 악기이면서 네. 그 파워도 느껴지고
1: 맞아요.
0: 네.
1: 어 좋은데요.
0: 어 멋있습니다. 꽈배기님께서 운동할 때 민요를 들으면 시간이 아주 잘 가죠.
1: 어허.
0: 서도 밴드의 덩덕쿵도 신나고요. 아주 좋습니다.
1: 좋아요.
0: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는 덩덕쿵 이거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1: 서도 밴드 진짜 매력 있죠.
0: 덩덕쿵 이거지.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아 덩덕쿵도 좋죠. 신나고 네. 재밌고 서도 밴드 음악 다 좋으니까.
1: 맞아요.
0: 운동할 때 들으시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1: 그쵸.
0: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네. 네. 6311님께서는 노래가 있어 행복해요. 동요 들으면 어린 시절로 간 것 같아요. 국악 동요도 많죠. 하셨는데.
0: 지금 추천을 하나 드려본다면 솔솔 음악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네.
0: 굉장히 또 좋습니다.
1: 맞아요. 네.
0: 동요 중에 국악 동요 중에 좋은 것도 많고.
1: 네. 네.
0: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7082님께서 저는 러닝할 때요 가야금 산조 한 바탕을 들으면 딱 좋아요.
1: 음흠.
0: 진양조로 시작을 해가지고 휘모리 장단까지 뛰는 속도를 거기에 맞추면.

0: 몸에 무리가 안 가요.
1: 이거 진짜 좋다.
0: 이거 괜찮다. 진양일 때는 걷고 네. 중머리에서 조금 빠른 경보. 어? 그다음에 이제 중머리 할 때는 살짝
1: 예, 속보.
0: 속보로 하고 네. 어 이제 자지머리 휘머리 때는 이제 네, 전력 실주하고. 네. 괜찮네.
1: 괜찮다.
0: 어, 장단에 맞춰서
1: 긴 산조 해 놓고 다.
0: 어, 굉장히
1: 한 40분 뛰는 거죠.
0: 과학적인데요?
1: 괜찮은데?
0: 뭐 긴 산조 같은 경우는 1시간짜리도 있으니까.
1: 그럼요.
0: 네. 딱 좋네. 딱 좋아. 오. 요건 저도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자, 좀 졸리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번에는 에너지 받을 수 있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판소리 병창인데 수군가 중 고고천변에서 가자 어서가를 박귀희 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서 숨을 들어갔지. 그래서 숨을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는데 요놈이 틀림없이 용왕께 배를 떼기 되었겠다. 얼른 함께를 생각해야 요왕께 변명을 하고 이님이 천지조화로 살아나와 자라등에 다시 엎여 세상을 나오는 대목이었다.

이놈이 산천회를 당도하여 깜짝 뛰어내려시더니 자라를 보고 욕을 드립대 퍼붓고 달아났는데 이런 가관이 없겠다. 제일 못 봄 발길을 가려요 송.

0: 박기희의 가야금 명창으로 수군가중 고고천변부터 가자 어서 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게 전염되나
1: 전염인가 보다.
0: 전염인가
1: 전염병이다
0: 보다.
1: 이거.
0: 몰랐네.
1: 아이고. 아유. 그 사이에 전염됐네 또.
0: 우리 또 너무 가까워.
1: 그러니까.
0: 진짜.
1: 여기 벽 하나 쳐주세요 여기. 자, 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2390님.
0: 네.
1: 저는 우리 반려견 토리랑 산책하며 이봄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곡 동화의 새로운 길 듣고 싶어요. 아, 하셨어요.
0: 동화 팀 곡도 다 좋죠.
1: 네.
0: 네, 새로운 길 들으면서 또 산책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딱 취향이 다 있으셔 진짜.
1: 그러게요.
0: 네. 0506님께서는 저는요 운동할 때요 상주 모심기가 참 좋습니다.
1: 오.
0: 이 곡이 딱이에요. 옛날에 농부님들도 모내기 할 때 운동을 했죠. 곧 모내기 할 때가 되네요 하시면서.
1: 아 이거 신박한데.
0: 운동할 때 이게 좀 느리지 않아?
1: 그러긴 하죠. 운동을 꼭

0: 익숙하게만 하는 운동만 맞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혹은 빠른 템포의 음악만 맞아요. 들을 필요는 없고.
0: 네. 아, 모심기, 상주 모심기. 한번 아, 들어볼까요, 그러면?
1: 들으면서 이게 그래 그래 한번 들어보자.
0: 들으면서
1: 어떤 운동이 또 어울리는지.
0: 아, 그래 그래 괜찮다. 아,
1: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냥.
0: 좋습니다.
1: 자, 안양년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 노래로 상주 모심기 듣고 오겠습니다.

0: 운동에 딱 좋은데.
1: 스쿼트다 이거.
2: 스쿼트.
1: 스쿼트랑 계단 오르기.
0: 좋다.
1: 계단 오르기 할 때 한 칼씩 걸어갈 때 요거 딱이네요.
0: 좋은 정보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안양년 외에 많은 분들의 노래로 상주 모신께 듣고 왔고요. 네. 자, 바투의 성사대야 오늘 화요일 2부에서는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소통하고 즐기는 그런 코너죠. 네. 전국
1: 전국장
0: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시간인데요.
1: 민요부터 판소리 악기까지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국악방송을 들으면서 민요를 배웠다 단가를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청국장 신청하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가 감사하는 의미로 선물도 드리고 있지요.
1: 그렇습니다.
0: 청국장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맛있는 김치 선물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청국장
1: 네.
0: 신청 많이 해주세요.
3: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4: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3: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4: 이것저것
3: 이놈저놈
4: 묻지마
3: 따지지마
4: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1: 바투의 상사디아. 반갑소이다. 나는 전우치올씨다. 조롱아 조롱아.
5: 남은 산성 올라가 이화문 전 바라보니 어! 수치니 날치니 해동천 보람에 떴다. 아, 바른 초종 달새.
1: 이놈아 사람이 부르시는데 어찌 왈왈 대답을 안 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노래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냐.
5: 아니 뭐야 가만히 있어보자. 시방 나갖고 나 노래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1: 노래뿐이겠더냐. 네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그리고 가사에 나오는 그 수진이 날지니 해동 정보람미가 뭔지는 알고 부르는 것이냐.
5: 아니 아니 이 양반이 그냥 어? 아주 혼자만 잘났지. 그걸 내가 그걸 왜 몰라. 어?
1: 용녀야 뭐야.
5: 가만히 있어보자. 아 이게 무슨 노래냐. 바로 남원산성이라는 남도민요인데 매사냥 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거야.
1: 어쭈 눈치는 있어서 보라매에서 힌트를 얻은 게로구나.
5: 가만히 있어보자. 이보게 천우치 양반 매사냥은 말이지 고조선 시대 때 시작해서 삼국시대에 활성화되다가 고려시대의 전성기를 이뤘는데 해동청은 중국까지 소문난 조선시대 사냥용 매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거야.
1: 아니 그러면 보라매는 무엇이냐.
5: 가만히 있어보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라매는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매를 말하고 보자 보자. 그렇지 그렇지.
1: 계속 뭘 봐.
5: 수진이는 1년 이상 훈련시킨 매를 이르는 말이지.
1: 그치.
5: 고려시대는 응방이라는 매사냥기관까지 있었다고.
1: 그렇지. 게다가 우리 매사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등재가 돼 있지. 매사냥이라면 나도 좀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함 해볼 거나.
5: 가만히 있어보자.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우덜은 그냥 꽝사냥이나 하자고.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자, 떡 선물이 걸려있는 첫 번째 퀴즈 갑니다. 하우스 재배 기술 발달로 해마다 이것도 제철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부터 즐길 수가 있게 됐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마트마다 이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도가 높고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좋고요. 비타민 C, 엽산, 칼륨 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다만 이것은 칼륨 함량이 높은 고구마, 감자,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칼륨 성분이 많은 고구마, 감자, 시금치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딸기, 2번 참외, 3번 가지.
0: 네.
1: 자, 다 몸에 좋은데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뭐냐. 지금 봉영 씨가 문제를 드릴 때
0: 네.
1: 당도가 높고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그렇다는 거죠.
0: 네.
1: 자, 딸기, 참외, 가지 중에 뭘까요? 식감에서도 이게 딱 떨어지죠.
0: 얘가 박종류죠.
1: 그렇죠.
0: 박종류고
1: 멜론과죠.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이제 안을 이렇게 쓱 가르면 씨가 또 있죠.
1: 안을 가르면
0: 예.
1: 아 밖에 외부의 씨가 있느냐 내부의 그렇죠. 씨가 있느냐 예. 이렇게 가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여름에 많이 먹는 걸로 생각을
1: 네네네네.
0: 하고 있죠.
1: 네.
0: 근데 요즘에는 진짜 빨리 나오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당도도 아주 높고
1: 저는 힌트를
0: 네.
1: 내가 뭔가를 막 잘못했어.
0: 네.
1: 근데 그걸 뉘우쳐.
0: 아. 다른
1: 오.
0: 의미지만 어감이 비슷하네요.
1: 예. 이를테면은 또 뭐 저기 신부님 앞에 가서
0: 예, 예, 예.
1: 뭐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0: 네.
1: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 그거 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
0: 아, 예, 맞아요.
1: 그거와 맞아요. 굉장히
0: 어감이
1: 예, 어감이 비슷합니다.
0: 그러면, 네. 네.
1: 자, 그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얘가 약간 수박 친구 아닌가요? 수박 친구?
1: 그렇죠.
0: 예. 수박과
1: 애기 수박인데
0: 예, 예, 예.
1: 색상이 좀 다르죠.
0: 그렇죠.
1: 색상까지
0: 얘기하면 안 되겠죠?
1: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저도 좋아합니다.
1: 네. 자, 딸기, 참외, 가지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0: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1: 맞아.
0: 있던
1: 산부 그 임산부들이 이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0: 많이 그때 이게 이것만 들어간대요. 왜냐면 깔끔하거든.
1: 저도 그랬었고.
0: 네.
1: 근데 나중에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0: 네.
1: 요거를 말씀하시더라고. 실제로도 이게 그렇게 좋대.
0: 그러니까요.
1: 하루 영양 섭취 이건 이걸로 끝이라고.
0: 네. 다른 거 못 먹는데 이건 먹고.
1: 그렇다고 하더라고.
0: 예. 네. 자, 이러면 진짜 힌트가 좀 많이 됐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딸기, 참외, 가지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정답은요, 2번 참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0: 참외도 네.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달콤합니다. 8888님 그래요.
1: 아무튼 우리 몸에 엄청 좋으니까 여러분들 즐겨서 잘 드시면
0: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자, 떡 선물의 주인공 선정하겠습니다. 5244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5월 외부 활동이 늘고 황사와 미세먼지 등 세탁 빈도도 높아지고 있죠. 세계적인 국내 전자업체의 세탁 건조기 담당자는 얇은 소재가 많은 봄, 여름 옷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의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섬유 유연제, 2번 식초, 3번 세탁망. 세 가지 다 세탁을 하실 때 사용하는 것들이죠.
0: 네.
1: 자, 그런데 얇은 소재가 많은 봄, 여름 옷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의류 손상을 예방한다.
0: 네.
1: 그러니까 빨다 보면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0: 맞아요. 뭐
1: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손상되지 말라고.
0: 네.
1: 네. 그렇게 해주는 친구인 거죠.
0: 엉키지 말라고.
1: 그렇죠.
0: 예.
1: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0: 맞아요.
1: 그렇죠.
0: 사실상 분리시켜 주는 거죠.
1: 분리죠.
0: 네.
1: 예.
0: 분류이기도 하고.
1: 지금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적에 생각나지.
0: 네, 네, 네.
1: 일단은 이제 그 약간 공명이 어마어마.

0: 하기 좋은 분들.
1: 네.
0: 뭐 이를테면은 요과가 있죠. 아식
1: 응?
0: 이쪽이 있고
1: 아.
0: 하나는 그런 분이 있고
1: 예.
0: 하나는 칼.
1: 아.
0: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계셨어.
1: 아, 그 얘기하신 거였구나.
0: 옛날 생각나는데?
1: 근데 뭐 문제에 계속 세탁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0: 아, 그러니까
1: 문제에 세탁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0: 있는데 어쨌든 보기에서
1: 아~
0: 보기에서 이제 자 섬유유연제 식초 세탁망 중에 맞춰주시면
1: 저는 그거 떠올랐었거든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 쉬는 시간 때 뭐 이제 이렇게 책 보다가 만화책 보고 막 있는데 야 선생님 뭐냐? 야 이제 나와서 아 뭐 이것도 떠올랐고
0: 그 막 저 그걸 보라고 하는 쪽이었어? 봐주는 애였어?
1: 그걸 보라고 말하는 걸 옆에서 구경하는
0: 아,
1: 친구.
0: 구경, 아, 구경? 아, 제 3자야?
1: 예, 완전 3자.
0: 아,
1: 항상 저는 구경꾼이었어요.
0: 개입되지도 뭐든. 않고
1: 예, 예.
0: 지시하지도 않는.
1: 그렇죠.
0: 아.
1: 저는 저 뒤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0: 아, 예. 쟤들 왜 저래? 이렇게.
1: 예, 그렇죠. 그 관계를 지켜보는 게 재밌었다.
0: 아.
1: 그것도 생각났어요.
0: 뭐야, 뭐야.
1: 이제 여름 되면 벌레가 많아지잖아요.
0: 많죠.
1: 그러면 이제 곤충들
0: 에?
1: 유입을
0: 막아주는.
1: 차단시켜야죠.
0: 방충.
1: 그렇죠.
0: 아 그거.
1: 에, 에,
0: 오케이 오케이. 에, 오늘 에. 한자로 일관되게
1: 가고 있어요.
0: 에, 한자로
1: 그거밖에 가면. 없더라고요.
0: 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음으로 갑니다.
1: 아.
0: 에, 이거 이걸로 갑니다.
1: 알겠습니다. 에. 자 이제 정답을 발표 하도록 하겠고요.
0: 네. 왜요?
1: 속옷은 손빨래로 하면은 물도 아낄 수 있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 해바라기님. 아 그렇죠. 근데 속옷 빨래도 힘들더라고. 직접 손빨래 하려 그러면.
0: 맞아.
1: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엄마들은 어머님들 할머니들은 그래.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한겨울에도 막 얼음 깨고 그 냇가에 막 앉아가지고 그 꽁꽁 언 손으로 막 방망이질 하고
0: 막
1: 진짜.
0: 네, 응?
1: 네.
0: 바깥 분들 막 이렇게 욕하면서 막.
1: 아 그거라도 해야지.
0: 아이고, 내가 못 살아.
1: 그쵸. 그렇게라도 좀 풀어야지. 어디서 풀 거야 그거를.
0: 무슨 일이야 남한테. 아. 그럼 하, 말도 말하고 막.
1: 그 방망이가 이제 빨래를 치는 건지.
0: 내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1: 그쵸.
0: 그랬죠.
1: 아 그렇게 진짜 살아왔습니다.
0: 네. 네.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 네.
0: 사실. 정답 발표 전에
1: 쉬워요,
0: 이미
1: 쉬워요.
0: 알려드렸죠.
1: 네.
0: 자, 정답은 3번 세탁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네.
0: 세탁망.
1: 수건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세탁하는 게 좋고 청바지 같은 건 찬물에 세탁하시는 게 좋고요.
0: 네.
1: 얇고 가벼운 셔츠나 니트류는
0: 그쵸.
1: 세탁망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0: 따로따로
1: 네.
0: 해야죠.
1: 이렇게 네. 권고하네요.
0: 그렇게 해야 또 옷도 오래 입을 수 있고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세제는 너무 과다하게 많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0: 네.
1: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시면 한번 산 옷 오래오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선물 유산균 걸려 있었죠. 저는 3638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1부로 마무리 짓고요.
1: 네.
0: 저희 2부에서 청취자분들 참여하는
1: 청국장.
0: 네, 청국장이 있죠.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셔야죠. 자 1부 끝곡 그루브 앤드의 여기 행복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자의 라디오 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오, 내 고향 남원이 판소리며 춘향제로도 유명하지만 전통 오칠이 또 유명하거든. 이번에 국내 기업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네.
1: 오, 그랬더라. 남원의 전통문화 자원인 오칠을 첨단산업 소재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할 거라고 하더라고.
0: 그러니까 한국조선 해양기자재 연구원 등과 함께 초기 단계부터 무인 이동체 적용을 전제로 한 기술 개발과 검증을 동시에 추진할 거래요.
1: 오칠의 내구성, 방수성, 방호성 등이 기능성 도료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거네. 남원뿐만 아니라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소금을 만드는 전통 기술인 제염을 주제로 국가유산청의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거래요.
0: 오, 소금을 만드는 제염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정리하고 창업으로도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거네. 그것도 좋다.
1: 그치 그치. 전통을 활용한 산업과 창업,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무궁무진한 우리 전통의 변신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12일 화요일 2부 출발합니다. 동화의 새로운 길 듣고 왔어요.
1: 남원에서 하는 오칠 목공의 대전도 유명한데요. 네. 이번에는 지역의 대표 전통 문화 자산인 오칠을 기능성 산업 소재로 확산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오칠의 내구성, 방수성, 방호성 등을 활용을 해서 기능성 도료로 가능성을 펼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본격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1: 좋다.
0: 전통도 지키면서 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1: 이거 찾으면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0: 맞아요.
1: 지금 보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비닐, 우리가 쓰는 비닐에서 네. 기름을 뽑아내고 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활용해가지고 나프타 만들고
0: 맞아요.
1: 그걸 가지고 또 수소와 뭐 이렇게 화학 반응 시켜가지고 네. 휘발유를 만들어내고 뭐 드론 그런 거 등등등등 관심 갖고 하면은 찾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진짜. 과학의 어떤 좋은 면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0: 네. 네. 이번에는 이런 산업화가 전통과 만났을 때 또 어떤 새로운 활로를 뚫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대된다. 일인 것 같고
1: 기대돼.
0: 울산 남구 같은 경우도요. 소금을 만드는 제염에 그 역사적 전통을 기록하고 그걸 또 재해석해가지고 네. 전승 기반을 확대하는 여성 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도 추진할 거라고 하니까 아우. 참 반갑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전통 기술을 활용한 창업, 상품 개발, 산업화 이건 정말 응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 그러게요.
1: 지속 가능한 도전으로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 벌써 떨리네요.
0: 그러게요.
1: 화요일마다 이 청국장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0: 맞아요.
1: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한번 외쳐봐야지요.
0: 여기서 뒤집히면 안 된다 이제.
1: 그럼. 자, 목 가듬고.
0: 네. 전국!
1: 청국장. 아, 나 이거 참 많이.
0: 아, 좋아요.
1: 꾸리꾸리해.
0: 아, 좋아요. 꾸리꾸리하다 진짜.
1: 자,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자,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즐거운 만남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청국장 얼마나 좋아.
1: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받고
0: 악기도 연주하고
1: 얼마나 좋아.
0: 얼마나 좋아. 자, 오늘도 몸에 좋고 마음에도 좋은 청국장 아마 맛있게 끓여봐야겠죠.
1: 자, 첫 번째 청국장 요리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와,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전남 화성군 동면에 사는 69세 정만석이라고 합니다.
1: 아, 아유,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화순에 사시는 69세 정만석님. 어, 반갑습니다.
0: 남성 네. 참여자는 처음 아닌가요? 이 코너 생긴 이후에. 그런 것 같은데.
3: 영광입니다.
0: 아유, 저희가 지금, 영광입니다.
1: 지금 그러면, 정만석님.
3: 네.
1: 화순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3: 이제 직장 그만두고요.
1: 아, 퇴직하시고?
3: 네, 퇴직하고 이제 소일거리로 뭐 농산물 이것저것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시골 농부가 되신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1: 아, 저희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유료 문자로 신청을 직접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 네.
1: 어떻게 하다가 신청하시게 됐어요?
3: 일을 하다가
1: 반일 같은 거.

0: 이제
1: 네.
0: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1: 네.
0: 또 바투의 상사디아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2: 아,
1: 아이고,
2: 그러시구나.
0: 네,
2: 상사디아.
0: 들녘에서 또 집에서 듣는 소리와
1: 네.
0: 들녘에서 듣는 소리는 또 이렇게 차이가
1: 달라요.
0: 있어서,
1: 아하.
0: 예, 그래서
1: 그러면 들녘에서 일하실 때
0: 네.
1: 뭐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꼽고 하세요? 아니면 어떤 확장 뭐
2: 스피커?
1: 스피커가 있으신가요?
0: 네, 그냥 그 휴대폰에서 스피커로 그냥 해놓고 주머니에 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1: 그럼
2: 그러시구나.
1: 확실히 일하실 때 이렇게 라디오 우리 음악이 흘러나온 국악방송 틀어놓고 일하시면 조금 더좀 괜찮으신가요? 덜 힘들고?
0: 네, 힘이 덜 듭니다.
1: 아하,
0: 많은
1: 감사하네요.
0: 힘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구나.
2: 그럼 농산물은 어떤 거 키우고 계세요?
0: 지금 현재 이제 그 작년 11월경에 심었던 양파
1: 네.
2: 양파.
0: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지금 커서 한 6월 초쯤이면은 수확을 할것 같고요.
1: 오호. 다음 달이 얼마 안
2: 그러네.
1: 남았네요.
0: 네네.
1: 에에?
0: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어제 그제 그 주일에 그 고추 모종
1: 예.
0: 350개 정도를 모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아하.
0: 오늘 또 마치 모종을 한 다음에
1: 네.
0: 비가 살짝 내려줘서
1: 네네네.
0: 또 고추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1: 아하. 재밌으시겠다.
2: 그러게요.
1: 저희 꿈이거든요. 시골 이제 귀농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 저희 꿈인데. 어떠세요? 만족도가 높으십니까?
0: 그거를 저희는 이제 그 판로로 이렇게 농사를 짓다기보다는
1: 네.
0: 저희 이제 그 친가, 처가가 이제 한 13가족 정도 되거든요.
1: 네네.
0: 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눠서 먹는 그 재미로 예,
1: 소소하게. 아하.
0: 일을 예를 들자면 뭐 밥, 한 3, 400평에다
2: 예.
0: 이것 저것 뭐
2: 심고.
0: 골고루 먹을 양만큼씩들만 이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야, 재밌으시겠다,
2: 지금
1: 진짜.
2: 문자로 우리 정만성님의 목소리가 너무 멋지다고
1: 그러니까.
2: 막
0: 감사합니다.
2: 칭찬들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뭐 소리 들려주시는 겁니까?
0: 네, 제가
2: 네.
0: 그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게 소리는 제가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
2: 네.
0: 또 자신이 없고 할 수도 없고
1: 네.
0: 또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리가 뭘까
1: 네네네.
0: 찾아보다가 이제 그 사찰가라는
1: 오,
2: 그
1: 사철가.
0: 소리를 한번
1: 네.
0: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2: 와, 배우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듣고?
0: 예, 듣고 그냥 중얼거리는 상태였는데
1: 네.
0: 이제 이렇게 또 방송을 한번 하게
1: 저희는
0: 돼서
1: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0: 또 떨리기도 합니다.
1: 아니,
2: 아,
1: 저희는
2: 그럼요.
1: 좋아요.
2: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못하셔도 되니까.
1: 네. 그러면은 독학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0: 독학이라기보다도
1: 네.
0: 그냥 한 번씩 따라 부른
1: 그게
0: 것만은 그러니까 뭐
1: 야.
0: 책 읽듯이 그렇게
2: 야.
0: 이제 부르곤 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1: 좋습니다.
2: 나 연습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게
1: 네,
2: 아니라 그냥
1: 아니라.
2: 듣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온 소리네요.
0: 네네.
2: 아, 좋아요, 좋아요.
1: 진짜 좋아, 좋아, 좋아.
2: 예.
1: 자, 정만승님
0: 네.
1: 준비되셨죠?
0: 아, 바로 하라고요?
2: 예,
1: 네네.
2: 뭐딴일 하다 할까요? 어떻게
1: 어떻게 저 고추를 조금 더 메고 오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0: 아닙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예, 저희가 박수 쳐드리고
2: 마음대로 하십시오.
1: 수임새
2: 시작.
1: 많이
2: 예,
1: 넣어드릴게요.
2: 편한 대로 마음대로
1: 자,
2: 하십시오.
1: 가보겠습니다.
0: 못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 절대 잘하지
0: 알겠습니다.
1: 마세요. 네네.
2: 제발
0: 네,
2: 잘하지 말아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1: 얼씨구.
0: 분명코 봄이로구나.
1: 오, 좋다.
0: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1: 좋아요.
0: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몸을 반겨들 쓸데 있나?
2: 좋아요.
1: 좋아요.
0: 봄은 왔다가
2: 아이씨.

0: 가도 여름이 되면 아! 녹음 방초 네. 승화시라 애부터 일러 있고 아! 여름이 가고 아! 가을이 돌아오면 알로 삭풍 여란이 해도 제자 이제를
1: 얼
0: 숨기지 않는 황국 안풍도 어떠하고
2: 아 좋아요
0: 가을이 가고
1: 얼쓰고
0: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 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온 세계가 되며 보면 얼배 설배 천지배가니 모두가 백발의 버치로구나
1: 좋아요
0: 무장 사활은 덧없이 흘러가도 이내 정 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아유. 다시 상추는 어려워라 우와 세세상 꽃잎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1: 좋아요
0: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근심 걱정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웅만 산천에 흙이로구나
1: 좋아요
0: 다후에 밤만 진수 두려 생견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하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을 안다
1: 좋아요
0: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1: 그러죠
0: 늘어진 수나무 끝에다가 매달아놓고 국걱투신하는 놈과 부모부려하는 놈과 형제함옹보다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세상 먼저 퍼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얌 퍼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터뜨랑거리고 놀아보세요
2: 저희 코너 만들 때 아, 이런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한 주인공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야 정만석
1: 정만석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아,
2: 정만석 하
3: 목이 완전히 잠기는
4: 아니에요.
2: 아 근데
4: 진짜 이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이렇게 정말 그냥 살아있는 소리 예. 이, 그냥 참여하고 같이 아. 놀고 정말 저희는 이거를 생각했는데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정만석님 네. 사철가 가사 진짜 좋죠
3: 이게 그 제가 이 사철가를 왜 좋아하냐면요
2: 네네네
3: 여기 그 가사에 보면 곡곡투신 하는 놈과 부모 불효하는 놈 네. 형제 함옥 못하는 놈 있잖아요
2: 네. 네.
3: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2: 네.
3: 저희 이제 형제가 5남매 있고 또 처가가 8남매인데 이게 보면은 형제 암호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가정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0: 가까운 부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거든요.
1: 그런데
0: 이 가사가 그 화목 못하는 그런 가정들에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가사를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2: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1: 맞죠.
2: 네. 맞죠. 아니 꼭 이런 라디오 때 막 잘하는 사람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치.
2: 나는 못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망설이시는 분들 많아요. 맞죠. 실제로.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웃으실 것 같습니다. 비웃을 것 같습니다.
1: 아니에요. 왜?
2: 아 근데 진짜 웃음과 감동을 다 주셨어요.
0: 연습 좀 하고 나오지.
2: 아니요.
1: 정만숙님
2: 진짜로
1: 지금. 네. 나도 참여는 하고 싶은데 용기는 안 나. 이렇게 네.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네. 해주실까요?
0: 저도 이제 음치라서요. 노래 이런 분들을 잘 모르는데 왠지 이렇게 그 국악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1: 네.
0: 저희의 마음이 이렇게 좀 들떠있던 마음들도 차분하게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우리 소리들이 너무 좋아서 이 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소리를 많은 분들이 좀 아껴주고 네. 우리 소리를 많이 청취해주고
1: 네.
0: 우리 소리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 궁금한 게요. 직장 생활 하실 때부터 우리의 음악이 좋으셨는지 아니면 이제 퇴직하시고 농사를 짓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국악이 좋아졌고 국악 방송을 좋아하게 됐는지
0: 네 어렸을 때도 이제 그 소리를 좋아했고요.
1: 원래
0: 이제 소리를 좋아하기보다는 이제 주위 분들이 어렸을 때
1: 네.
0: 예, 소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복장구 치시면서 그 그렇죠. 노시는 모습들 예. 강산 나무 밑에서 노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보면서 저희가 자라왔기 때문에
1: 네.
0: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트롯이라든가 이런 유행가 보다는
1: 네.
0: 우리 소리를 더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0: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는 실제로 직장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 우리 소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한 뒤에 이제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2: 생기다 보니까
0: 네, 우리 소리를 더 많이 이렇게 애청을 하게 됐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진짜. 저 보내드리기 전에 그 청취자분들 반응 지금 네. 문자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몇 네.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0: 네.
2: 3272님께서 와우 너무 매력 있으시다 하셨고요.
0: 네 감사합니다.
2: 0978님 열창이시네요. 저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고
1: 네. 또 한스맘님이 우리 소리를 즐기는 여유도 있으시고 용기도 있으시고 흥도 있으시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창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2: 남겨. 네, 사철가 완창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1: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모님도 네, 우리 음악 좋아하세요?
0: 너무 좋아합니다.
2: 아, 그래요?
1: 좋네요, 진짜.
2: 언제 사모님도 그럼 한번 네. 출연을
0: 네, 같이 옆에 있었으면 되는데 오늘 일정이 있어 가지고.
1: 아.
0: 네.
2: 그리고 정만선 님도 지금 오늘 했다고 해서 언제 나는 안 해야지 하지 마시고
0: 네.
2: 또 업데이트 되면 네. 연락 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예. 오늘 정말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네.
1: 저희도 정만손님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항상, 잘 지내시길 네. 바랍니다.
0: 예, 네. 항상 바트의 상사리아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유,
1: 감사합니다. 네.
2: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1: 아, 좋다.
2: 감동입니다. 진짜로.
1: 그냥 그 진짜 아, 이런 게 감동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 진실되고
2: 네.
1: 그렇잖아.
2: 우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맞아. 거지 우리 맞아. 소리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그 마음 근데 막 이걸 꼭 잘해야 된다라는
1: 아,
2: 그 기준
1: 맞아.
2: 억압들 이런 거에서 우리는 좀 해방될 아, 필요가 있습니다.
1: 청국장 좋다.
2: 아 정만성님의 진짜 소리를 솔직히 막 웃기기도 했잖아요. 같이 웃으면서 듣기도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아 막 그 진심 맞아. 마음이 맞아. 느껴지는 거예요.
1: 진짜로. 7426님도 퇴근길에 지금 상사디아 듣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문자 보내요. 청국장 지금 현재 지금 노래하신 사철가를 듣고 크게 감동 받았습니다.
2: 그렇다니까 진짜.
1: 용기 있게 네. 끝까지 완창하시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청국장에 꼭 나가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2: 그러니까요.
1: 그래. 진짜.
2: 우리가 남 눈치 엄청 많이 봐요. 아우 내가 나가면 남들이 이러겠지.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막 눈치 보느라고 안 하는데.
1: 맞아 맞아.
2: 아, 좀 그런 거 어때요, 그죠?
1: 어.
2: 그러니까, 자 멋진 우리 맞아. 정만성.

0: 덕분에 우리 소리의 참맛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1: 그러면 한번 지금 두 번째 분 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0: 만나볼게요.
1: 감사하게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0: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경기도에서 사는 경기민어를 즐겁게 배우는 우영숙입니다.
1: 우영숙님. 네, 경기도에 네. 사신, 저도 경기도 도민인데.
2: 아, 그래요? 네. 충원부에 살아요.
1: 네?
2: 충원부.
1: 충원부가 어디야?
2: 여기 안양역
1: 안양에 사세요.
2: 안양역 옆에.
1: 네.
0: 아하.
1: 경기민요를 사랑하신다고요?
2: 예, 예.
1: 그 우영숙님.
2: 예.
1: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2: 예.
1: 정만선님은 지금 69세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몇 학년 몇 반인지 여쭤봐도 됩니?
2: 나이가 많아요. 7학년 3반이에요.
0: 아유, 목소리가 엄청 젊으시네요.
1: 그러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2: 아우, 감사합니다.
1: 오. 아니,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네. 정말 이렇게 젊고 네. 하시는 게 민요를 사랑하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는데.
2: 아, 그런 것도 같아요.
1: 아, 실제로도. 그러면 민요는 네. 이렇게 뭐 센터랄지 어떤 선생님을 이렇게 사사받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2: 아, 저는 이제 그 센터도 다녔고, 네. 이제 최은호 선생님.
1: 네.
2: 한테 이제 그 많이 배웠어요.
1: 아하.
2: 최은호 선생님한테.
1: 최은호 선생님께 배우셨어요?
2: 예, 예, 예.
1: 소리 엄청 잘하시잖아요.
0: 어허.
2: 예, 그 선생님 목소리만 듣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1: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몇 년 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 한 5년 전.
1: 5년 전이면 뭐 많이 배우셨겠네.
0: 그러게요.
2: 아니,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점점 흥미를 느껴가지고 세월이 가버렸더라고요.
0: 그냥 즐기신 거네요, 그야말로. 네,
2: 즐기다가 보니까 선생님 그 예. 노래에 그 빨려 들어가가지고 세월이 갔어요.
0: 아, 너무 표현이 멋지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처음 배웠던 민요 기억나세요? 어떤 민요였는지?
2: 예, 처음에는 이제 그 금강산 타령하고 아리랑을 좀 배웠어요.
1: 금강산 타령 어려운데?
2: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1: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2: 예, 트로트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0: 네.
2: 이제 그 민요도 이렇게 흥미를 느껴서 했었는데 민요가 더 있으신... 어려워요.
0: 민요가 더 어려워요?
2: 예.
0: 어허.
1: 트로트는 뭐 좋아하세요?
2: 네?
1: 트로트는 뭐 좋아하세요?
2: 트로트 종류는 다 좋아해요.
1: 뭐 지금 뭐
2: 듣기만 좋아하지.
1: 아, 부르지는 않고.
2: 네, 부르지는 않고 이제 듣기만 좋아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민요를 접하니까 민요를 더 좋아해요.
1: 아, 좋네. 오늘 어떤 민요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2: 예, 예, 예.
1: 어떤 거 들려주실 계획이세요?
2: 아, 저는 이제 그 제비가 중에
1: 네.
2: 그 육박도돌이 까지만 하고
1: 네.
2: 그다음에 청춘가 한 두 절 정도 하려고 했는데 괜찮겠어요?
1: 너무 좋아요. 더 해도 돼요. 더.
0: 지금 마음대로 하세요.
1: 일단은
0: 마음대로.
1: 잡가 하나 하시고 지금 민요 하나 하신다는 거잖아요.
2: 예예. 예.
1: 흥이 나면
2: 잡가도 이제 그 저기 막 육박도돌이까지만.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하시고 민요도 예. 하시다가 그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신청해도 됩니까? 오늘 청춘가 좀 부르셨는데 예를 들어서 뱃노래도 조금 들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가락도.
2: 제가 이제 배운 게 짧아서.
1: 아, 알겠습니다.
0: 오케이.
1: 일단은
0: 가능한 만큼만
1: 마음 속에 있는 흥을 편안하게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2: 네.
1: 자, 지금 가보겠습니다, 우영수님.
0: 에이, 에이.

0: 여기서 끊겼어요?
1: 끊겼어요? 여보세요?
0: 전화가 끊겼나 본데?
1: 끊긴 것 같은데?
0: 아 여기서 끊어졌어. 아.
1: 진짜로? 전화가 끊겼네.
0: 아 지금 너무 좋았는데 지금 소리.
1: 와 지금.
0: 와 이거 환상이 돼?
1: 문자로도 안 믿긴다고.
0: 와.
1: 이분이 지금 7학년 3반이라고요? 이렇게 지금 귀여워님도 남겨주시고.
0: 지금 문자는 난리 났습니다. 소리 너무 좋다고.
1: 아 아니 그 아까 그 정만선님도
0: 네.
1: 그분만의 어떤 그 매력과 진실 때 그렇죠. 얘기하는 것도 좋았는데 어쩌면
0: 다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0: 우영수님
2: 노래가 끊어졌어요.
1: 잠깐만 우영수님.
2: 예.
1: 지금 저희도 너무 그 소리 이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도 놀랬는데
0: 진짜 잘하시네.
1: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놀라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로?
0: 이거 5년 만에 이렇게 됩니까 이게?
1: 식임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식임새나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예.
1: 와 이게 너무 놀라워요.
2: 어우 감사합니다.
1: 진짜로요?
0: 와 끊어진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아 여기서 왜 끊어져? 육박, 이런 느낌.
1: 육박 말고 제비를 후리 거기는 안 배우셨어요?
2: 아그 다시 배웠는데 이제
1: 짧게 오늘
2: 청춘가 하려고요.
0: 좋아요. 아, 청춘가. 그럼 바로 청춘가 갈게요.
1: 이제는 네. 전화 안 끊기겠지?
0: 몰라 이제.
2: 왜 청춘가. 끊겨요?
1: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청춘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어이.
2: 세월이 가기는

0: 감사합니다.
1: 아, 끝났어요?
2: 끝났어요? 끝났어?
0: 예.
1: 아, 끝났을 때마다 아쉽네.
2: 저기
3: 저 금강산 타령 신청해도 네. 됩니까? 금강산 타령 처음 배우셨다는 그 소리.
0: 네. 천하 명산이요?
3: 네, 기억나세요?
4: 조금만.
0: 네.
3: 조금만.
0: 네.

0: 됐죠?
1: 와! 너무 좋아요. 와. 아니 지금 한스맘님께서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스맘이라는 분께서 배운다고 모두가

0: 지금 오영숙님처럼 이렇게 잘 안 되던데 너무 잘하시고 정말 진짜 능력자시네요.
1: 그러니까
0: 전화기가 놀라서 끊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진짜. 아니 어떻습니까? 미녀를 이렇게 하시면서 삶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루하루가 조금 달라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2: 아니, 제가 이제 그 조금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0: 아, 원래가
2: 성격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이제 집안 틈새였는데 네. 이제 노래하면서 그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예. 하루하루가 이제 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맥없이 나이 먹는 것보다 아직 뭐 나이는 지금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느끼면서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한번 살라고 흥도 생기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미녀를 접하니까
0: 야.
2: 모든 면에 좋더라고요.
0: 지금 가족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나요? 오영숙님께?
2: 예, 저희 신랑이 처음에 저는 이걸 만났는데 신랑이 추천해줘서 이제 그 이제 최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고
0: 네.
2: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신랑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0: 좋다.
2: 있어요.
0: 그러니까. 오영숙님 덕분에 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오영숙님의 노래가 민요가 예. 이렇게 예. 힘이 있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나 예. 건강하시고요.
2: 네.
0: 그 우리 봉영 씨 말씀처럼 오늘 한번 참여했다고 다음에 참여 못하는 거 아니니까
2: 예, 예.
0: 조금 또 노래 한번 좀 불러보고 싶다 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 언제라도.
2: 예.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오영숙님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0: 아 그리고 지금 한 분 아 지금 음악 들어요? 음악 듣고 만날까요? 지금. 이 지금 오영숙님이랄지 뭐 선생님들의 노래를 듣고 지금 바로 신청하신 분이 있거든요.
1: 네.
0: 잠깐 인터미션 시간을 좀 갖고요. 음악 듣고요. 그다음에 만나보겠습니다.
1: 최은호의 능실다령 듣고 오겠습니다.

0: 최은호의 눈실 타령 듣고 왔고요. 지금 네. 계속 감동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오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1: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김정숙입니다.
0: 부천에 사신다고요?
2: 부산 수정동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있는 수정동입니다.
0: 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숙님.
3: 아니, 네. 오늘 다 진짜 목소리가 그러니까. 다 좋으시다.
0: 죄송한데 몇 학년 몇 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3: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2: 아, 저는 5학년 7반입니다.
0: 와, 왜 이렇게 저기 그럼 오늘 어떤 거 하십니까? 민요입니까? 뭐 판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2: 사실은요, 예. 제가 비가 아까 추적추적 내렸었는데 예. 부추전을 하려고 부추를 다듬다가 밭투를 예. 들으면서 예. 청국장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0: 아, 예, 예.
2: 그리고 예, 무신결에 탁 신청을 했는데 예.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0: 맞아요.
2: 저는 이 창피를 해서 어떻게 하나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0: 아, 그래도 나도 예.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런 즐거움을 네. 나눠야지 네. 이제 이 마음이 네. 드셨다는 거잖아요.
2: 네, 야. 그래서 제주 민요 네.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너영 네네. 나영요.
0: 너영 나영 좋아. 네. 아니 제주 민요를 네. 그럼 배우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저희는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 너영 나영이 없었거든요.
0: 맞아요.
2: 네. 네, 없었는데 이제 저는 부산 국립 국악원에 그 문화 체험 학교가 있어요.
0: 네. 아, 네.
2: 거기서 경기 민요에 너영 나영이 있더라고요.
0: 아하.
2: 네, 그래서 이렇게 배웠는데 처음 배웠지만 다른 민요는 쉽게 뭐 귀에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너영 나영은 그나마 저한테 조금 쉽게 와닿더라고요.
0: 아.
2: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네.
0: 너무 좋아요.
4: 잘하지 마세요. 네. 절대 잘하지 마. 진짜.
0: 그러면 한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2: 그게 지금 2학기인데요. 그 3월달부터 해서 네. 예, 다음 주면 끝나요.
3: 아유, 얼마 안 되셨네. 배운 지. 네.
0: 그러면은 네. 너영 나영 배웠고 또 어떤 거 배우셨어요?
2: 네, 처음 해보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 우리가 익숙한 뭐 닐일이야, 아리랑, 미량아리랑, 진도아리랑, 도라지, 노들강변, 뭐 천안산거리, 한강수 타령, 태평가, 아까 앞전에 하셨던 분, 청춘가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접하긴 했는데 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0: 어렵죠. 어려워요. 네. 짧게 네.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배우셨네, 그러면.
2: 그렇죠. 일주일에 두 번 가서 예습을 하고 왔어요.
0: 예, 그중에서 이제 너영나영이 나한테는 네. 딱 다가오더라 이제 그런
2: 네.
0: 거죠.
2: 네.
0: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3: 어떻게 용기를 내 가지고 배우로 가실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원래 좋아하셨어요?
2: 제가 국악을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런데
0: 네.
2: 이 민요는 정말 잘 부르고 싶은데
0: 아하.
2: 제가 박자도 잘 안 맞아지고 뭉치고 이렇다 보니까 배워도 예, 남들처럼 잘 부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3: 원래 우리 소리가 어려워요. 장단도 어렵고
0: 네. 확실히 그 마치 김치가 숙성하듯이
2: 네.
0: 시간을 조금 들여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3: 익숙해져요.
0: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계속 네. 배우시면 언젠가 이렇게 딱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3: 그나저나 이제 부를 너영 나영 네. 절대 잘 부르지 마세요.
0: 편안하게.
3: 아셨죠? 잘
2: 네.
3: 부르면 저희 진짜 네. 박수 안 칩니다.
0: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즐겨요. 즐겨. 자.
3: 그냥 집에서 부른다
0: 네.
3: 생각하고
0: 네.
3: 예, 시원하게 네. 그냥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좋아요. 에이. 자 갑니다.
2: 너영 나영 우리 눈치를 놀고요 낮에
3: 좋아요.
2: 밤.

0: 아니 너무 매력적.
1: 김종숙님.
2: 와.
1: 농담이 아니고 너무 목소리도 맑고 깨끗하시고요. 너무 노래도 잘하시는데요.
2: 그러니까.
3: 아니 박자도 못 맞춰.
1: 아니 전혀 전혀
2: 오, 전혀.
1: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3: 네.
1: 귀여워님도 김정숙님 질문 있어요 하시면서 네. 민요를 배우면 목소리가 다 이렇게 고와지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3: 아 목소리가 곱다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한데요.
1: 아, 진짜로.
3: 네. 고운 목소리에 노래를 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계속 배워서 노래도 네. 기왕이면 잘할 수 있도록 민요를 네. 잘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너무 충분히 매력적이었어요. 진짜로. 옷구슬 바 다 모였네 하시면서 훈둥어매 님도 얘기해 주셨고
3: 네.
2: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1: 그러면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은 민요를 배워서
3: 네.
1: 예를 들어서 어디 봉사 공연을 한다든지 아직은 그런 경험은 없으신 거겠네요?
3: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악에 제가 관심이 조금 많아요.
1: 네. 원래.
3: 네, 많은데. 예. 예. 예. 근데 지금 3년, 횟수로 딱 만 3년이 됐어요. 대금을 배우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3: 네. 그 대금에서도 이렇게 민요가 많이 나오는데.
2: 맞아요.
3: 참 박자 타기가 어렵더라고요.
1: 쉽지는 않죠.
3: 네. 그래서 거기 대금도 박자를 잘 맞춰야 되겠고 민요도 부르면서 박자를 잘 맞추게 되면 제가 나중에 지금 하는 일이 복지관에 생활지원사 일을 합니다.
1: 아 원래가 네. 복지사 선생님이시구나.
3: 네.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국악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3: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실력을 많이 쌓아서 어르신들께 좋은 대금 소리도 들려드리고 민요도 흥겹게 불러드리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직업적 연관성도 분명히 있네요.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2: 근데
1: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그 마음 그리고 나도 좋으니까 하시는
3: 네.
1: 그런 마음.
2: 목소리보다 마음이 더 예쁘시네요.
1: 그러니까.
2: 아, 와,
3: 아이고,
1: 감동입니다.
2: 네.
1: 김종수님. 아, 다음에
3: 네.
1: 또 지금 뭐 조금씩 많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3: 네.
1: 한 번 더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은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2: 네. 뭐
1: 이런
2: 감동적이다.
1: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딱 듣고 용기 내어서 이렇게 바로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머뭇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어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저도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하신 분들은 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실력으로 잘해 주셨는데

0: 뭐든 도전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도전해서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아유,
1: 네.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1: 김정숙님,
0: 네.
1: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0: 네.
1: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아,
1: 한스맘님도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오늘부터 연습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
2: 좋아요, 좋아요.
1: 감사합니다.
2: 자, 이 분위기 이어서 원한철의 대금 연주로 대금 연주곡 사철가 띄워드립니다.

0: 원한철의 대금으로 대금 연주곡 사철가 듣고 왔고요. 5671님도 청국장 오늘 너무너무 구수하고 맛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동까지 있네요.
1: 맞아요.
0: 소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국악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청국장에 참여해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청국장 얼마나 좋아.
1: 그렇습니다. 저희 바투에상사디야 방송 중에 언제라도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가볍게 나 뭐 소리 한번 해볼까 하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진짜 함께 만들어가는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내일 봬요.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새로 산 구두 때문에 발 뒤꿈치가 까져서 고생을 해본 기억 있으실 겁니다. 눈에 맞게 맞췄는데도 새 안경이 어지럽고 이사 간 집에서의 첫날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 신발은 내 발에 딱 맞는 편한 신발이 되고 새 안경은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고 새 집은 어느새 편안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처음이라는 것에는 중력이 있어서 우리를 주춤하게 만들지만 그 무게를 견디고 적응하면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일상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단단한 일상의 한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첫 곡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계절과 인생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단가 사철가 김현수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이산 여산 꽃이 피니 산림 풍경도 룬곳 만자천홍 그림병풍 앵가 전무 조원 풍류 철가는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0: 봄은 차지어 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일 러지고 늘 백발한심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죄를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기헌들 쓸데였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돌 또한 경계 없을 손가. 한로상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단풍은 어떠하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면 낙목 한천 찬바람어 백설이 펄펄 흩날지어 월백 설백 천이백 허니 모두가 백발으보실래라. 그럭저럭 겨울이 가면 어느덧 또 하나 연세는 턱은만 봄은 찾아왔다고 즐기더라. 봄은 갔다가 열려지고 그것만 지내 청춘은 한 번 가고 다시 올 줄을 모르는가. 어와 세상 분님 내들 인생이 비록 백년을 산대도 인수순야 격석화요 공수래 공수거를 짐작하시는 이가 몇몇인고. 도세 젊어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느니라. 놀아도 너무 험행이 하면 늙어지면서 후회들이니 바쁠 때 일하고 한가할 때 틈타서 홀지를 하며 놀아보랴.
1: 김현수의 소리로 단가 사철가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처음엔 피로감을 느끼지만 반복을 통해 뉴런의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학습, 경험, 환경 변화에 따라 뇌신경회로 구조와 기능이 유연하게 변화하고 적응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낯설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뇌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거부감, 사실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먼저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해외 투어 공연 가면 새로운 환경이나 시간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너무 싫어서 보통 투어 공연은 이제 나가기 전에 한 최소한 서너 달 전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서너 달 전부터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나는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 노래 들을 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우면 어떡하지? 낯설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노래가 좋다고 함께 더 넓고 새로운 세계로 한 발 내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기 작가 중에서 오늘 한 곡을 보내드릴 텐데 선유가 준비했습니다. 경기 작가는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는 통절 형식의 노래, 그러니까 서사가 노래말이 아주 한 내용으로 길게 이어진 그런 노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가랑 다르게 후렴이 있습니다. 예. 후렴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가세 가세, 자네 가세, 가세 가세, 놀러 가세, 배를 타고 놀러를 가세, 지두덩기어라 둥게 둥덩 덩실로 놀러를 가세, 이렇게 가세라는 말이 반복이 돼서 선유가라는 제목 대신에 가세타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 말고도 동사물, 계사물, 회양도, 봉봉, 도라를 오소, 아나월설리, 돈바소, 여기도 또 다른 후렴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후렴구에도 배를 타고 놀러를 가세 이렇게 나와서 뱃놀이를 하는 노래로군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 이 단어 말고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별의 정한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노래입니다. 특히 이 유산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잡가가 8잡가, 지금 이제 12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8잡가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죠.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그리고 선유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이렇게 해서 8곡이 있었고 뒤에 이 달거리, 십장가, 출인가, 박물가, 소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와중에 또 잡자를 하나 더 붙여서 잡잡가라고 하는데 요 네 곡이 더 붙여져서 12곡, 12잡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경기잡가 선유가 최수연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최수연의 소리로 경기 작가 선유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우 민요 긴 난봉가 자진 난봉가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전숙희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전숙희의 소리로 서도민요 긴 난봉가 자진 난봉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고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이 선정한 명곡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줄여서 황선백.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이제 개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곡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날씨의 변화나 그때그때 제가 약간 홍보를 곁들여야 하는 공연들, 뭐 그에 관련된 노래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진정한 명곡 백선의 이름에 맞는 진정한 명곡들을 선곡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으면서 이 어떤 코너 속의 코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박병천 명인의 넋풀이 만나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이 곡을 빼놓을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국악을 또 좋아하고 이 평소에 많이 즐겨 듣는 분들께는 박병천 명인의 넋풀이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반 중에 명반으로 꼽히는 그런 음원이기도 한데요. 이 박병천 명인은 강강술래를 비롯해서 진도 식김구, 진도 다시래기, 진도 만가, 그리고 남도 들노래 등 진도의 무형유산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또 예술로 승화시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 우리 예술들을 선보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전에 명인의 인터뷰를 보면 명인 스스로가 거의 그때는 이제 문화재청이었으니까요. 저기 문화재청 지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상당히 특히 호남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들을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9대를 이어온 세습무가 출신으로 또 박병천 명인의 일가가 국악 명가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가무악을 모두 통달한 분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떠한 질문을 이렇게 선생님께 드려도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참 그 예술가이자 엄청난 교육자이셨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병천 선생님께 수학을 하셨던 또 많은 배출이 된 많은 명인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선생님께서는 뭐 일고에 흔들림 없이 노래면 노래, 아 하면 노래가 되고 손을 들면 춤이 되는 그리고 채를 잡으면 그게 바로 장단이 되는 경지에 있는 분이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분께서 사실 저는 이제 만든 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넋풀이 실제로 진도 식김구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터벌림 경기 도당굿에서 쓰는 장단이죠. 특히 경기 도당굿에서도 춤 반주를 할 때 쓰는 장단이 바로 이 터벌림이라는 장단인데 여기에 이 노래를 붙여서 가락을 붙여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서 넋풀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음악의 백미라고 할까요? 사실 대단히 그 감정 상태로 보면 슬픈 노래이긴 합니다만 그 슬픔의 목적이 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에 있다는 거.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도식김굿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 돌아가신 죽은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에서 생겨난 것이죠. 근데 그 사실 죽음을 노래하는 의식이자 또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죽은 자의 넋을 달래는 행위 자체가 결국 남겨진 남아있는 산자들의 아픔을 씻어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음악으로 증명해낸 것이 바로 이 넋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음반 녹음하면서 살짝 따라해본 적도 있는데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절벽이구나를 커다란 벽이구나를 깨닫게 했던 그런 음원이기도 하고요. 뭔가 잘 안 풀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악 들으면 안 풀리는 현상은 똑같습니다만 왠지 잘 풀리게 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박병천 명인의 소리 그리고 박환영 명인의 장단 그리고 이태백 명인의 아쟁 연주가 함께 하는데요. 특히 이 터벌림이라는 장단의 아쟁을 연주할 일이 잘 없을 시기에 녹음이 된 응원이기도 합니다. 이태백 명인과 인터뷰를

노래가 좋다 해서 했었는데 이 음악 틀면서 여쭤봤었거든요. 이거 몇 번 연습하고 녹음하신 거냐. 나는 도대체 이 음원 녹음하러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에 터벌림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그날 녹음을 한 번에 하신 건데 보시면 그래서 넘어가는 장단을 따로 정해놓지 않으시니까 넘어가자 뭐 푸너리 장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단 이름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그 섹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즉흥적으로 또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티가 나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치밀하게 짜서 그 녹음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정말 그 생생한 치밀함이 절로 느껴지는 명인들의 공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참 많은 분들이 듣고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전통 예술을 연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참 성경 같은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박병천 명인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넋 부리 보내드립니다.

박병천의 소리와 징외, 여러분의 연주로 넋풀이 보내드렸습니다. 참 많은 그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곡이죠. 넋풀이. 오늘 황선백 중에서 한 곡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해금 산조 준비했는데요. 아, 이분의 무시무시한 성음을 보통 해금이 이 남도의 어떤 맛을 내는데 그렇게 쉬운 악기는 아니다라는 평을 사실 현장에서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요. 그런 평가나 그런 반응들을 상당히 무색하게 만드는 연주자 중 한 분이죠.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해금 산조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그래, 홍.
1: 어야, 이 홍.
0: 잘도 한다.
1: 어야, 이 홍.
0: 야속하다.
1: 어야, 이 홍.
0: 가물기도.
1: 어야, 이 홍.
0: 너무나 가문다.
1: 어야, 이 홍.
0: 잘도 푸네.
1: 어야, 이 홍.
0: 을, 이 홍.
1: 어야, 이 홍.
0: 올해는.
1: 어야, 이 홍.
0: 풍년이 안 될까?
1: 어야, 이 홍.
0: 어이 홍.
1: 어야, 이 홍.
0: 어려워도.
1: 어야, 이 홍.
0: 어렵다 말고.
1: 어야, 이 홍.
0: 잘도 푸네.
1: 어야, 이 홍.
0: 들에 이 홍.
1: 어야, 이 홍.
0: 한둘의 물이.
1: 어야, 이 홍.
0: 세둘의 물일세.
1: 어야, 이 홍.
0: 어려워도
1: 오야 이홍
0: 잘도 하네
1: 오야 이홍
0: 그래 이홍
1: 오야 이홍
0: 야속하다
1: 오야 이홍
0: 하느님도
1: 오야 이홍
0: 물도 주지 않고
1: 오야 이홍
0: 오이홍
1: 오야 이홍
0: 오이홍
1: 오야 이홍
0: 그래 이홍
1: 오야 이홍
0: 밤내 오네
1: 오야 이홍
0: 쳐다보제
1: 오야 이홍
0: 허지들 말고
1: 오야 이홍
0: 호호이
1: 오야 이홍.

0: 가는 소도
1: 오야 이홍
0: 점센 보면
1: 오야 이홍
0: 잘 간다더라
1: 오야 이홍
0: 어흥
1: 오야 이홍
0: 잘도 가네
1: 오야 이홍
0: 어흥
1: 오야 이홍
0: 둘의 이홍
1: 오야 이홍
0: 둘의 이홍
1: 오야 이홍
0: 찰도 푸네
1: 오야 이홍
0: 찰도 푸네
1: 오야 이홍
0: 둘의 이홍
1: 오야 이홍
0: 오늘 저녁에
1: 오야 이홍
0: 소내기라도
1: 오야 이홍
0: 퍼붓으면
1: 오야 이홍
0: 좋겠네
1: 오야 이홍
0: 으에홍
1: 오야 이홍
0: 으에홍
1: 오야 이홍
0: 찰도 한다
1: 오야 이홍
0: 어홍
1: 오야 이홍
0: 평양 가신
1: 오야 이홍
0: 우리님이
1: 오야 이홍
0: 오실 때까지
1: 오야 이홍
0: 물을 푸나
1: 오야 이홍
0: 어홍
1: 오야 이홍
0: 작대란 놈이
1: 오야 이홍
0: 실개가 달릴 때
1: 오야 이홍
0: 어홍
1: 오야 이홍
0: 소공 까만해서
1: 오야 이홍
0: 싹이 트면은
1: 오야 이홍
0: 비가 오시나
1: 오야 이홍
0: 언제나 오시나
1: 오야 이홍
0: 오홍
1: 오야 이홍
0: 백두산 연봉에
1: 오야 이홍
0: 평지가 될 때
1: 오야 이홍
0: 비님이 오시나
1: 오야 이홍
0: 어홍
1: 오야 이홍
0: 아야홍
1: 오야 이홍
0: 어홍
1: 오야 이홍
0: 아야홍
1: 오야 이홍
0: 어렵더라도
1: 오야 이홍
0: 어렵다 말고
1: 오야 이홍
0: 조금만 더 푸면
1: 오야 이홍
0: 한마디가 도이니
1: 오야 이홍
0: 에호이
1: 오야 이홍
0: 에호이
1: 오야 이홍
0: 에호이
1: 오야 이홍
0: 찰도 한다
1: 오야 이홍
2: 충청도 아산의 물 푸는 소리였습니다. 강희준, 조익형 두 어르신의 소리였는데 두 분의 어떤 그 이 노래를 해석하는 방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앞소리를 매기시는 분은 힘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많이 많이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뒤에 소리를 받는 분은 어떻게 하면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야옹, 예, 요거 이 노래를 받는 태도에서 일의 효율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 분이 약간 자석에 N극, S극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있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이 두 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한 곡은 민요고 한 곡은 판소리인데 오늘은 판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자룡이 아두를 구하는 대목. 여기가 그 아두가 이제 유비의 아들이죠. 예, 유비의 아들을 자룡이 이렇게 품 속에 넣어서 구해 갑니다. 나중에 구하고 나서 유비가 구해져 온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이제 땅바닥에 내치면서 너 때문에 귀한 장수 하나를 잃을 뻔하였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장수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유비가 또 그때 울죠. 예, 삼국지 연이 전체에서 유비는 참 눈물이 많은 남자로 예, 그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박동진 명창은 이 장면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벽가 중 자룡이 아두를 구하는 대목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대목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듯 통곡하고 조군이 부인의 시신을 도적질해서 장난할까봐 담을 밀어 우물을 덮고 갑옷을 끌어더니 앞가슴에다가 아두를 품고 갑옷을 다시 입은 후에 자룡이 분기 댕천하야 자룡이 분기 댕천하야 적군을 헤쳐서 나올 적에

동안과 당도관이 이런 대장의 기로를 막으니 이놈 장갑이라구나. 자력이 거동 보소 사마벌을 싸우더니 싸울 마음 없어 옆뒤로 단 하나다. 자릉이 단말이 실조가야. 안창거든지 마라 함정에 따라 알겠네. 하늘이 무심하여 함정에 빠져서 어찌 보면 하겠느냐. 장갑에 거동보소 장으로 질러 죽이라 할지 홍방에 번뜻 헛던지만 한 줄기 무지개가 그저 함정 속으로 빠져 나오는구나. 장갑이 대경하여 뒤로 물러 도망하니 자령이 감지에서 나와 한 손에 장창주 껴들고 또 한 손에 정강금 들고 적군을 개쳐서 나올 적에 이래 치고 저리 치고 썩은 풀을 피는 듯이 조조 50만 대군을 죽일 적의 조조 군사가 저물결이여.

그때요 조조는 경산에서 바라보니 한 장수 이르는 곳이 도대체 당할 놈이 없지. 조조가 가만히 바라보고 도대체 저 장사 이름이 무엇이냐. 아는 장사 하는 말이 예, 그 바로 상산 조자룡인디 손권이 지금 마카에서 아주 장수 노릇을 하는디 대단한 장수지요. 조조가 입맛을 짜금짜금 다시면서 그 참 범 같은 장수다. 내 마땅히 사로잡을 것이니 너희들은 활로 쏘지 말고 저 장수를 상치 않게 잡아라. 해놨겠다. 그때여 조자룡은 그때여 조자룡은 아들을 품이다 품고

걸 치며 생물로 들어와서 사물이 번뜻 봤다. 제가 번뜻 하면은 천장이 머리 뚝 떨어지고, 제가 번뜻 하면은 예장의 머리 뚝 떨어질 적 백수고리 꽁차도 두꺼비 발이 접도 은양도 걸 빼도 요즘 날 봉개쳤듯 횡거여 다닐 적군사 이 머리는 춥부다 이겨구이 피글로 쓰네 되고 죽음이 태산이로구나 근기 둘을 분지르고 조조명장을 50명을 죽였구나. 대진을 벗어나 전포를 살펴보니 피클로 가두구나. 양자인이 쫓아오니 하나는 장을 들고 또 하나는 칼을 들고 양자인이 쫓아온다. 자조인 달란 장으로 종신을 찔러 죽인 후에 말을 아서서 달어날 때 종신이 그동 모소 저의 형이 죽었더니 분기가 탄 천의 장을 들고서 쫓아온다. 잔조인 달랜 장으로 종신이 창을 맞고 우수를 번쩍 들어 종신을 때려 때려놓니 종신이 어깨 머리가 두 쪽하게 다는구나. 장판교로 도망할 때 그때의 문빙이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자룡을 쫓는구나. 자룡이 대홍하여 그 장판교 선널 쟁비는 나를 구하라. 쟁비가 하는 말이 장군은 먼저 가시오 추병은 내가 막으려든

0: 때려 통곡하니 현덕이 두시는구나. 저도 이근이를 못 갚겠소.
1: 그 소나무 씨앗을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에 동산에 던졌더니 그 동산에서 소나무가 점점 크게 자라서 낙낙장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낙낙장성을 베어다가 제일 처음 집을 만든 이 옥황상제의 제자는 나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속에서 마동석으로 나타납니다. 성주신이라는 지배신이 되는데요. 그 성주신의 내력을 읊은 무가를 우리는 성주풀이라고 합니다. 성주신이 어떻게 성주신이 되었나, 풀이 풀어준다 이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무소의식에서 불리던 이 노래가 전문 소리꾼들이 들으니까 저 선율도 괜찮고 노래 재밌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성주풀이라는 민요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주신의 내력에 관한 그 노랫말들 위에 얹어서 우리 풍류를 즐겨보자,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민요적인 이런 서정성이 짙은 가사들도 포함이 되면서 요즘 가장 많이들 애호하시는, 좋아하시는 남도 민요 중에 한 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주풀이는 노래방이 생기면서 일대 변혁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쿵짜작 쿵짝 쿵쿵짜작 쿵짝 쿵 낙양성 심리허예 이렇게 부르는 이 노래방 버전의 그 성주풀이가 있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저희가 전통 민요로 불렸던 성주풀이가 있고, 그 이전에는 무가로 불렸던 성주풀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간 버전의 성주풀이를 노래가 좋다 해서 자주 보내드리고 있죠. 박녹주, 박초선 두 분의 소리로 성주풀이 보내드립니다.

이상을 하여가고 남자 소명을 하여 물질 조사 얻어서

박록주, 박초선 두 분의 소리로 성주풀이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에 그 반주하는 방식, 이 기악기들이 반주하는 가락들을 들어보면 이때의 연주가 이 음원에서만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훨씬 더 자유롭고 풍성한 연주를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네요. 상당히 재밌는 음원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수군가의 용왕은 선의도사에게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어전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자 온갖 대신들이 모여드는데요. 용궁이니 당연히 대신들이 물고기겠죠. 그렇다면 어떤 물고기들이 어떤 벼슬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 음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거북이는 승상, 그러니까 정승이고요. 도미는 승지인데요. 승지는 왕명을 전하는 승정원의 관리죠. 민어는 정이품의 판서고, 오징어는 주서, 그러니까 승정원의 기록을 맡고 있었으며, 박대는 한림학사인데요. 한림학사는 고려시대의 벼슬로 임금의 조서 만드는 일을 맡아보았다고 합니다. 도루묵도 어전회의에 참석하는데요. 도루묵은 성균관의 으뜸 벼슬인 대사성이고요. 조개는 수군을 거느리던 첨사입니다. 청어는 병마절도사, 물개는 군수, 홍어는 현감이고요. 조기는 부장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데 부장은 조선시대 종육품의 무관 벼슬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그 유명한 좌우나졸 금군 모조리가 등장합니다. 이 병사들은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에도 등장하죠. 좌우나졸 금군 모조리 훈령수 일시에 대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토끼가 잡혀가지 않으려고 자기가 망아지 송아지라고 해보지만 이 병사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좌우나졸은 좌포청과 우포청에 딸린 하급 병졸인데요. 나졸은 맡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 체포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으러 갔던 거네요. 금군은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던 군사고요. 모조리는 모지리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모조리,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숭어의 방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린 숭어를 모치, 모장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중에 하나인 별주부의 벼슬은 무엇일까요? 주부가 종육품의 벼슬입니다. 이 자라를 뜻하는 한자 별에 주부를 붙여서 별주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용왕의 어전에는 상어, 솔치, 눈치, 준치, 삼치, 멸치, 미끈장어, 자가사리, 꺽지, 금잉어, 장둥이, 망둥이 등등이 빠각빠각빠각 들어와서 대왕전에 저를 꾸벅꾸벅꾸벅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왕과 신하들이 누가 토끼를 구하러 나갈지를 두고 회의를 하는데요. 신하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임금

0: 의미 아니라 추석 장날의 어물전에 도물추가 된 기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어전 회의의 모습을 오늘은 김영자 명창의 소리로 만나볼 텐데요. 정화영 명인의 북장단이 함께합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1: 용왕이 요만하고 보시더니 내 여봐라 경례 중에 세상을 나가서 토끼 간을 구워여다 침의 병을 구원을 짠 위인나니요. 좌우의 신하들이 몇년 상고하고 묵묵부답이 되었겄다. 용왕이 또다시 다시 그러신 헌디 왕이 떠올

할부 사업을 개체 좋아 한천만 신진신진한 죽을 인구로 살렸건만

저절이 모두다 공론할제 정인어가 여자오대 세상에 나오는 대로 이제 서와 가야 지천종변군 혼자로 성공하지 못하리다

산자 당근 묘또에게

해원군 강제란 놈이 열 발을 그냥 쫙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서 공손히 복지어야 말을 장담으로 하는데 지은 고향은 세상이오 지은 고향은 세상이라 정인 벽계 산잔수 가만히 당신아야 잔부엉만 하늘을 바래보니 산주 대원 중태 안녕히 계사 어디에 서시는 언제 말로 적게 넘어 가는 하늘을 받듯듯듯지 보다 다 대왕전에 바치리다 네 말은 그러나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푹 솟았기로 천도 후거를 잘할 테니 저리 물러거라 이리 헌년 후에 황청사 조개가 어떠하뇨 정헌기 어쩌오대 황청사 조개랑 철갑이 헛것하기 신제도가 좋사구나 이해 그르이를 길어 거운 머물지세호 자수거지공이라 결정

소개란 혈점으로 서러운 어치 모두 다가 어부에게 모두 다 잡히어 성장으로 것이 죽을 테니 손에 치를 못하지다. 그렇다면은 대체 이를 어찌해야 옳단 말이냐. 소문장 물매기가 어떠하뇨. 정군이 여짜고대의 매개나 장수구대하고 허풍실허공이와 아가리가 너무 그 심장이 더러운걸 세상을 나가고 몇 용기가 물러드자고 조그마다 산천수 이리저리 기대대 사렵스러운 홍대지 삼세고 물속이나 인간기여 물에 부 탐식으로 들고 생겨나쁠 존대 죽게 되면 당체여 낚거다가 인간의 지지를 보지 살사대 아이디 얻은디 약으로 목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이렇다시 홍론이 미결할지 저 영덕전 뒤에서 한 신하가 들어오는데 영덕전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용왕이 상소 받아보시니 별주부자라였다. 그 상소에 허여 쓰되

실제 봉항연의 왕과 운항이 당당할 예물양파 3년지가 백치지연하고 항아청년의 진정과 어흥근고는 지금 왕지 부현이라 막비 소비 막비 용

0: 서지를 향조라 은왕 생탕 해방제덕이요 여차 성덕으로 개불보호해라 금수지미 몰라오리까 무언제 소시의 눈으로 사흥진생하고 쉬면 청산전년을 대로를 창근내 진상아와 옥제행주 다시번 신소이 복망하옵니다.
1: 수군가 중 어전회의 대목을 김영자의 소리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긴 호흡 돌고래님께서 문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사무실이 건물 7층에 있는데 창밖에 붕붕 나는 벌 한 마리를 봤어요. 신기하죠? 요즘은 벌 잘 볼 일이 없는데 동학농민혁명기념일 행사를 마치고 오신 유족 한 분을 잠깐 만나 뵀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년이 넘었는데 유족회가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0: 찾아보니 1894년에 일어난 이 농민 항쟁에 조선 팔도에 300여만 명이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3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이후 일본군의 탄압을 피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고 고향을 떠나 숨어 후손들이 자신의 조상이 동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동학 농민들의 용기와 정신 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참 말씀 안 해주시면 잘 모른 채 또 그냥 지나가기 쉬운 예, 그런 내용인데 이럴 때마다 참 내가 그 앞서 나를 오늘날에 있게 해주신 선조들을 생각한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 그렇게 그걸 잘 기르고 마음으로 기리고 있는가 이렇게 좀 양심적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민중운동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 거 역사적으로도 참 드문 일이고 또 이때뿐만 아니라 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요. 나라의 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켜낸 것은 결국 다 민중들, 국민들이라는 거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던 그 현장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의연한 그런 마음과 기상을 품고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적벽가중 군사서름 대목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온 그 일반 병사들의 마음 보면 다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아내를 그리워하고 자식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적벽가중 군사서름 대목 그중에서도 고당상 학발양친으로 시작하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대목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대목들, 이 같은 대목을 노래하는 분들 중에 이 녹음이, 이 음원이 가장 어떤 그 의연함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래서 상당히 그 서슬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임방울의 소리, 장판계의 장단으로 적벽가중 군사서름 대목 중에서 일부 보내드립니다.
1: 고당상

가오니

아!

임방울의 소리 장판계의 장단으로 적벽까지 좀 군사설움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말씀 드리면서 사실 저도 그 세세한 내용을 부끄럽지만 잘 몰라서 이게 참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그 사자소학 첫 번째 구절인가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가족 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관계가 제일 우선이겠습니다만 이거 세상으로 좀 넓혀보면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도움을 준 분들 어떤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또 저녁 오후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영남풍물 준비했습니다. 조감룡의 꽹과리, 남기문의 장구, 최병삼의 북, 백진석의 직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깊은 울림의 노래로 의미 있는 시간을 전하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 봉축음악회 월인 천강지곡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고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지은 참불가 월인천강지곡을 바탕으로 한 무대인데요. 박범훈 작곡가가 가사만 전해지던 이 작품을 2시간 규모의 대작으로 재구성했고요. 이번 공연에선 그중 핵심 장면들을 엄선해 약 80분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소리꾼 김준수와 김수인, 이소연, 유태평양, 박예리를 비롯해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무용단이 더해져 장중하면서도 깊이 있는 무대를 완성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의미 있는 공연 한편 만나보셔도 좋겠네요. 월인 천강지곡 5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춤의 깊은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과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선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무대는요, 한국무용의 흐름을 이끌어온 4명의 거장 최연, 국수호, 정재만, 이미조의 춤 세계를 제자들의 무대로 다시 만나보는 자리인데요. 장작 한국무용을 개척한 최연, 신무용의 흐름을 이끈 국수호, 남성춤의 전성기를 만든 정재만, 그리고 민속춤을 무대 위로 확장한 이미조 명무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춤이 한자리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5월 19일엔 비상, 고풍, 입춤, 바라승무, 승무, 태평무, 교방살풀이춤, 한량무 등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요. 이어서 5월 26일엔 흥과 멋, 남도 살풀이춤, 화랭이춤, 허튼춤 등 또 다른 색깔의 작품들이 이어지면서 두 번의 공연이 서로 다른 매력으로 꾸며집니다. 한 사람의 춤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춤의 흐름을 만나는 시간, 한국무용의 깊이와 다양성을 함께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춤의 거장전

안무의 후예들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풋풋한 에너지와 당찬 실력이 함께하는 무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국립국악고등학교의 제55회 정기연주회 목명예술제 시공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개교 71주년을 맞아 마련된 무대로 국립국악고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쳐 보이는 자리인데요. 먼저 5월 20일과 21일엔 우리가랑 무대가 이어집니다. 관악과 현악, 국악관현악 협주를 비롯해 판소리와 시조, 민요까지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날인 5월 22일엔 우리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몽, 꿈꾸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태평무와 부채춤, 살풀이춤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무용 작품들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열정과 감각이 담긴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지금 이 순간의 열정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무대, 그 생생한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시고 싶은 분들은 목명예술제 시공의 여정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 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공터에 모인 아이들이 땅거미가 질 때까지 하던 놀이들 중엔 땅따먹기라 불리던 놀이도 있었죠. 이제는 아이들 놀이보다 부동산 관련 기사 제목에 더 많이 등장하는 말이 됐는데요. 누군가 부동산 투기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자기 소유의 땅 한 평 가져보지 못한 서민들을 울리는 세상에서 문득 어린 시절의 놀이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놀이 속에서마저 누군가는 땅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진 땅도 빼앗겼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어있어 누구든 따먹을 수 있던 그 땅과 적어도 한 뼘만큼의 자기 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채 시작됐다는 점에서 놀이는 현실보다 훨씬 너그러웠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최소한의 행복. 우리 삶이 놀이처럼 즐겁지 않아졌다면 그 단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소리랑의 노래로 땅 따먹기 들으면서 5월 12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추억의 놀이 이름 땅 따먹기에 관한 이야기로 만날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놀이 많이 해보셨나요? 어떤 동네에선 사방채기라고 부르는 놀이를 땅 따먹기라고 부르기도 했었다니 아마 우리 각자가 기억하는 땅따먹기 놀이가 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자그마한 공터 한 귀퉁이만 주어져도 하루 종일 재밌게 놀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시절 우리는 모두 부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작은 공터 한 귀퉁이가 놀이의 세계에선 온 우주였으니 그 순간엔 우리 모두 땅부자였고요. 또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마음껏 놀 수 있었고 그래도 아쉬우면 내일 또 놀 수 있었으니 시간 부자이기도 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돈 쓸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면 소용없으니 이 시간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도 하던데요. 돈도 시간도 없지만 내가 뱃살만큼은 부자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각자 무언가 하나 이상씩은 내가 남들보다 넉넉하게 가졌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각자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진짜 부자의 조건에 관한 생각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이것만큼은 나도 부자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찐 부자의 조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요즘은 해가 길어져서 저녁 시간인데 낮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듯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도 이렇게 아직도 해가 짱짱하게 있는데요. 사실 요맘때가 되면 이제 해가 제법 길어져서 우리 만나 시작하는 시간에는 정말 이 해가 얼마나 길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이제 점점 길어지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아 하루가 아직도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어두컴컴 땅거미가 지면 아 오늘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뭔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는데요. 꽃말이 꽃입니다. 깨알보다 작은 꽃이라 잘 살펴봐야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쪼그려 앉아 접사로 확대해야 살필 수 있는 꽃. 작고 앙증맞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연 하늘색 꽃. 그 꽃을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정말 작네요. 너무나 귀엽습니다. 스티커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거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쉬운 그런 꽃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1790님 덕분에 이렇게 스치듯 정말 잘 모르고 스칠 수 있는 그런 꽃들도 아우 이렇게 예쁘게 감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오늘 국제 간호사의 날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셔요. 그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1967님께서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0750님도 채널 고정 중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630님께서요. 보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한우 떡갈비 선물 잘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스티로폼 박스 위에 붙어있던 맛있는 라디오 스티커에 보미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차마 버리지 못해서 냉장고 위에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아, 내 사연이 여기 소개됐었지 하고 괜히 또 기분 좋아질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9249님께서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파트에만 살다 주택으로 이사를 간 지인 언니 댁에 다녀왔어요. 마당에는 갖가지 꽃나무가 있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심었는데 언니가 수확물이 생기면 저에게도 나눔 해준다고 해요. 작은 텃밭이 있는 언니가 부러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사실 저도 이 주택 사리가 로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주택이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엄두는 안 나지만요. 앞에는 꽃 정원도 보고 뒤에는 텃밭에서 채소도 가꾸고 기르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저도 상상만으로 해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타루의 연주와 노래로 국악창작 뮤지컬 도깨비 덕에 부자된 영감 중 돈타령 함께합니다.

알 어느 한 시골 마을에 가족 하나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아주 가난한 나이 50 먹은 영감이 살고 있었겄다. 하루 난 이 영감이 배가 고파 뭐라도 할 요량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뚝딱 베어가지고는 시장에 간 나무를 팔고 돈 성냥을 얻었겄다. 오랜만에 보는 돈이라 돈 성냥을 혹여나 떨어뜨릴까 품 안에 꼭 껴안고 흥에 겨워 돈 타령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디.

이렇게 흥해겨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구나. 으스스한 마음에 영감 걸음걸이 빨라지고 걷고 걷고 걷다 산 모퉁이를 딱 돌았는디 웬 시커먼 놈이 영감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덜컥 겁이 난 영감이 조심스레 고개를 위로 쭉 들고 쳐다보는디 길은 장승같이 길쭉하고 얼굴 색은 팥죽같이 고무치치고 눈은 등방울만한 것이 동그랗고 커다랗고 코는 주먹같이 우락부락한 것이 영락없는 도깨비 얼굴이로구나. 영감이 깜짝 놀라 온몸이 후덜덜덜 떨렸지만은 영감 체면에 도깨비한테 질 수 있나. 허여 전 먹던 힘을 다해 크게 호통을 한번 쳐보는디 어허이 어디에 사는 누구길래 조용히 길 가는 사람 앞을 이렇게 막아서는가? 아, 예. 아, 저는 저기 아랫동네 사는 김서방인데 아, 영감님께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요. 영감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도깨비인디 이름은 사람 이름인 김서방이라. 영감이 하도 묘허여 말 나온 김에 도깨비 타령을 한번 불러보는디

국악 창작 뮤지컬 도깨비 덕에 부자된 영감 중 돈타령 타로의 연주와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일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열정으로는 웬만한 부자들 저리 가라입니다. 도전만 하면 무조건 끝을 봐야 하는 성향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우 멋지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끈기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또 3033님 바리스타 시험 멋지게 합격하셨잖아요. 자 그리고요 3033님께서 문자 보내주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 김지현, 백보현, 김슬기가 부른 서동이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곡이 지금 현재 국악방송 서버에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금요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보미님, 남의 삶이 좋아 보여도, 남의 삶이 행복해 보여도 우리 부부 행복이 최고로 행복한 오늘도 만나줄 서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그게 진짜 내 행복이죠. 남의 행복은 남의 겁니다. 그쵸? 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나의 가정 안에서 그것들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8888님께서는요. 땅 따먹기에 제기차기 그 시절이 그립네요 해주셨어요. 아이 저도 그러니까요. 어릴 때 이렇게 놀이터에 가면 항상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이제 숙제 해놓고 가방, 책가방도 다 싸놓고 놀이터 가면 항상 땅 따먹기 하던 친구들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은근슬쩍 껴서 제가 정말 땅 따먹기 잘했고 참 좋아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땅 따먹기였습니다. 그때 뭐 제기차기도 있었고 뭐 두꺼비집 만들기도 하고 소꿉놀이 아유 그런 거 정말 흙 파서도 잘했는데요. 참 재밌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장난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인데도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나뭇잎 찧어서 반찬 만들고 그랬던 추억 생각나네요. 9193님께서요. 냉장고에 김치만 있지만 튼튼한 치아를 가진 내가 부자. 이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얼마나 복인데요. 정말 부자시네요. 자, 6579님께서요. 저는 피부만 부자예요. 근데 찐부자는 이목구비가 이뻐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이어 좋은 곡 한 곡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아니 6579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부 미인이 진짜 미인입니다. 저는 피부 좋으신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이거 피부 안 좋으면 얼마나 고민인지 아세요? 우리 6579님 그 고민 안 해보셔서 이 마음 모르시죠? 아유 진짜 미인이시네요. 윤혜성님께서요. 국악방송에 문의합니다. 문자왕 선발월 말고 연말 대상자를 발표할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문자왕이라는 걸 저는 국악방송에서 선발하는지 전혀 금시초문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만나에서는 네, 문자왕을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마음속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0: 5493님께서요. 오늘도 저녁 먹고 산책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해서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하시면서 산책길을 찍어서 보내주셨나 봐요. 오늘 하늘이 정말 파랗네요. 파란 하늘에 싱그러운 아카시아 꽃나무. 또 사진 찍어서 함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7237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출근길에 따르릉 하면 비켜주는 학생들이 너무 예뻐요. 얘들아, 너희들이 부자다라고 해주셨네요.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게 진짜 부자. 그렇죠. 마음 부자가 최고죠. 자, 그리고요. 2630님께서 보미님,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 신랑이 있어. 저는 부자예요. 이건 돈으로도 살수 없는 거잖아요. 어머, 저랑 같으시네요. 그래요. 아유, 이건 정말 너무나 행복하죠. 네. 우리 2630님도 부자시네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2025년 국악 디지털 음원 활용 창작 공모전 대상 수상작입니다. 흥, 부자, 흥부. 김관우의 작곡과 구성입니다.
1: 그때여 흥부가 놀보 사랑회를 들어가 저희 형이건만은 대청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뜰 밑에 엎드지며 아이고 형님 통생 흥부 무난이오. 놀보가 안석에 피신 누웠다가

네가 바로 그 형부냐? 너희 도적 어째 또 왔느냐? 형님 안녕하신지 무난히 알고 좋았어. 야, 그놈 핑계 한번 줬다.

0: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가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단가 한 소절 만나보시죠.
1: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통원돌이
2: 따궁따궁따궁구궁
1: 장가 소부야 웃들 마라.

0: 네, 이 단가 혹시 듣자마자 제목을 아신 분이 계시다면 자동으로 오늘의 정답까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인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이 가려진 노랫말이 바로 이 단가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정답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제목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와, 문제 들으시자마자 8833님께서 정답 보내주셨네요. 오, 멋지신데요. 이 단가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앞서 들은 노랫말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다짜고짜 이런 사설로 인생 무상의 정서를 짙게 풍기며 시작되더니 바로 이어진 사설이 군불견 동원돌이 따궁따구구궁 여기서 바로 따궁따구구궁이 나왔죠. 자, 근데 이 따궁따구구궁 앞에도 전부 한자어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군불견, 군자여 보지 못하였는가 라는 뜻이고요. 동원돌이는 직역하면 동쪽 동산의 복숭아와 자두인데요. 여기서 복숭아꽃과 자두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따궁따구구궁이 나오고 창가 소부야 웃들마라라는 사설로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창가 소부란 사창가의 젊은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 일상에선 쓰이지 않는 한자어들이 잔뜩 등장했는데요. 이 노랫말은 당나라 시인 왕발의 임고대라는 시에서 한 구절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시의 원문은 창가소부 불수빈, 사창가의 여인들아 비웃지 말아라, 그리고 동원돌이 땡땡땡이라고 오늘 따궁따구구궁에 가려진 노랫말이 바로 이 시의 원문에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동원돌이 땡땡땡이라는 구절은 봄꽃은 잠깐이면 지고 마는 것을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곤 하는데요. 자, 이런 해석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 들어보세요.
1: 군불견 동원돌이
2: 따궁 따궁 따구구궁
1: 장가 소부의 아우들 마라.
0: 자, 따궁 따구구궁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계셔요. 7527님 그리고 1790님 3033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늦봄에 어울리는 선곡 끝내줍니다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9633님께서도 네, 정답 잘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따궁따궁궁에 들어갈 노랫말은요, 아주 짧게 지나가는 봄을 시간의 조각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한자어입니다. 또 먹여드리는 보기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1번 외삼춘, 2번 편시춘, 3번 서영춘.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하이피치 버전의 음원도 화끈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잘 기울여 보면 정답 정확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 들으셨나요? 정확히 들리지 않았나요? 놓치지 않으셨죠, 여러분? 자, 1번 외삼춘, 2번 편시춘, 3번 서영춘 중에 무엇이 정답인지 계속해서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도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정답이 잘 들리는 힌트곡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요, 노랫말 중에 정답이 들릴 겁니다. 홍지윤의 노래로 화초타령 듣고 올게요.

축 신 국화꽃 삼천 제자를 강문 흐르니 인난 춘풍 은행꽃 이만 반지 붉게 뿌더니 장신 본전 백꽃이오

홍지윤의 노래로 화초타령 듣고 왔습니다. 힌트곡으로 들었어요. 자,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오늘은 어느 단가의 제목이자 그 노랫말 한 소절에 나오는 한자 표현을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주 짧게 지나가는 봄을 시간의 조각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죠. 1번 외삼춘, 2번 편시춘, 3번 서영춘. 이렇게 보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8833님 정답 주셨고요. 8078님 그리고 4775님도 정답 주셨어요. 어량거문님, 4802님 네, 정답 보내주셨고 7237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귀한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655 하나님도 정답 주셨고요. 윤혜성님께서 일반인이라 찍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찍어주셨네요. 자, 5493님도 정답 주셨고 1319님께서 뭔 소린지 그냥 찍어요 하시면서 잘 찍어주셨어요. 자, 4775님께서요. 홍지윤 좋아하는데 나오니 반강제죠. 반가워요 해주셨네요. 아, 이렇게 라디오 듣다가 우연히 좋아하는 가수나 또 네, 뮤지션의 노래를 이렇게 또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렇죠? 483 하나님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0067님께서 이거 모르면 국악인이 아니지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9249님께서요. 봄은 짧아서 더 아쉬움을 남겨요. 이제 춥지 않아 포근한 날씨야. 그런데 순식간에 아유 더워라는 말이 나와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사실 초봄에는

이 꽃샘추위도 있고 그래서 뭔가 추운 날도 간간이 겹쳐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봄을 즐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 정말 이제 봄이로군 하면 금방 더워집니다. 네. 자, 4370님께서요. 외삼촌입니다. 항상 즐거운 만나. 방송 참 좋아요 해주셨는데. 너무 짧게 지나가는 봄을 시간의 조각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말이라는 네, 그런 힌트를 드렸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김인설님께서요. 오늘 솔직히 좀 어려웠는데, 힌트에서 정답 알았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4253님, 8397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이피치 버전의 힌트도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힌트 한번 듣고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 곡도 바로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고영열의 노래로 기산영수,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 기산영수는요, 중국 고대 전설 속 성군인 요임금의 양위를 거절한 허유와 소부가 은거하면 오닐던 기산과 영수를 뜻하고요. 이 세속을 떠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은자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뜻합니다. 이 힌트곡에서 정답 정확히 가사 속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1: 아슬아 세상 사슬 고덥다 군불견 통원돌이 변신촌 장가 소부의 아우들 마라.
0: 네, 단가 편시춘 일부를 성창순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편시춘이었죠. 한자로 조각편, 때, 시, 봄, 춘. 그야말로 시간의 작은 조각처럼 짧게 지나버리는 봄을 표현한 말이죠. 동산 위 도화와 이화가 잠깐 피었다 지는 짧은 봄을 표현한 한시의 한 구절에서 가져온 말이니 이 동원돌이 편시춘이라는 식구 전체를 기억해두면 더 좋겠네요.

0: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러면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갑니다. 오늘은 전남 광양으로 갈게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광양 중동근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시민들의 소중한 산책로이자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지만 5월이 되면 이렇게 장미의 성으로 변신하는데요. 무려 20여 종, 1만 송이가 넘는 장미들이 식재돼 빨간 장미는 물론이고 각양각색의 장미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장미의 계절이 온 걸 보니 시간의 파편처럼 짧은 봄이 이제 곧 여름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이어진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고요. 영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엔 날이 부쩍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수원 14도, 전주와 광주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청주 26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황혜리의 노래로 꽃타령,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7426님께서요. 붐디, 찐부자요? 저는 돈하고는 상관없는 운치부자입니다. 운치 뜻은 고상하고 우아한 멋이잖아요. 오래전 고3 봄방학 때 일기장에 배우는 삶, 베푸는 삶, 운치 있는 삶이라고 썼는데요. 지금껏 그렇게 살고 있고요. 서울 은평

친구 사는 한량이어서 은한량이라고 별명도 지었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아니 고3 때 어떻게 이런 삶의 진리를 깨우치셨죠? 대단하신데요. 그래요. 내 마음이 이렇게 운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운치가 있겠죠. 우리 7416님 진짜 찐부자이십니다. 마음부자요. 9249님께서요. 저희 언니네는 저의 기준으로 부유해요. 언니의 넓은 아파트 평수, 좋은 차도 부럽지만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많이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줄 수가 없지만 친구가 저의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랑은 듬뿍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부자가 최고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정답이지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9249님 따님은 다른 것보다 이걸로 듬뿍듬뿍 사랑받는 걸로 정말로 이거 더 만족할 거예요. 네. 자, 483 하나님께서요. 억수의 사랑가 신청합니다. 우리 이쁜 옆집이와 건장한 두 아들이 있어서 최고 부자요. 해주셨는데, 이게 최고죠. 그쵸?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자,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억수의 사랑가.

억스의 사랑가 483 하나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2379님께서요. 오늘은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동생이 떡 보내주고 부산 사는 언니가 꿀과 면역력에 좋은 건강식품 보내주셨네요. 아무 날도 아닌데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걸 알고 저 잘 챙겨 먹으라고 건강해지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제 주위에 이렇게 좋으신 지인들이 많아서 참 행복해요. 언니, 동생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의 만남이 헛되지 않게 제가 더 잘하고 노력할게요. 오늘도 맛있는 라디오랑 함께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2379님이야말로 정말 부자시네요. 네, 이렇게 좋은 분들 이렇게 주변에 또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으세요. 그렇죠? 아, 그리고 건강이 요즘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또 빨리 컨디션, 좋은 컨디션 되찾으시길 만나도 응원드립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함께하고요. 이것만큼은 나도 부자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찐 부자의 조건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7426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성원의 노래로 진주남분과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

바유의 연주한 노래로 금도끼 은도끼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것만큼은 나도 부자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찐 부자의 조건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둘42님께서요. 사진과 함께 뽀미 언니야 반갑습니다. 비가 왔던 날 하시면서 빨갛고 예쁜 꽃사진 함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량 거무님께서요. 저는 피부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에 띄게 미모가 뛰어난 편이 아닌데도 어쩐지 매력이 철철 넘친답니다. 신비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저 자신이 저를 멋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자신감. 이것이야말로 찐 부자 아닌가요? 호호호 해주셨는데 아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진짜 부자 맞으세요. 그리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 월양거무님은 진짜 부자시죠? 5259님께서요. 저도 열정부자 아닐까요? FC 서울을 응원하는데 저번 주 여수로 출장 왔습니다. 근데 오늘 광주랑 경기에서 일 끝나고 2시간에 걸쳐서 광주로 왔어요. 끝나면 여수로 다시 가야 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또 삶의 활력이 되잖아요. 부디 우리 응원하시는 팀이 이겨야 할 텐데 말이죠. 이제 기분 좋게 또 이렇게 먼 곳까지 보러 오셨는데 기분 좋게 돌아가셔야 하잖아요. 저도 좀 응원합니다. 자, 김인설님께서요. 저는 부자인 건 없는 듯해요. 맛있는 라디오 듣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인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설님 잘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분들은 안 갖고 계신 인설님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을 겁니다. 보나매형님께서요. 지난 토요일에는 아들이 면회 오라고 해서 온 가족이 인제로 갔습니다. 아들이랑 인제 자작나무 숲에 올라갔는데 아들 덕에 너무 좋은 구경을 했답니다. 나뭇가지가 없고 키가 하늘을 찌를 듯해 왜 그런지 궁금해서 숲 해설사에게 여쭤봤더니 스스로 나뭇가지를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작나무라는 이름을 가졌나 해서 너무 신기했답니다. 아들 면회가 여행이 되어 너무 좋았어요. 선서

연한 저녁바람과 우리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도 마음이 살랑살랑 거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인제 정말 좋지 않나요? 저도 인제 숲으로 여행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봤던 밤하늘을

찔러서 아팠고 체하고 속이 안 좋아서 고생 좀 했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주위에서 챙겨주시는 좋은 분들 계시니까 마음이 넉넉하실 것 같습니다. 6924님께서요. 어디 안 아프고 시간에 안 쫓기면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 우하하하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건강하고 시간을 쫓기지 않는 것. 너무 부자십니다. 우리 육구이사님도요. 자, 긴 호흡 돌고래님께서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인색하지 않은 사람, 마음 부자예요. 베풀 줄 아는, 크게 베푼 거 말고요. 1,000원 정도 아까워도 흔쾌히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그리고, 아카시나무를 보면 이파리를 하나씩 떼어내면서 사랑한다, 안 한다 했던 허망한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나요. 와, 이거 정말. 옛날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생 많으신 간호사의 날이군요. TV에서 AI로 재현한 나이팅게일을 만났어요. 간혹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봐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 지쳐있는 간호사분들을 본적 있어요. 돌봄 환경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정말 간호사분들의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모두 힘내시면 좋겠고요. 진짜 이 돌봄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겠네요. 1302님께서요. 저는 마음 많은 부자인데요. 잘 살지는 못하지만 빚 없이 살고 작지만 자기 집에서 살고 있고 아들딸이 저한테 잘하니 부자죠. 아, 이거 최고 다 갖추셨네요. 그쵸? 아, 이건 정말 최고죠. 네. 1319님께서는요, 지는 마음은 부자, 돈 욕심이 없어요. 서울의 모든 걸 내려놓고 홍천 산골짜기 고향에 내려와 사는 뒤 마누리 항상 하는 말이 당신 참 편하게 산다. 그러던 뒤 산다는 게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마음 편하면 최고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마음 편하자고 우리 그런 걸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마음 편하시면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2630님의 신청곡이에요. 퓨전 국악 린의 연주와 노래로 군밤 타령.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 이슈. 지난달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시행된 이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퇴근하고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거나 저녁에 전기를 쓰면 요금이 배로 뛴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계절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가정 요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혼란이 커지자 기후부에서는 직접 나서 가정에서 저녁 6시 이후 전기를 쓰면 요금이 더 나온다는 일부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출처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요금 개편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순차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로 운영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200kW시 단위로 3단계로 적용되는데요.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 간 누진율은 2.6배로 여름철엔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구간 상한이 좀 더 높아집니다. 기본 요금은 가장 낮은 구간인 910원, 중간 구간은 1600원인데 반해 가장 높은 구간이 7300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이날 쥐에 떴다 저 까마귀 2242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5493님께 드립니다. 이 떡이 배송이 한 달 정도 소요되니까요. 참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4775님, 강지원 팜스 숙행복 한우 떡갈비는 8833님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는 655 하나님 그리고 9633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12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노모리의 연주와 노래로 흥보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송암 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 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 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구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가지고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함을 느끼면 가장 먼저 아래로 늘어지는 곳이 있다는데요. 어딜까요? 바로 입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다는데요. 눈이 뻐근해지면 얼굴 근육도 함께 힘을 잃으면서 턱 주변부터 피부가 처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기를 되찾는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려간 곳을 다시 끌어올려 주는 거죠. 오늘 하루 애쓴 나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 건네듯 입꼬리를 한번 시원하게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수영이 쓴 시에 정보영이 곡을 붙인 너에게 갈게,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우리 얼굴은 가볍게 웃게 됩니다. 물론 얼굴 근육 전체가 위로 당겨지면서 눈에도 힘이 생기죠. 음치를 감별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들이 말하길 입꼬리만 봐도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데요. 의식적으로 음악에 맞춰 입꼬리를 올리는 습관,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서월 씨, 윤학준 작곡, 진달래꽃, 용인시리 밥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최진 씨, 최진 작곡, 시간에 기대어, 바리톤 고성현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용인시립 합창단이 부른 진달래꽃, 바리톤 고송현이 부른 시간에 기대어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박원자 시, 그대는 내 사랑의 시에서 뽑았습니다. 푸르른 5월에 불어오는 바람은 싱그러운 미소로 초원의 시가 되고 어스레한 바다에 출렁이는 달빛은 천상에서 보내온 별들의 시라네.

소프라노 유소영이 부른 박원자 씨, 김광자 작곡 그대는 내 사랑의 시, 이수인 씨, 이수인 작곡 내 마음의 강물, 테너 박세원의 목소리.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삶이 조금 처진다 싶을 때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입꼬리 하나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겠죠? 오늘 저녁 나를 위한 작은 리프팅, 입꼬리에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미소 가득한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꽃보고 춤추는 나비입니다. 지민아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고악당 송현민입니다. FM고악당 오늘 함께 하실 공연은 가야금 연주자 전지영의 농음 공연입니다. 지난 4월 2일 국립고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공연 실황이고요. 이날 공연에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선보였습니다. 공연 제목이 농음인데요. 이 말 참 아름답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해본다면 소리를 흔들고 굴리고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음은 어떻게 보면은 가야금 연주자가 음 하나를 어떻게 살아있게 할 것인가를 묻는 일종의 가장 깊은 음악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재영은 그동안 농음 시리즈를 통해서 가야금 산조의 여러 길을 차분하게 걸어왔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서공철류 산조를 선보였는데요. 이에 앞서 김병호류, 최옥삼류 산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야금 연주자 전지영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모교인 국악과에서 강사로 출강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보존의 이사, 가야금 병창 보존의 이사와 강사, 그리고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상 이력도 화려한데요.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동아국악 콩쿠르 또 서울 국악 경연 등 여러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으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이 산조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은 감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서공철 명인은 1911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가야금을 비롯하여 철금, 아쟁, 양금, 병창에도 두루 능통했다고 하는데요. 외삼촌인 정나목에게 풍류를 배우고 이후 한숙구에게 가야금 산조를 익힌 뒤에 자신만의 산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산조를 살펴보면은 현재 가장 많이 연주되는 가야금 산조들은 대부분 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김창조 계열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한숙구 계열의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가야금 산조 역사에서도 상당히 이색적이고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공철류 산조의 매력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정제된 아름다움보다는 뭔가 살아있는 야성이 있다라고 모두들 입과 생각을 모으기도 하는데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산조라기보다는 산조의 원형질이라고 할 수 있는 즉흥성과 호방함이 강하게 남아있는 산조이기도 합니다. 먼저 진양조는 느린 장단입니다. 서공철은 자신의 산조를 두고 진양조에는 눈이 내린다라는 멋들어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은 눈이 내린다. 즉 이 대목에서는 시간의 속도가 느려지고 음 하나하나가 허공에 조용히 내려앉는 그의 산조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공철은 자신의 중모리 장단에 대해서 중모리에는 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양조가 눈 내리는 풍경이라면은 중머리는 그 눈이 녹고 땅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는 대목들을 음악적으로 풍경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중머리 대목에서 서공철은 이미 찾아오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가야금의 왼손 농연

더욱더 깊어지고 또 음과 음 사이의 흔들림이 음악의 표정을 빠르게 결정하는 대목이 바로 중중몰이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휘중중몰이와 엄몰이는 서공철류 산조가 지닌 독특한 맛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엄몰이는 장단의 균형이 살짝 어긋나는 듯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자진몰이에 들어서면 음악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얻는데요. 잘게 나뉘는 리듬 패턴이 많아지고 또 연주자에게는 숙련된 기교와 강한 집중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빠른 가락 속에서도 손끝의 힘을 잃지 않아야 하고 음 하나하나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 대목이 바로 자진몰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대목에서는 전지현의 기교뿐만 아니라 긴 산조를 끌고 온 집중력과 체력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대목이죠. 휘몰이와 디프리가 있는데요. 서공철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휘몰이에서 젊음이 가고 뒤풀이에서 만사를 정돈한다라고요. 그런 그의 말처럼 휘몰이의 뜨거운 시간이 지나가면 뒤풀이에서는 마치 긴 삶을 되돌아보듯 음악이 다시 느려지고 유연해집니다. 자, 이렇게 서공철의 시간과 드라마가 담긴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전지현의 가야금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스름,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휘중중몰이, 엄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뒤풀이로 흐르고요.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윤진철 소리꾼이 장구장단을 잡았습니다. 그럼 전지현의 가야금 연주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 듣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43분입니다.

지난 4월 2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전지현의 가야금 독주에 전지현의 가야금 연주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들었습니다. 다스름으로 시작하여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휘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그리고 느리게 유연하게 풀어진 뒤풀이까지 들어봤고요. 장구 연주에는 현재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윤진철 소리꾼이 함께했습니다. 가야금 한 줄이에 눈 내리는 진양조가 살아 움직이고 봄이 오는 중모리가 있고 그리움이 다가오는 중중모리가 있고 또 젊음처럼 몰아치는 휘모리 그리고 마지막에 긴 삶을 정돈하는 듯한 마무리되는 뒤풀이까지 참 서공철요 가야금 산조는 언제 들어도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음악 뒤에 남은 시간 동안 감상음악 한 곡 준비했습니다. 2017년 서울 도남문고악단에 오른 전지영의 가야소리 공연에 오른 흥이라는 곡입니다. 성금년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러면 전지영의 가야금 윤진철의 장구 연주로 흥 듣겠습니다.

감상음악으로 2017년 서울 도나무국악단에 오른 전재영의 가야소리 공연 중 흥 들었고요. 전재영의 가야금, 윤진철의 장구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김병호류, 최옥삼류, 그리고 오늘 만나본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전바탕 공연으로 올리면서 산조 전문 연주자로서 그 이력과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 전재영 연주자가 앞으로 또 어떤 공연을 선보일지 FM국악당도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M국악당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오늘이 너무 좋아. 기대되지 않는 내일이 심심하지 않아. 이기리 시인의 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어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력감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혹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이나 다름없는 날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날들에 꼭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5월 12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김용택 시인의 시 오늘은 참 좋다를 이수진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5월 12일 화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이기리 시인의 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어의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할 수 없었다는 실망감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런 시였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오늘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씩씩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네,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콩콩이 순이님, 인찬님 저 왔어요. 오늘 하루 정말 정신없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인찬님이랑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쉬고 싶네요. 오늘도 저만의 힐링 같은 한 시간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 라고 또 아유 1등으로 또 인사글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5784님은 인찬님 저 어제 휴대폰 깨먹어서 참여 못했어요. 집에 있는 폰에 백업하는 데만도 시간 엄청 걸리고 유심도 새로 해야 하더라고요. 어제 오후부터 하루지만 많이 갑갑하고 불편했어요. 개통돼도 각종 어플 다시 다 로그인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소중히 곱게 잘 쓰려고요. 두 번의 낙하로 폰 액정이 나갔고 저는 폰이 없으니 책을 읽더라고요. 완독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이 핸드폰이 저는 지금 핸드폰 바꾸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막 너무 막 다시 옮겨야 될 거 많고 깔아야 될 거 많고 무슨 뭐 그대로 옮길 수 있다고 백업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해보면 또 마냥 그렇지도 않고 막 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또 폰이 없는 덕분에 책을 읽게 되니까 또 그건 그대로 또 아주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9077님 그론도 걷기 운동하면서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그래도 오늘 걷기 운동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전해드렸던 이기리 시인의 시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아마 시인이 쓴 거기 때문에 시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뭐 했어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 이래도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뭐 그냥 뭐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걷기 운동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그론도 함께 몸도 마음도 아주 튼튼해지는 다정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송경근의 몽멍 듣고 돌아올게요.

네, 송경근의 몽멍이었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희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이 마련됩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공연 초대권도 준비되어 있어요.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인데요.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문해학교 학생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담긴 무대입니다. 한글과 사랑에 빠진 할머니들의 유쾌한 인생 예찬이 실제 할머니들의 사연을 통해 펼쳐지고요. 직접 쓴 시는 노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되고, 그론도에선 5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공연 티켓을 모두 5분께 1인 2매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3911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창문 열어놓고 있는데 밤 공기가 아주 시원해서 기분이 좋아요. 하루에 한 끼는 제대로 든든히 먹어야 체력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세 끼 중 점심을 제대로 먹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완전 맞는 말씀이죠. 진짜 하루 한 끼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되고, 사실은 세 끼 다 제대로 먹어야지만 아유, 또 건강하기도 한 거죠. 아무튼 간에 식사 잘 챙기시고요. 밤 공기 참 좋은 그런 시즌이죠. 낮은 이제 슬슬 더워졌더라고요.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에 30도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던데, 야, 이게 진짜 여름 날씨가 정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비 잘 하시고요.

0: 아, 그리고 7426님, 아, 인천 시인님 벌써 5월 12일이군요. 아, 오늘 빌라에 이사 온 사람인지 이사 간 사람인지 누군가가 쓰레기를 엉망으로 버리고 갔길래 빌라 단톡에 한마디 썼답니다. 앞으로는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도 잘 부탁드린다고요. 공동주택에선 이웃들에게 서로 에티켓을 지켜야 하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죠. 진짜 사람들이 막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아, 갑갑합니다. 진짜 다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배려하고 신경 쓰는 것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바라기님이 어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라는 안부 인사와 함께 신청해 주신 음악이 있는데요. 그 음악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사 출두 김준수의 소리 두 번째 달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1: 기든 말은 뜻밖 역조라라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산

원생 가문을 흠침없이 내시는 제가 관동원 사려를 지냈지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나너여 말은 허여버리오 소에 찾아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해야오. 어산도 이름 서명 어허 이러다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여.

집에 난 소리에 하늘이도 없어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듯 소백병 구경꾼이 독감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유월은 서린 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빛이 넓지 아인

네, 김준수의 소리와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어사출두 감상하셨습니다. 해바라기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그럼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이 밤의 단상. 여러분은 팝업스토어 가본 적 있으신가요?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짧은 기간 운영하고 철수하는 방식으로 잠깐 튀어나오듯이 열리는 가게라고 해서 팝업스토어인 건데요. 요즘엔 여러 브랜드들이 이벤트성 판촉 행사로 그리고 SNS 마케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저는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성수동에 다녀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팝업스토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브랜드들이 많다니 하고 새삼스럽게 놀랄 정도로 인상적인 풍경이었어요. 백화점에서 거리에서 수많은 팝업스토어가 세워졌다가 또 철거되고 있죠. 정말 바야흐로 팝업스토어의 시대라는 말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그런 요즘입니다. 이런 행사가 하나 열리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기사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는 이 캐릭터 관련 팝업스토어 및 행사가 열렸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안전 문제 등으로 해서 행사가 아예 중단되었던 일까지 있었는데요. 팝업스토어, 물론 재미있고 볼거리 많은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줄을 설 일인가 싶은 생각 또한 들기도 해서 어리둥절한 마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팝업스토어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숨의 연주로 플레이 로직 전해드릴게요.

숨의 연주로 플레이 로직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팝업 스토어와 관련된 여러 문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 브랜드에서 마케팅 등을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무엇인가를 사려고 한다는 것도, 그리고 그런 행사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열리고 있다는 사실도요. 인기가 많은 캐릭터 굿즈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행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부터 줄을 서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할 정도의 인기가 저에게는 조금 어리둥절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또 이렇게까지 줄을 서는 까닭, 대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MZ세대들이 경험을 소비하는 일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그 경험 자체를 구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물건은 너무 넘쳐나잖아요. 물건을 구하는 방법도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 자체를 단순히 구매하고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별한 경험이 되는 물건들, 혹은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특별한 기억이 남게 되는 것도 그 까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팝업 스토어 관련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참 많습니다. 이 짧은 기간만 운영되는 매장이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인테리어 등에 많은 비용과 자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폐자재들이 발생한다고도 하니까요. 결국에는 이 특별한 짧은 경험을 위해서 너무 많은 자원들이 소진되고 있기도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경험과 지속가능한 소비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찾는 일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3033님, 인찬영님, 저도 팝업스토어 가본 적 있었어요. 새로 나온 휴대폰 관련한 팝업스토어 가봤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요즘에 뭐 신상품이 나오면 막 팝업스토어 같은 거 열기도 하고 이벤트 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칭칭이님, 시 관련 팝업스토어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시집도 읽고 굿즈도 사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줄 서서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이게

이게 약간 신은 다행히 팝업 스토어 열어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인산이네 여기까지는 가지가 않아서 그냥 적당히 아유 또 근데 또 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나 많구나 싶을 정도로는 또 많이 적당히 또 와주셔서 뭐랄까요 딱 좋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좋게 사람은 많은데 그래도 또 사고 싶은 물건들은 살려면 또다살수 있고 막긴줄 기다릴 거 없고 뭐 그런 점에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근데 뭐시 관련 무슨 행사에 줄 서서까지 가고 싶어지는 마음은 또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하사탕님은 저 딸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서울 백화점에 같이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이가 그때 예매하는 것도 어렵다고 시간대별로 예약해서 그 시간 맞춰 갔는데 줄 서서 기다리고 들어가는 거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덕후들이 이렇게 많구나. 대단하다 했는데 저도 응원하는 팀이 생겨서 팝업 스토어 한번 다녀왔어요. 덕후력이 모전 여전이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이줄 서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뭐 이게 좋다 이렇게 줄을 서 이러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거 관련한 일이 생기면 아 나는 아침 새벽 일찍이라도 나가야 돼라고 또 달려 나가게 되는 게또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라고도 또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여기서 음악 한 곡도 듣고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 놀이단의 연주로 문이 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놀이는요, 놀이단은요, 모든 사물은 악기가 될수 있다는 이 기치 아래에서 현대사회에서 버려지고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물건들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사회적 기업 놀이단의 문희 감상하셨습니다. 3967님, 어제 희곡 낭독 시작했어요. 모두 맡은 처음 맡은 역에 집중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질청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희곡 낭독 너무 좋네요. 진짜 이 희곡도 약간 곱씹어 혼자서 읽는 거랑 그리고 소리 내서 읽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약간 그런 이제 텍스트여가지고 연극 보는 거랑도 다 다르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아주 뜻깊은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잔소리꾼님은 우리 마누라는 이세준 콘서트 가느라 밥도 안 줘요 라고 지금 저한테 우리 그 덕심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해서 보내주신 거, 주신 거겠죠 아마. 아유, 그쵸. 근데 또 이게 뭐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마음 또 이해해 주셔야죠. 또 아유, 또 한번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신다는데 아유, 또 잘 양해해 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아, 여보 잘 다녀와요 라고 하면 또 얼마나 또 멋있는 사람 되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엔 민유 아리랑이 세계적인 K-POP 그룹의 노래를 통해 해외에서 이른바 떼창으로 불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이 벅찬 감동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하면서 반복되는 멜로디로 따라 부르기 쉽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재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입안에서 흥얼거리게 되는 우리 노래를 해외 뮤지션과 다른 장르 보컬이 함께한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기타리스트 해지 스코안과 국내 재즈 보컬 시나로 구성된 그룹 시나 코안 듀오의 노래 세야세야입니다. 세야세야는 민간에서 유행하던 전래동요로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도 하죠. 노랫말에 나오는 파랑새가 일본군을 뜻하고 녹두꽃은 동학 농민운동의 녹두장군 전봉준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야세야는 또 다른 전래동요와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놀이나 동작 없이 노래만 불리고 장난스럽거나 밝은 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가 울고 간다라면서 구슬픈 사설이 서정적인 멜로디로 불리는 거죠. 네, 그럼 세야세야를 재즈로 재해석한 음악 들어볼까요? 시나코안 듀오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새야 새야를 시나코안 듀오의 노래와 연주로 들었습니다. 시나코안 듀오는 2007년에 프랑스에서 결성됐는데요. 한국 전통 노래를 보사노바, 재즈, 포크락, 블루스 같은 장르와 조화를 이루는 음악들로 새롭게 선보인 팀입니다. 유기팡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뭐 취향에 잘 맞아서 가도 너무 좋은 일이고 내 취향이 아니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또 아주 멋진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진짜 네, 이번에 또 보러 가는 공연 또한 함께 또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또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7426님이 신청하신 음악인데요. 이 늦봄과 초여름에 아주 고즈넉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이유경의 노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성 정갈을 위한 오래된 정원, 탁계석의 시에 안현정이 곡을 붙인 곡이었고요. 이윤경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742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박하사탕님, 저는 한 번씩 제가 좋아하는 콘서트 두서 번은 보러 가야 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줘서 기차 타고 저만의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늘 고맙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네, 아, 맞아요. 진짜 이게 진짜 이게 뭐 이게 약간 내가 집을 돌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들이 이뭐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또 이렇게 누가 봐줄 사람 있으면 또 내가 마음 놓고 막 좋아하는 것도 향해서 갈수 있으니까, 저도 누가 좀저 대신 좀저 원고 좀 누가 대신 써주면 아일좀 하러 갈 텐데, 아이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아 제가 방금 또 그리고 소개해드린 음악 그 여성 정아리와 오래된 정원, 제가 이윤경의 노래라고 소개했는데 이유경의 노래입니다. 네, 정정할게요. 그리고 9832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게나마 출첵합니다. 어느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어폰 끼고 듣는 기분이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또 저희 그런도 그렇게 또 혼자서 쓸쓸하고 또 뭔가 약간, 하지만 또 다정한 시간 보내는 게또 저희 그런도 라디오 듣는 시간이라고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콩이수님도 잘 듣고 갑니다라고 또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고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6280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뮤지컬 이 오지게 재밌는 가신 아들 공연 관람권은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한 번에 모아서 추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진짜 요즘 완전 이제 날이 또 계절이 바뀌어가는 게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날은 또 따뜻하고요. 약간 덥다 싶을 정도죠. 이런 때가 진짜 밖에 돌아다니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산책 많이 하시고요. 바깥 공기 많이 쐬시면서 이 맑은 햇살과 함께하는 날들, 그런 나날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정강상불 소울지게 노래로 이 밤이 가기 전에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희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희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 임원 면접을 볼 때 지원자에게 직접 택시를 보내줬대요. 그리고 진짜 면접은 지원자 모르게 택시 안에서 시작이 됐죠. 지원자가 택시 기사를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했고, 그래서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사람도 있었다네요. 사회가 원하는 능력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잖아요. 뛰어난 스펙, 빛나는 성과, 눈에 띄는 경쟁력 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의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 태도만 놓고 보면 세계 인류 기업 합격은 다 우리 이음 가족 거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합리성, 효율성 이런 거 아주 극한으로 예, 따질 것 같은 미국의 IT 기업에서 이렇게 몰래 인성 면접을 본다니 신선하죠. 예. 그 기업이 직급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모습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예, 아무리 최첨단의 시대, 아무리 최첨단의 회사여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태도가 여전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 왠지 눈치 빠른 사람은 택시 보내줬을 때 그때부터 딱 긴장하고 면접의 시작이다라고 눈치를 챘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도 눈치 못 챌 정도면 아무리 이력이 화려해도 일머리 없다고 봐야지. 그래서 탈락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빵빵 권쌤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음속에 저장해 둘게요. 그래요. 다 입력해 둡시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1895님, 제가 지금 직장을 50살에 입사했어요. 면접 볼 때 30대 젊은 분과 둘이 최종 면접 보는데 젊은 분이 똑똑하고 당차서 아유 난 아니구나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합격했어요. 면접을 잘 본 것도 아닌데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면접을 잘 보고 못 보고 기준이 뭐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분이 우리 회사에 더 필요한 분이다라는 판단이 섰으니까 우리 1895님을 택했던 거겠죠. 여전히 그 직장에 잘 다니고 계신 거 보니 그 선택이 그 판단이 아주 훌륭했던 거고요. 오늘 행복님, 오늘 K본부 갔다가 이음밤 공개방송에 나오셨던 대금 연주자 한충훈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인사드리니 어떻게 아시냐며 엄청 반가워하셨는데 한충훈님은 왠지 이음밤 식구 같아서 더 친근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친구랜다. 식구죠. 나도 모르게 식구는 아니고 그냥 친구인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존경하는 예, 음악가입니다. 예. 제 안부 좀 전해주셨나? 어떻게 모르겠네. 러브홀릭스의 노래입니다. 버터플라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눈웃음님, 준밤이에요. 일하는 중이어서 목소리는 못 듣고 있지만 준디 보니 힘나네요 해주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저런, 그러면 사연 소개되는 것도 모르

어떡하지? 채팅창에 좀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소개됐다고. 예, 힘나시라고 제가 옷을 좀 굉장히 막 정신없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9073님, 오빠 동그라무지개 너무 좋아요. 뮤비 만드신 수기님도 존경스럽고 동심 자극 오빠 노래와 음색도 완전 딱. 저녁 먹으면서도 듣고 얼갈이 배추와 열무 다듬으며 계속 틀었더니 저희 엄마도 벌써 따라 부르고 계세요. 엄마가 노래가 너무 이쁘대요. 아,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새로운 노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늘 제 개인 유튜브에 우리 팬분들께만 살짝 먼저 공개해 드렸어요. 오늘 2부에 시간이 되면 한번 우리 먼저 미리 한번 들어보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죠. 뭐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1부에서 세 글자 퀴즈 함께 풀어볼게요. 노래 짧게 들려드려요. 잘 듣고 정답 맞춰주십시오. 아, 이거 노래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2부에서 결정해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의 갈팡질팡 고민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 뭐, 선배랑 스크린 골프로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 실력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쓱 져드릴까요? 남편 생일을 잊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선물을 줄까요? 아니면 내년을 기약할까요? 예, 뭐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기 힘든 고민 둘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택지 딱두 가지인 거뭐 주관식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고 거의 OX 개념으로다가 딱 이거냐 저거냐 실시간 투표로 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머리 결정 하고 보내주셔야 아, 이 코너에 보내주신 사연이구나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K클래식 한장도 2부에서 만나고요. 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와서 방송 즐기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계신데 제가 아까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렸었죠. 한충우님을 만났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함춘호 씨로 잘못 알아들으시고 함춘호 씨가 형 아니에요? 막 예. 그래서 제가 함춘호 씨가 아니고 한충훈 씨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거기다 대고 한충훈 씨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고 예. 한충훈 씨가 여기 오신 게 아니고 예. 잘. 정신 없습니다. 아주 네, 오늘도 게시판은 혼돈 속인데요. 그 혼탁한 현장을 한번 직접 목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유리 씨의 노래입니다. 동그라미.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노래 가사 중에 딱 세 글자만 들려드릴 거예요. 아이고 뭐 야속하다면 야속하지만 여러분의 청력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좀 조용히 시키시고요. 귀는 여시고 도전! 아... 오늘은 좀 옛날 노래를 들고 왔어요. 이 노래가 제 기억이 맞다면 80년대 중반 혹은 후반? 예.

그때쯤 저 잠깐 튜닝하면서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20, 30대 우리 비교적 나이 어린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죠. 뭐, 옛날엔 진짜 유명한 노래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는 것 같아. 특별히 누가 이렇게 리메이크하지도 않는 것 같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가운, 차가운. 무슨 노래일까요? 아, 굉장히 허스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원곡에는 하모니카 연주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해볼게요 지금. 아, 제가 일부러 이걸 얼마 전에 하림 씨가 다녀가셨는데 그 하림 씨가 했던 그 뭐야 이거 하모니카 홀더 예, 목에 거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 뭐 어디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산 기념으로다가.

아이고 네 글자나 했네. 차가운. 차가운. 어렵죠. 아, 아시는 분이 거의 없네. 어떡하니. 그러면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릴게요. 이 노래는 임지훈 씨의 노래입니다. 가수는 임지훈 씨고 제목을 제목을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예. 가수 이름 제가 알려드렸죠. 가수 이름까지 써서 보내셔야 돼요. 가수 이름 노래 제목 임지훈은 일단 입력하세요. 임지훈의 1번 사랑의 밀물, 2번 사랑의 썰물, 3번 사랑의 조수 간만의 차. 이제 셋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사랑의 밀물, 2번 사랑의 썰물, 3번 사랑의 조수 간만의 차. 사랑이 이제 딱 분위기가 슬픈 노래예요. 사랑이 이렇게 멀리 떠나갔다는 건데 밀물일까요? 썰물일까요? 조수 간만의 차일까요? 맞춰보세요.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럼 노래 나갑니다. 노래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덩덕궁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정답과 오답 포함 총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그 중에는 기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까지 듣고 왔습니다. 약간 힌트곡이긴 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토닥토닥님, 하모니카 이렇게 잘 부시는데 왜 그동안 안 불어주신 거예요? 쭌디 반칙 해주셨는데. 아이고, 잘 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그 포크 가수들, 통기타 가수들은 다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합니다. 제가 부는 정도는 진짜 제일 기본값, 제일 못하는 수준인 거고요. 더구나 제 주변에 하모니카 도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감히 하모니카를 입에 물 일이 잘 없었죠. 뭐 박학기 씨, 박승화 씨, 박창근 씨도 그렇고 또 뭐 송봉주 씨도 그렇고 다들 너무 다 잘 부시거든요. 이음밤에선 제가 처음 불었나 봐요. 예, 왜 그랬지? 예, 가끔 옛날에 하긴 했었는데 이게 저거 이거 이제 이거 홀더 샀으니까 가끔 써먹어 볼게요. 아, 근데 이게 저는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다른 분들은 이렇게 메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처음 오늘 와가지고 이거 메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고 PD님이 뭐랬는지 아세요? 목에 깁스하셨어요? 다치셨어요? 아, 목이 짧은가 이렇게 네. 자, 해바라기님께서 역시 가수는 다르네요. 노래 너무 잘 부르고 저 하루에 이 시간만 기다려줘요. 늦게라도 이 음밤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주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늦게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더 굉장히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게 초창기에 아시게 된 거예요. 예, 예, 초창기 멤버세요. 거의 뭐 개국 멤버들. 자,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보내주셨을까요? 4458님, 에, 임지훈, 3번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제가 어려서 못 맞추는 걸 어째요. 예, 하셨습니다. 3번이 뭐였지? 사랑의 조수 간만의 차. 예, 3번은 아니네요. 제가 냈지만 참 재밌는 보기였죠, 여러분? 예. 오이소박이님, 사랑의 유물 어느새 사랑 유물이 되어 어느새 사랑 조수 간만에 차 되어. 이게 다 웃긴다. 나다님, 사랑의 갯벌 어느새 사랑 갯벌이 되어. 아, 성우섭님, 어느새 사랑 밀면이 되어. 0413님, 어느새 사랑 콜센터 되어. 사랑의 콜센터. 어이구 재밌다. 별게 다 나오네요. 정답은요, 예, 임지훈 씨의 사랑의 썰물이었습니다. 썰물처럼 쑥, 예, 멀어져 갔다는 얘기인 거죠. 4128님, 저희 세대에게는 전설 같은 노래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절절한 허스키 보이스 매력에 한없이 빠져들었던 노래였네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2379님도 맞춰주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임지훈님 콘서트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너무 황홀하고 좋았어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립네요. 맞습니다. 임지훈씨 좀 체구도 작으시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하모니카 불면서 노래하시면 너무 멋졌죠. 0533님, 예,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저는 회상을 좋아했어요. 예, 회상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이런 노래죠. 어, 동그라미님께서도 임지훈의 예, 사랑의 썰물 맞춰주셨습니다. 이거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아, 예. 어, B2B 현식군의 아버님이시죠? 아버님 하셨는데 맞아요. 예, 아이돌 그룹 B2B 현식군의 예, 아버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요즘에. 예.

1803님, 나도 사춘기 딸 앞에서 사랑의 썰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속상하다. 뭐 다시 예, 돌아오겠죠. 예, 썰물로 빠져나갔다가 또 다시 밀려 들어오고 하는 게 예, 그런 걸 우리 조수 간만의 차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정답은 임지훈 씨의 사랑의 썰물이었고요. 정답자분 가운데 일단 덩덕궁에서 당첨된 분은 솔로 예찬님이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번호 샵 0301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문자 당첨자분들은 저희가 문자로 답장해드리고 선곡표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입니다. 너였다면.

정승환 씨의 너였다면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박효신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이 노래 얽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 이전 소속사 이제 사장이 대표님인데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리고 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생이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최 대표 불렀는데 그 친구의 어머님 칠순이었어요. 네, 잔치 칠순 잔치에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가 당연히 갔죠. 근데 그 사회를 예전에 그 코미디언이신 김상호 씨라고 계시는데 전라도 사투리 막 재밌게 쓰시는 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우 저 아들 나와서 노래 한 곡 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노래 하는데 노래를 잘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머님 칠순이군 뭐 어머니 칠순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보다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 외아들 이 녀석이 장가도 아직 안 간 외아들 이 녀석이

박효신 씨의 좋은 사람을 갑자기 거기서 부른 거예요. 좋은 사람 이러고 있으니까 1절이 끝나기도 전에 그 김상호 님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야이 야 인마 네가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욕을 살벌하게 먹고 그리고 찬찬찬인가 얼른 다른 거 틀어가지고 부르는 거 보고 우리 옆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저였는데 순서가 아, 난 노래 선곡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정수 선배님의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품에 안기어 곤히 잠든 그대여 이 노래를 막 분위기 잡고 다 부르는데 갑자기 거기 하객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뭐야? 봤는데 저기서 송대관 선생님이 탁 등장하시는데 야 이건 뭐 거의 BTS 요즘으로 따지면 BTS 거기 칠순지 앉으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 사이에 송대관 선생님은 진짜 뭐 거의 뭐 난리가 난 거지. 내 노래 아무도 안 듣고 내가 고인이 되신 우리 송대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의 이런 좀 당황스러운 에피소드가 떠오르기도 한답니다. 9903님 미뤘던 건강검진 몇 개 하고 왔는데 뿌듯합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다들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예,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렇게 검진 받고 내 몸이 괜찮다는 걸 확인해야 안심이 되잖아요. 혹시 여기 조금 뭐 고장났다 하면 고치면 되고 아이고 이렇게 오래 썼는데 고장날 수도 있지 뭐 고쳤으면 되지. 0729님 밖에서 들려오는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 모내기로 들판에는 생기가 돋네요. 정말 여름이 다가오는 듯 따스한 날들입니다. 세준님 음반 축하해요.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내기 철이에요. 예, 과거에는 막 다들 뭐 도시에 있는 대학생들도 농활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이제 모내기 돕고 뭐 새참 얻어먹고 막 이런 또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까지는 또 잘 안 들리는 것도 같고 예, 야외에서 힘드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0729님 나얼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바람기억.

나얼 씨의 바람 기억 듣고 왔습니다. 금빛 노을님께서 오늘 선곡 무슨 일이고 PD님 좋은 노래들 선곡에 너무 행복해요 해주셨고요. 어떤 분이셨나? 아까 채팅창에서는 오늘 노래가 다 스사네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은 김승진의 스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산 찬바람이 부는데 채팅창은 여전히 혼탁합니다. 지금 아주 오늘도 봄님께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긴 한가 봐요.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시원한 음식만 생각나더라고요. 냉모밀을 먹었는데 살얼음 덩덩 떠 있진 않아서 살짝 아쉬웠어요. 준디는 오늘 뭐 드셨어요? 하셨는데 냉모밀 맛있었겠다. 한여름이 되면서 살얼음 동동 띄울 텐데 아직 그러기는 좀 이르다 생각하신 걸까요? 사장님께서? 아니면 원래 그런 집인 건지. 저는 오늘 뭐 먹었을까요? 야, 진짜 생각이 안 난다. 뭐 먹었지? 아까 저녁에 차려주신 거 먹었는데. 밥이요. 그냥 밥하고 반찬 먹었는데 무슨 반찬 먹었는지 잘 생각 안. 전복! 전복. 전복구이. 크으, 맛있었다. 갑자기 자랑처럼 됐네. 예. 자, 1부 끝곡입니다. 산울림의 너의 의미. 듣고요. 2부에서 오늘 전복 먹고 힘내고 있는 쭌디의 이 음밤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 8분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아이유 씨의 노래 네모의 꿈 이은 밤 2부 첫 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자, 2부는 우리 별것도 아닌 고민들 누가 좀 결정해주면 좋겠다 싶을 때 도움드리는 결정해드립니다가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시작해 볼 거고요. 아까 1부 시작할 때 이세준 신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죠. 내일 저녁 6시에 저의 30주년 기념 앨범이 나옵니다. 이세준 유리상자가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제가 1년 뭐 12달 꽉 채운 건 아닌데 조금 뭔가를 한 게 있어요. 별 표시는 안 나지만 그것까지 다 치면 올해가 만으로 30년 되는 해라서 30주년 앨범을 기획을 했고요. 근데 CD는 이번에는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작은 미니 CD야 조그맣게 생긴 명함보다도 작은 그런 미니 CD 거기다가 핸드폰 딱 대면 거기서 자연히 이제 유튜브가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노래 들을 수 있는 NFC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버스카드 핸드폰으로 쓰시는 분들은 다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내일 정식 발매에 앞서 저희 팬분들과 이음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먼저 선공개를 했어요. 제목은 동그란 무지개. 뭐 그 앨범은 10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제가 먼슬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었던 곡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신곡은 하나죠. 동그란 무지개. 6148님께서 준디의 신곡 동그란 무지개랑 네모의 꿈이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예. 네모의 꿈은 이 네모가 꿈꾸는 세상을 얘기한 거고요. 저는 무지개가 원래 여러분 동그란 모양이래요. 우리가 보는 이렇게 이 아치형은 그가 다 원래 그 땅에서 끊겨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완벽한 무지개는 동그라미 모양이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이걸 노래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편곡을 하는 동안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막내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8살,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가네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선우는 제일 재밌는 게 뭐야? 그랬더니, 게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대답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아빠는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그랬더니, 잠깐 이러더니, 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막내에게 게임이라는 게 아빠에게 노래 같은 그런 의미란 말이야. 아, 그렇다면 마냥 못하게 할게 아니구나. 그렇게 재밌는 거 해라 해. 대신 좀 적당히만 해라. 그래서 이 노래를 약간 편곡을 게임스럽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뭐 슈퍼 마 땡땡 브루스 그런 거랑 뭐 겔라그 있잖아요. 뾰병 뾰병 하는 거랑 너구리 우르륵 우르륵 막 뛰어넘는 거. 그런 소리들을 비슷한 소리들을 옛날 악기를 다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요소요소에 넣어서 만들었더니 전주가 딱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노래가 발표되기 전부터 데모 음악만 듣고도 너무 좋다고 막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30주년을 기념하며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아들이 게임 좋아하는 것만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계속 오래 할수 있음에 감사하며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같이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세준입니다. 동그란 무지개.

자, 준디의 신곡 동그라미 무지개 들었습니다. 요즘 뭐 그 AI다 뭐다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꾸며내는 그런 딥페이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인다고. 예전엔 내가 직접 본거 아니면 안 믿어 했는데 본게더 위험한. 예. 내가 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야 된다고 해나. 예.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담아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예전에 진실이라, 뭐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조차도 시대가 바뀌면서 그 바뀌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유연한 사고를 우리 아이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 다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 별것도 아닌 고민들, 누가 대신 결정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 하시는 분들이요. 오늘도 두 분 정도 해결해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요.

퇴근길에 지하철역에 동료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가는 도로에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초보라 다른 길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동료를 내려주고 다시 직장 갔다가 거기서 집으로 가요. 너무 돌아가는 거죠. 동료에게 제 사정을 말하고 혼자 퇴근할까요? 아니면 말하지 말고 지금처럼 같이 퇴근할까요? 지금처럼 같이 퇴근한다는 건 지하철역 갔다가 다시 직장 갔다가 셔틀도 아니고 어떡하지? 아니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다른 길로 가면 그냥 안내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신 거죠 지금? 아니면 그 내비게이션이 그 공사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막혀있는 길로 가라고 계속 그쪽으로 안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곤란하다. 초보 입장에선. 자, 그러니까 다른 조언이나 충고 말고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골라봅시다. 동료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아, 나 거기서 이래가지고 난 도저히 회사 또 갔다가 너무 힘들어. 그냥 공사 끝날 때까지만 좀 그냥 갈래? 아니면 그냥 묵묵히 예. 회사 갔다가 지하철역 갔다가 회사 갔다가 집으로 올 건지. 아, 자 키워드를 혼자 혹은 같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제 그 단어로 검색을 해서 혼자는 몇 분이 선택하셨는지 같이는 몇 분이 선택하셨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두 단어 중에 하나, 둘 다 다 넣으시면 안 돼요. 하나만 넣으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무료인 덩덕쿵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집계가 안 됩니다. 거기는 그냥 여러분들끼리 의견 나누는 장소지 투표는 아니에요. 아, 노래를 여러분 투표하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김종국입니다. 사랑스러워.

맞습니다. 개꿀님께서 그 동료분 10cm만 배웅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우, 출발하자마자 멈춰야 되겠네. 자, 오늘 첫 번째 고민 사연은 8256님이 보내주신 내용이었는데요. 초보 운전이신데 집에 가는 길에 뭐 가는 길이니까 지하철역까지 직장 동료를 원래 데려다 주시는데 거기 공사를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아직 초보에다 길치에다가 막 자신이 없어서 내려드리고 다시 회사로 갔다가 집으로 가야 돼서 피곤해한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9903님 예, 말하고 혼자 퇴근하세요. 지금 초보라 운전에 자신이 없는 편이니 더 운전 배우고 나중에 남을 태워주세요. 남이랑 같이 타고 가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위험해요. 아유, 그러게요. 이거 참 사고 나면 진짜 곤란하다. 예. 뭐 타고 다 옆에 탈 때는 고맙지만 사고가 나면 또 아우 운전을 왜 이렇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 그럼 또 섭섭해지고 그보다 또 다치고 이러면 또 아유. 야. 0760님 혼자 운전이 초보이시니 상대방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전사랑님도 혼자 동료한테 상황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해 줄 것 같은데요. 사실대로 말하고 혼자 집으로 고고싱해요. 예, 왔다 갔다 하면 일하는 것보다 퇴근 후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지금 딱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쪽 오늘 완전 한쪽으로 쏠렸어요. 한 98대 2 정도? 98% 2% 정도? 예, 98명이 혼자면 두 분이 같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4128님 같이 왔다 갔다 많이 해야 운전 실력이 쑥쑥 늘어나거든요. 야, 이것도 일리는 있다. 예, 그렇죠? 개똥벌레님도 같이요. 예, 다른 의견 아니고 그냥 같이 하셨는데 혹시 4128님 개똥벌레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옆자리에 타시는 동료분이 아니신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투표 결과는 98%가 선택하셨습니다. 혼자. 예. 8256님 예, 당장 얘기하세요. 동료분에게 얘기하시고 혼자 퇴근하세요. 그러면 공사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8256님의 운전 실력도 좀 더 늘어 있을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료분이 뭔가 다른 루트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냥 집으로 바로 가도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더 좋죠. 아니, 근데 뭐 그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아니 그 두 분이래, 그 동료분과 같이 운전을 하고 가는 게 너무 좋다 싶으면, 예, 공사 끝나고 나면 다시 공사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같이 가요 다정하게 얘기하셔도 좋고요. 자, 뭐 이렇게 한쪽으로 막 압도적으로 몰리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었네. 규현입니다. 아니다, 두 번째 사연 먼저 하고 갈까요? 노래 들을까요? 규현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고민 사연인데요. 그 전에 하나 소개해드려야 될 문자가 있어요. 어제 왔던 것 같은데 박간혜 님께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내가 퇴근길에 열무 두 단을 사와서 열무김치, 열무 물김치 담는다고. 그런데 아내가 물김치를 처음 담그는데 맛이 어떨지 걱정입니다. 사실 음식 못하거든요. 라고 사연 주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과 이어지는 문자로다가 고민을 토로하셨어요. 다시 한번 박간혜님이십니다. 어제 아내가 담근 열무김치를 맛보라고 해서 맛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총각김치도 도전한대요. 이걸 말릴까요? 그냥 하라고 할까요? 큰일 났네. 야, 이거 진퇴양난인데. 요거는 반반 거의 갈릴 것 같게 해요. 같기도 해요. 뭔가 의견이. 자, 우리 그다지 그 음식 솜씨가 뛰어나지 않은 아내분의 자꾸 김치 도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한 번은 내가 겨우 참았는데 두 번째 또 총각김치. 이거 말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라고 적으시고요. 그래야겠죠? 예. 그러니까 김치 하는 걸 말리고 싶은 사람은 반대하시고요. 도전하는 거 그냥 해? 그러면 찬성이라고 적어주세요. 찬성 반대. 요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총각김치 만드는 거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 아니야, 하지 마. 괜찮아. 나 총각김치 싫어해. 오늘부터 싫어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반대라고 적어주십시오. 요 둘 중에 한 단어를 꼭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 무료인 덩덕흥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집계가 안 됨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디의 노래입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이었습니다. 자, 열무김치를 맛있다고 거짓말했더니 총각김치도 도전한다는 아내분께 김치 총각김치 도전을 말려야 되는지 그냥 하게 둬야 되는지 그냥 하게 둬라 찬성파 사랑님 찬성하라고 해야죠. 자주 하다 보면 늘기도 합니다. 맞아요. 해야 늘지. 지금 포기하면 아예 못 먹는 거지 이제 만들어준 총각김치는. 그죠? 3496님. 찬성. 음식 솜씨는 하다 보면 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맛이 없어도 와이프가 해준 거니까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예, 최고의 MSG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2849님 찬성. 대신 양을 조금씩 해보자고. 조금씩 자주 해먹는 게 좋더라. 난 안 익은 게 좋아. 라고 할 것 같아요. 자주 해서 실력을 늘려보자고요. 오,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자주 해서 실력이 늘거나 아니면 자주 하라 그러면 아우 싫어 귀찮아 뭘 자꾸 하라 그래 이래서 이제 알아서 안 하실 수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 해바라기님 반대. 대신 기분 상하지 않게 당신 힘들잖아 나 그 모습 보기 싫다 하고 살살 달래가면서 말리세요. 나 자기 힘든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잖아. 어? 난 자기 손에 그 고춧가루 이런 거 묻는 건 진짜 너무 싫단 말이야.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나 진짜 병원 간다 진짜. 예, 눈물 나네요. 하이하이님 반대.

말리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말리세요. 처제나 처가 식구들 예, 김치 맛있게 담갔다고 부르라고 해서 함께 식사 한번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머 맛있어. 저기 뭐야 저기 처제하고 저 장모님 장인어른 다 오시라 그래. 엄마 내가 김치를 담가는데 이 서방이 너무 맛있대 와봐요. 나가서 아이고 우리 딸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시집 가더니 음식 솜씨가 늘었구나. 어디 한번 보자. 자네 진짜 우리 딸을 진짜 많이 사랑하는군.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결과는 80%가 찬성하셨습니다. 예, 무조건 해라. 해야 된다. 그냥 대부분 의견이 그거였어요. 해야 늘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박가네님 사연 봐서는 음식을 한 지 오래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해야 되는 건 맞죠. 예. 박가네님 총각김치 맛있게 드셔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찬성 씨가 포함된 2PM의 노래입니다. 기왕 주는 것 점수도 후하게 주세요. 10점 만점에 10점.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듣고 왔습니다. 예, 그녀의 김치는 맛있어. 김치는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근데

글씨로 써보랬더니 그녀의 김치는 맛있어. 맛있어. 아, 자, 박대감님이셨죠? 예. 아내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예, 아주 진하게 느껴져서, 예, 우리가 다 같이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또 농담도 주고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하십시오. 박하사탕님께서 아이가 비즈 팔찌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보랏빛으로 가운데 이니셜도 넣었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딱 맞네요. 아이한테 엄마 살 빼라고 했더니 씩 웃네요. 엄마 눈치도 빨라. 뭐. 알면 빼. 막 이러면서. 아이고, 그런 거죠. 애가 그냥 손이 작은 거지. 뭐. 자, 우리 작은 손으로 케이크 클래식 한 장 넘겨봅시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월드 뮤직 그룹. 이런 수식어와 함께 소개되는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들이 있죠. 바이날 로그라는 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국악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두루 섭렵한 연주자들이 모인 밴드입니다. 바이날 로그라는 이름은 흔히 우리가 LP판이라고 하는 그 음반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 바이닐, 그리고 아날로그라는 단어를 합성한 거라고 해요. 좀 더 풍부하고 따뜻한 질감이 느껴지는 소리를 추구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들어볼 곡은요, 월드 뮤직이라는 말에 걸맞게 음악 한 곡 안에서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금, 소금, 태평소, 아쟁, 해금 같은 국악기, 그리고 건반, 베이스, 드럼, 그 외 다양한 타악기들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곡입니다. 바이날로그의 윈드밸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긴 곡이었어요. 러닝 타임이 8분 55초, 거의 9분에 육박하는 곡이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죠, 여러분. 예. 뭔가 저는 무슨 올림픽 본것 같아요. 각자 자기 종목에 맞춰서 열심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존재감을 뽐내다가 마지막에 폐회식 되니까 다 폐막식 할때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약간은 무질서함도 막 있는 와중에 자 이제 마칩니다. 성화가 꺼집니다. 다음에 4년 후에 만나요. 이런 느낌? 국악기와 서양악기 그리고 국악적인 요소와 서양 음악적인 요소가 막 그냥 섞여 있다고 그게 다 월드뮤직인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바이날로그의 음악은 국악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 안에 다른 장르의 음악적인 특징을 잘 녹여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3집 앨범 People Like Different에 실려 있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K 클래식 한 장, 바이날로그의 Wind Valley 함께 해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 콩콩이 순이님, 새벽에 아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급히 병원에 다녀왔어요. 검사하고 링거까지 맞고 왔는데 고등학생이 되니 정말 체력 싸움인가 봐요. 늦게까지 이어지는 공부와 긴장감 속에서 몸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 마음이 쓰이네요. 부모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맞아요. 자식이 아프면 진짜 딱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그거죠. 아, 내가 어떻게 대신 아파주면 진짜 좋겠다. 아, 그나저나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링거까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난 고등학교 때 제일 건강했던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뛰어다녀가지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라고 좀 전해주세요. 임영주 씨의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예 좋은 밤 라이브 요즘 아주 힙한 분이에요. 가수 김광진 씨 마법의 성의 주인공 더 클래식의 김광진 씨 모십니다. 자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도심에서 시달리다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창의력이 더 높아진다 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마트폰까지 끊고 자연과 온전하게 교감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자연 속에서 채워진 정신적 충만함은 도심으로 돌아간다 해서 금세 사라지지는 않고요. 한동안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행복감, 삶의 만족감도 개선돼서 여유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주 자연을 찾아야 되는 이유,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유 중에 서울의 자연, 서울의 산세가 좋아서이기도 했는데요. 삼각산, 남산, 낙산, 인왕산, 기운 특별히 좋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은 그 기운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음악으로 골랐는데요.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진국명산 들려드립니다. 이두원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북주삼각, 남한잠두, 좌청룡 우백호로서 낙산과 인왕산이 둘러있고 그 산의 상서로운 기운이 인재를 내는 곳이 한양이란 내용의 음악이었죠.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열박 한장단에 맞추어서 거뜬거뜬 이렇게 긴 장형시조를 노랫말에 얹어서 산세 좋은 서울의 자연을 노래했습니다.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노래,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가야금, 정수년의 해금,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김기철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도심에서 시달리다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창의력이 더 높아진다 하는 실험 결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거기에다가 스마트폰도 완전히 끊고

온전히 자연과 교감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하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따사로운 햇살, 피톤치드 내뿜는 숲의 향기, 그 모두가 우리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연 속에서 채워진 정신적 충만함은 도심으로 돌아간다 해서 한동안 효과가 여전히 지속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이 높아져서 여유 있는 생각도 하게 되고 창의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 치유를 위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이면 조용한 어디론가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이유 충분히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넉넉한 음악입니다. 여밀락 4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음악을 해금 독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해금은 두 줄 차련악기인데요. 고려시대에 이 땅에 유입이 돼서 궁중과 민간에서 두루 쓰이는 악기로 자리했습니다. 두 줄 악기지만 그 표현력은 두 줄 이상인데요. 오늘 해금의 음색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금 독주로 여밀락 준비했습니다. 여밀락 4장입니다. 양경숙의 해금 연주입니다.

할 때 시원한 음악이 여밀락을 더욱 넉넉하게 해주네요. 중간중간 두 음이 함께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쇠는 가락을 함께 연주한 겁니다. 해금의 쓰임이 다양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종묘제례악은 물론이고 왕실의 여러 연향악에서도 연주되고요. 사랑방의 줄풍류, 또 무속음악, 춤반주음악, 산조와 같은 다양한 음악을 해금이 연주하고 있어서 마치 약방의 감초와도 같은 악기가 해금입니다. 오늘은 여밀락을 해금 독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버들피리님께서 배즙과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아침이네요. 비가 아침부터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배즙 방송 들으면 감성이 듬뿍 더해지겠죠 하셨습니다. 배즙과 커피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어울리는지. 또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자연 속에서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듣고 주변 산을 바라보니 이제 많이 푸르러졌네요. 진국 명산 들으면서 심호흡을 해봅니다. 하시고 앞서서 진국 명산 들려드릴 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고려시대에 이 땅에 유입된 당악 보허자의 파생음악으로 형성된 곡이죠. 보허사 준비했습니다. 보허자가 민간의 풍류음악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이 풍류방에서 거문고나 가야금 이런 현악기 중심의 음악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영조대 무렵부터 보허사란 이름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악기 위주로 연주하는 곡이라서 현악 보허자라 부르기도 하고요. 암영으로 황하청, 이 황하의 물이 맑다는 뜻이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곡은 원래 단제비로 연주가 되는데요. 오늘은 거문고, 가야금, 양금 각각 여러 대가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서 편곡한 음악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 보허사 들려드립니다.

검은고, 가야금, 양금 여러 대로 특별히 편성해서 연주한 음악 보허사 혹은 현악보허자 아명으로 황하청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작곡가 이상규가 KBS 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특별히 새로운 편성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해서 이처럼 규모를 키워서 새롭게 시도한 연주입니다. 지초실님께서 AI가 좋긴 좋나 봅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검색도 되고요. 아무리 그래도 출산은 불가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AI 출산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는 문명인은 아이를 직접 낳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공배양을 해서 만드는 걸로 나오죠. 사람이 아이를 낳는 걸 야만인의 일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AI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소설가들이 바라보는 미래에 관한 그 이야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헌책방님께서 음악 문화의 여백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요. 기다리며 함께해요 하셨고요. 윤혜성님 함께 출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업 청성령입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훗날 조선의 제17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 효종이 복림대군 시절에 청나라로 불모로 잡혀갈 때 지은 시조시입니다. 심양 땅에 무려 8년간 잡혀 있었는데요. 그가 잡혀간 해가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 이듬해입니다. 그 잡혀가는 과정에서 지금 들으실 이 시조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당시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노랫말을 5장으로 나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장 청성령 지나거다. 2장 초하구 어디 메오. 3장 호풍도 차도 찰사 구진비는 무엄일고. 4장 뉘라서. 5장 내 행색 그려내어 임계신대 드리리. 이 심양 땅

볼모로 잡혀가는 복림대군의 모습이 참 처연한데요. 거기에 구준비까지 내립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친 인조대왕에게 그 누가 전해줄까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청성령 지나가다 초하구 어디 메오 초풍도 차도 찰사 구진비는 무엄일고 뉘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임계신데 드리리. 오늘 같은 비가 내리는 날일까요?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을 역임했고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고려시대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당악정제 하나 오양선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진 당악정제가 5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헌선도 수연장, 연화대, 포구락 그리고 오늘 들으실 오양선입니다. 이 당악정제에 해당하는데요. 당악정제를 출 때는 향악정제와는 달리 다양한 의물이 쓰입니다. 우선 주간자가 나옵니다. 대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드는데요. 가지 하나하나는 붉은 실로 묶고 거기에 수정구슬을 답니다. 태평성대에 찾아올 봉황의 보금자리와 그 먹이를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주간수자를 든 무용수는 여타 무용수들을 이끌고 나오는 역할을 하죠. 그 외에도 용문이를 그린 용선, 봉황 그림의 봉선, 공작 꼬리로 장식한 미선, 그 외에 작선, 인인장, 정절 이런 다양한 의물이 함께 나와서 무대가 보다 화려하게 꾸며집니다. 오늘 들으실 오양선은 다섯 오자의 양양자, 신선 선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양을 탄 다섯 신선이란 뜻입니다. 이 관련 고사가 있는데요. 예전에 초나라 재상으로 있던 조고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섯 신선이 오색 양을 타고 내려와서 한 줄기에 여섯 개 이삭이 있는 육수거를 가져왔습니다. 그 육수거를 효성이 지극한 백성에게 주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양선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국립국악원이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연주였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복원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양선을 출 때에는 앞부분에서 주간자를 든 두 명이 도입부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처음에 진구호를 부르고요. 종결부에서 퇴구호를 부르고 물러납니다. 또 왕모 1인이 치어를 부르는데요. 거기에 좌우 현무 4명이 나옵니다. 약학궤범을 보면 좌우 현무 4명도 왕모와 함께 창사를 부르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창사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초반부에 주간자 2인이 진구호를 불렀고요. 이어서 왕모가 치어를 불렀습니다. 식차가무라는 노랫말이었는데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 이런 뜻이죠. 이 식차, 식가, 차무 이렇게 네 글자를 노래했고요. 또 보허자의 창사인 벽연, 롱효, 해파한 이런 일곱 글자도 노래했습니다. 또 표모, 삼산사 외에도 끝부분에서 환해진청이라는 노랫말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온 나라의 먼지 깨끗이 가라앉는다 이런 뜻의 퇴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는 창사를 이렇게 단 몇 글자만 부르지는 않았고요. 더 길게 노래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조선 창극사의 이화중선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날의 여성 명창 이화중선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화중선 나이 17살 때에 협률사 공연을 보고 자신도 그 길을 걷겠다 결심하고 집을 나가서 판소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에 단 8명의 여성 명창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이화중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그의 삶을 적어놓아서 지난날의 여성 명창이 어떻게 소리를 향한 길을 걷게 됐는지 그 하나의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 창극사의 이화중선에 관한 기록을 가능하면 요즘의 말로 바꾸고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화중선은 경상남도 부산에서 출생했다. 빈궁한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나 17세에 전북 남원군 수지면 호곡리 흠실 박시문중으로 출가하여 밭 메고 길쌈하고 물 깃고 방아찢기 촌부의 직무를 지켜왔다. 때마침 흠실에 들어온 협률사가 수일 밤을 흥행하게 됐다. 흠실 동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처음 대하는 이 협률사 구경을 누구나 앞을 다투어가며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화중선도 부인네들과 함께 끼어 있었다. 생전 처음 대하는 풍악소리도 그의 이목을 황홀케 하였으나 광대와 기생들의 창극은 한층 더 그의 심신을 현혹케 하였다. 이윽고 극이 끝나고 그가 집으로 발을 옮길 때 그의 가슴 속에는 어느덧 자기의 걸어갈 길이 망연하였다.

협률사의 흥행은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한 시간도 빼지 않고 구경꾼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오직 이화중선이었다. 시골 구석에서 더구나 구차한 집에서 자라난 어린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광대나 기생들의 몸 맵시라든지 옷 입은 것은 선관이나 선녀같이 생각되어 허영심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보통 사람들의 심정일 것이다. 화중선의 마음 가운데에도 허영심의 발작이 시작하였을지나 실상은 그보다도 특별히 그 어린 마음 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은 광대나 기생들이 부르는 창극이었다. 원래 그가 음악의 천재라 할 만한 머리를 가진 것이 여기에서 증명된 것이다. 자기도 소리를 배워 부른다면 저 사람들만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만일 자기가 소리를 배워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 높여 부를 때면 여러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어 할 것이며 또한 얼마나 자기를 칭찬하여 줄까 하는 명예심까지 생기는 공상을 하게 됐다. 협률사 일행이 다녀간 후에 며칠 동안은 그런 생각에 골똘하여 물을 길러가나 밥을 짓는 동안이나 잠을 잘 때에도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공상과 공상이 더해져 먹고 자는 것이 불안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며칠 동안 몹시 번민하다가 필경은 소리를 배워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 도저히 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흠실 박진애의 양반집 며느리로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남의 이목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서도 취사하기에 주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소리를 배워야겠다는 결심 밑에는 양반이고 기와집이고 남편이고 체면이고 모두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몇 가지 안 되는 옷을 쌓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남원읍을 향하여 도망하게 된 것이다. 흠실에서 남원읍이 20리밖에 안 되는 길이나 고개를 넘고 냇물을 건너는데 천신만고로 읍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어디 가서 어떤 사람에게 배워야 하겠다는 목적도 없이 정처도 없었다. 어려서부터 노래는 제인에게 배운다는 소리를 들은지라 제인의 집을 찾아가기로 하여 이리저리 찾는 중에 어떤 노파의 안내로 무당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집에 들어가서부터 쉬지 않고 소리를 배웠다. 무당의 생각에는 풋소리 깨나 가르쳐서 색주가나 기생으로 팔아먹으려는 심산이었다. 아무쪼록 손님에게 아양을 부리고 돈을 긁어오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화중선의 마음에는 소리를 배우려는 것이라 그러한 소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남원읍에 사는 장득주란 사람이 있었는데 광대로서 소리는 명창이라 할 수 없으나 본래 배우기를 유명한 광대에게 배웠기 때문에 조격이 매우 높아 당시 남원읍에서는 인류라 하는 이름을 얻었었다. 그이에게 배우려 하는 생각이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인인 무당이 또한 방해를 함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침 장득주의 동생 장혁주라는 자가 있는데 차라리 그 자와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빠른 길이라 생각하여 매파도 없이 친히 그 사람과 만나 가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니 무당도 방해할 이유가 없고 장득주는 또한 재수라는 인연으로 정성껏 자기의 포부를 모두 털어서 열심히 가르치게 되었다. 본래 재주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열성이 있는 탓으로 불과 수년에 중요한 판소리는 모두 끝을 떼게 되었다. 종말에는 청출어람이란 칭예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장 씨와도 갈라서게 됐고 이후 남원읍에서 살 수 없게 되자 모두 집어치우고 서울로 올라와 조선 권번의 기적을 두고 기생 노릇을 하였다. 경성에 와서는 송만갑, 이동백 등의 거장들의 지도를 받아 더욱 정진하여 지금은 반도, 여류, 창극계 일면에 패권을 잡았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 추월만정 들으셨는데요. 이화중선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에 소개된 여성 명창 이화중선의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조선 창극사에서는 여성 명창을 단 8명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화중선이었습니다. 이화중선은 당시 명성을 얻었던 김초향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오늘 조선 창극사 내용을 통해 그의 삶을 만나보았습니다. 이화중선, 이 소리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광해서 한 남자의 평범한 아내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17살에 결혼을 했지만 협률사 공연이 그 마을에 다녀간 뒤로 마침내 자신도 소리를 하게 했다고 가출을 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송만갑 이동백의 지도를 받아서 명창의 경지에 오르게 됐죠. 조선 창극사에서 그의 외모와 소리의 매력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얼굴은 일견의 추박에 가까우나 성음은 절등하게 미려하다 라고 했고요. 그저 나오는 대로 불러도 유창하게 잘한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듣는 찰나간의 유쾌함을 느낄 뿐이지 듣고 나서는 기억이 남아있지 아니한다 이런 평을 해놓았습니다. 칭찬인지 뭔지 약간 모호한 평가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소리를 들으셨으니 정로식의 이와 같은 평가가 무언지 맥락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 조선 창극사에서 다룬 여성 명창 이화중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

활기찬 음성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길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 활기차다니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범수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는 박종기로부터 이어진 소리더늠 산조인데요. 박종기 산조가 진양 중머리 자진 머리의 구조를 갖추었지만 한범수는 여기에 중중머리를 더해서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 머리의 네 틀을 갖추었습니다. 조 구성면에서는 계면조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계면조 중심에 새로운 가락이 많은 그런 특징을 지닙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 듣겠는데요. 박용호의 대금, 이세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같이 흐린 날씨에 참 듣기 좋은 연주였죠. 두 분 연주의 합이 참 좋았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한범수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 이세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진도 다시래기 중에서 만가 듣겠습니다. 진도 다시래기는 진도 지역의 상장례 때에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벌이는 연극 형태의 놀이입니다. 오늘 들으실 만가는 진도 다시래기의 셋째 마당에 해당되는데요. 가상제 놀이 중에 망자의 관을 운구하고 하관하면서 부르는 상여소리입니다. 가상제 놀이라서 상여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만가를 부르는데요. 씻김꽃의 무가를 중심으로 노래합니다. 진도 다시래기 중에서 만가 듣겠는데요. 박동매의 만가, 박광순의 가상제, 강민수의 거사 역할이고요. 박병원의 장구, 김오현의 꽹과리, 최규룡의 북, 임현호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생이 내리세!
1: 진도 다시래기 중에서 만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남도들로래 예능보유자 박동매의 만가였고요. 박광순의 가상제, 강민수의 거사 역할, 박병원의 장구, 김오현의 꽹과리, 최규룡의 북, 임현호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지역의 객가 노래 하나죠. 나나니 다령 듣겠습니다. 차영녀, 김매물 두 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평도 바다가 마르면 말랐지 내 호주머니에 돈 마르랴. 이 연평도 여인들의 통이 얼마나 큰지 나오네요. 또 어제는 청춘이요 오늘은 백발이 됐는데 왔다가 가는 세월을 어느 누가 붙잡나. 당초나 고추나 맵다고나 하여도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 그렇게 통이 큰 여인들도 시집살이는 누구나 매워했나 봅니다. 남편 이야기도 있었죠. 우리는 남편은 동태잡이 같는데 바람아 광풍아 석 달 열흘만 불어라. 남편이 동태가 아니라 명태잡이겠죠. 그런데 석 달 열흘 광풍이 불어라 하는 그 마음은 또 뭘까요? 참 복잡한 여인들의 마음이고요. 그 이하 노랫말 중에도 시어머니와 관련된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는 대로였습니다. 나나디 타령이었는데요. 차영녀 김매물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장구장단으로 들으셨는데요. 실제 일을 하다가 쉴 때 부르는 경우는 물장구라 해서 질그릇에 물을 담고 바가지를 엎어놓고 장단을 치는 물장구를 치면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육구사사님께서 나나니 타령을 듣고 있으면 바닷가 마을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특유한 넋두리가 재밌습니다. 좀 속된 표현도 있지만 그들의 애환이려니 생각하고 듣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부타령의 창부는 무당의 남편이자 악기를 연주하는 광대신을 말하는데요. 원래 창부타령이 무가였다가 민요로 독립돼 나왔고요. 경기민요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소리 중에 하나로 자리했습니다. 9073님 오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진정한 예인이 하나 탄생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지난날 우리 여성 예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화중선 명창이 소리꾼으로 나아가는 그 노정을 통해서도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소리를 향한 열정 그 하나만으로 그 같은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서 마침내 명창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날 우리 예인들이 지닌 열정이 오늘날의 우리 음악을 풍성하게 했다는 생각에 새삼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개나리 못짐 윤유리 집행이를 우와 톡톡 짚고 엊그려서 올라오며 시절 노래를 부르난디

오늘은 간다. 어디가 잘며? 내일은 간다. 자지. 자중 타고 월가금 헛둔 청춘마다 가지고 쓰면 즉시 한양을 가려

아니 몇번자고그랬말이냐 불쌍토래.

나후월삼조주호속중앙 명의 경가

하니 세상은 독하고 무인 양반 서울을

되네. 아이는 올라가고 의사 또 내려오다 그놈을 지내놓고 가만히 서서 생각해보니 방자가 틀림없거나 내가 저놈을 불러 물어볼 수밖에 없군. 아나, 얘야, 저기 가는 아이야. 저놈이 힐끗 돌아보며 대답도 않고 서 있거늘. 이 자식, 어른이 부르면 썩 오는 것이 도리 옳지. 가만히 서서 보기는 이놈. 방자란 놈은 어긋나기로 남은 소 유명한 놈인데 의사또를 바라보니 하도 헐기채려 제 마음에 가소롭던 것이었다. 의사또 턱 밑에 바싹 들어서며 바쁘게 길 가는 사람 왜 부르요? 이 자식, 너 어디 사느냐? 나 살기는 다 죽고 나 혼자 산데 사요. 이 자식, 혼자 사는 데가 있단 말이냐? 아, 나만 산 게 혼자 산 데 아니오? 아, 이 자식이 남원을 남한이라고 하는구나. 그래, 맞았어. 맞아,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먼저 됐소, 우려. 얘라, 이놈. 그래, 너 어디 가느냐? 양반 독차전디 가요? 한양 간단 말이로구나. 핫다, 당신 소강질 뒷문에 움막 짓고 살았소? 오, 그놈 괘씸한 놈이로고. 그래, 한양에 누구를 찾아가는고? 나 한양 묵은댁에 가요. 묵은댁이라? 집시락 두터운 데도 아닐 끼고. 오호, 너 구간댁 간단 말이로구나. 웠다매, 당신 귀신이 아니라 귀신 잡아먹고 도깨비 똥 싸겄수예. 얘라, 이 자식. 구간댁이는 어찌 허여가느냐? 아, 왜 그렇게 물어쌌소?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 그럼 내가 바쁜 게 얼른 일러주지라오. 우리 골 남은 옥중 춘향 편지 갖고 구간댁 이몽룡 씨를 찾아갑내다. 예, 처음에는 무례한 말이다마는 그 편지 잠깐 보여줄 수 없니? 어떠, 이놈의 어른 좀 봐. 아, 염치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생김생김은 점잖게 생겨갖고. 여보시오, 나 뭐 규중 편지 사연을 무슨 말을 쓴지 알고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이놈의 어른아, 이 자식, 네가 무식한 말이로다. 옛 문장이 이르기를 부공총총 설보진 하야 행인님 말 우개봉이라 하였으니 잠깐 보고 다시 봉헌들 허물 되겠니? 문자 하나 모르는 놈이 그 문자를 아는 척 하느라고. 핫다, 그 체린 조격보담은 문자 속은 바로 거들어 그랬네, 그려. 편지 줄 일은 아니오마는 당신 문자 쓰는 것

하도 심통해서 주는 것이니 얼른 보고 주시오잉. 뭐냐? 어사 또 편지 받았대요. 보니 춘향 글씨 분명구나. 편지 사연 하였으되 표로광 의미 우금 삼재 적소가 단조라야 약수 삼철리에 청주가 끊어지고 북해만리에 홍안이 없음에 북천을 바라보니 망안이 옥천이오 운산이 원격하니 심장이 구열이라 이화에 두견 울고 어동에 밤비 올지 정마이키 홀로 왔뇨 상사일중이 지왕 절로라도 차가는 난조리라 무심한 호중무원 철지에 오락가라 정불지어이기오 비불야승이라 오급장 단으로 화조월 쑥을 보내더니 신관사또 도염후와 수청들 아홉기로 저사모피가없다가 처복하나 경을 당하여 모진 목숨

이제 결.

일이냐? 수주림 삼진고 진남군

0: 장자가 수년을 모시던 저 도련님을 모를 리가 있으리오. 장을 하는 사람은 잠시 재담이었다. 방자가 곁에서 의사또 우는 모습을 이리저리 보더니
1: 아이고요, 우리 서방님 아니시오? 아이고 서방님, 아이고 서방님, 소인 방자.

옥중아씨를 사려

0: 왕자여 우지를 봐라. 왕자야 우지 마라. 이놈을 당장 산문 출두를 하여 봉고를 하리라. 방자란 놈은 눈치가 비상한데다 관물을 많이 먹은 놈이라 이 말을 듣더니 어찌 좋던지 저도 말을 함부로 하겠다. 소인이 사또님 보호역줄이 되오면 남은 출도시 방망이로 대강생이를 깨뜨려버리죠. 이놈아, 내가 의사만 허였으면 그리 허겄다 그런 말이다. 서방님, 그런데도 아홉고 저런데도 아홉내다. 소인을 속이시지 마옵소서. 의사 또 방자 듣는데 실수를 하셨는지라. 예, 방자야.
1: 예?
0: 이 서간을 가지고 운봉관가에 들어가면 주시는 게 있을 테니 잘 간수했다. 남은 광한루에서 만나자. 그럼 서방님 부대 안녕히 행차하소서. 방자와 작별을 하고 의사 또 춘향 생각에 더욱 걸음을 재촉하야 내려가실지 때마침 5·6월 이종시라 농부들이 모를 섬이며 풍장을 치고 농부가를 허던 것이었다. 두리둥둥둥둥 두리둥둥둥둥 으르르르르 상상

상사유.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네 말을 들으와 농부님 말을요. 그 푸른소란 신사님은 오름이여 우주와리당도 하면 우리 농부와 세절이로구나 비랭이 꼭지야 장마를 꼭꼭서 먹고 제비 주민아 추 부세

상사지요. 돋는 달 뜨는 해를 반지

줄 상사디요. 일이 한참 매기더니만은 해가 슬프시 넘어가니 자진 농부가로 넘어가던 것이었다. 두리둥둥둥둥 꽤갱매께 룰룰룰 상사디 어구구구 상사디요. 룰룰룰 상사디 돌아왔네 돌아와 풍년 시절이 돌아와 금년 청월 망월 때

상상이 우린다면은 사판이요 어찌 허여 사판인가 우리 원론님은 둘이판요 거부장자는 뺏기는 탓 육방관 속에 먹을

그때 여사또님은 농부들 틈에 껴서 점심 얻어 자시면서 대강 탐문을 하신 후에 이곳은 어딘고 허니 박석고개였다. 박석!

사우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보듯 옛산이고 물도 보듯 물이다만

어디 어디고 노냐? 방아를 우야 저리도냐? 오자교도 무사던가? 객사정치왕유 색시는 나구를 메고 두든디요.

언니 예별을 헌드하는 곳이로구나. 사는 사람

역주월 무난커날 명일상 거의 행을 분부하시고 춘향 집을 찾아갈지 일락소산 황후대 대역 집집마다 밥짓노라 저녁

일조 통편에 손난 반송

석가산도 무르니고 강심

면에 두른 남은 칸칸이 무너지고 행랑은 쓰러져서 몸체는 이그러졌네. 분노의 붙임으로 벽상 중상 중퇴

0: 그 날에 청삽살이 공 광지역구나 서구나 사또 이룬 발삼 이게 여지지 마라 주인과 같은 손이로다 무례자는 방황하며 미리 생각 처리 생각
1: 그 안을 가만히 살펴보시니

누누니 들으시구나. 그곳을 가만히 들어보시난디 그때여 주냥 무치는 후원어 탄을 먹고 세상 우란 떠서 새소반에다 바쳐놓고

있어. 임자생 송춘영은 낭군어를 하여 소녀가 흥을 헌다. 영재 경가이 트였으니 효자 중생 내리어 붙어를 하나.

전 옥중 전향 살려갔소. 당단아 탄상을 가르라. 정

누구냐? 의사또님이 밖에서 이 모양을 보시더니 내가 선영덕으로 의사된 줄 알았더니 이곳에 와보니 우리 장모의 정성덕이 반 이상이로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나를 그냥 위어 뜯어버릴 테니 내가 잠시 속여서 여러 사람이 찾는 듯이 한번 불러볼 수밖에. 여봐라, 아니 암도 없느냐 이러느라 춘향모 필다 깜짝 놀래. 향단아, 천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씨가 죽게 된 게 성주조상이 모두 발동했는갑다. 어디서 이렇게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향단이가 아이고 마님 밖에서 누가 찾아요. 아이고 내다 봐라. 그 누구를 찾으시오? 너가 마나님을 잠깐 보러 왔으니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나님, 밖에 어떤 꼭 거린 같은 사람이 마나님을 꼭 뵙자고 합니다. 아이고 이 정황 없는 나를 누가 와서 보자고 한단 말이냐. 없다고 따 보내라. 향단이 나와 저 우리 마나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신디라오? 어, 그 딸 것까지야 뭐 있느냐. 내가 여기서 저 그 비는 소리 다 듣고 봤다. 너 마나님이 안 계시다고 거들랑은 아까 그 삼청동 이몽룡이 잘 되라고 빌든 그분만 나오시면 된다. 향단이 들어와 마나님 아 여기서 비는 거 다 듣고 배겠으라오? 좀 내다 보시지요. 그 어떤 사람이 늙은 나를 성가시게 이렇게 오느라 가느라 야단이다냐. 준양 모친이 떠들고 한번 나오는디 준양 모친이 나온다 준양 어머니가 나오난디 백수면 버려 좌뿌리

가다 아르가 털에 늘어니 고부라진 허리 손 들어본 꾸영거리고 나오더니

다르시 못난 처거리는 남은 사세 발면 중어 내 딸을 소문 못 들었나 대신 소불길 하야 문화음 동녀 따란다 금호같이 길드네 중아들은 어디 무슨 정황이 있다고 나를 찾아왔어 날 찾을 사람 없네 어서 가소

아들을 몰라. 나란히 누구여? 말을 허여야 내가 알지. 해난정 무라지고 성부지 명부지 헌디 내가 자네를 웃지 않어 헌들군이 망령이여

그러구나. 춘향무친 이 말 듣고 이가 아니고 누이가요 성한 성이 많은 이가 누이가 유두랄 수 있나 이 사람아 말을 듣소 70당년 늙은 전이 우람동 여댓 딸 춘향 옥중

준양 모친님 말 듣더니 아니 무셨죠? 장모라니 예?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본듬 내 구입장이돌 아니 꽃군동록들아 따로 된 저녁 아기가 유일

들으시었나요? 인사 한마디는 전혀 없고 내 집 문제를 던지면서 싱글 빙글을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을 줄 알고

수가소 어사 뚜이룻말 장모가 진정 모르다고 언니 그주 성명을 일러줌세 서울 삼창봉산원 춘향 당군 이몽룡 그래도 내가 날 몰라 춘향 모친이 말 듣더니 허간이 퐁퐁 하고 흉중에 답답 두 눈이 캄캄 한참 말을 못하더니 말은 오삿돌을 뚜뚜루인비 팔아보더니 자네가 참으로 몽유인가

너를 세우고 난데서 하늘에서 떨어져 온다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고 이제 다 기복 던지 구름 속 쌓여 왔나 봉사를 수대한 던지 바람

0: 유정은가 야수어 타구일 어떤 이들을 갔다가 이제 온가 들어왔세 이 사람아 유재비라고 아니 들어오고 문박 그 쓰고주지 마는가 들어가세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방으로 들어가 좌정한 후에 향단이 절을 하며 소녀 향단이 무난이오 왔다 향단아 인제 너 야스는 살았다 걷는 방에 점화하고 고두쇠 불러 관에 가서 고기 사오라 하고 너는 닭 잡어 찬수장만에 어서 진지 지어라 그리고 야야 향단아 우선 급한 것이 촛불이다 촛불 좀 가져오너라 촛불은 뭐 다른 일이 급히 하다닌가 아이고 우리 사위의 얼굴 좀 봐야 할 것인디 눈이 침침해서 보여야지 아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보아도 실큰 볼턴데 무엇이 그리 급한가? 오따이 사우 양반아 대장부 마음이라 마음이 놓고요 그러지만은 나는 밤이라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우 얼굴 예전 얼굴이 그대로 있나 어서 좀 보세 향단이 촛불을 가져오니 춘향어무 받아들고 의사또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린 중에는 대방 그린이 되어왔거날 춘향무 간담이 서늘하여 의사또를 물그릇

0: 삼교기로 믿고 믿고 믿어 어떤지 믿었던지 모두 다 허사로나 술마 설마 하여거떠지 설마가 사람을 죽이네 그리워 춘향 모친이 광기증에 일어났어 오면 얼어 우르르르르르르르 터라 간더니 칠성나은 무화로 몰똥을 두노와 반짝 뜨루서 광 광포구두지며 백일종성을 드린다면 아니 된다는 게 없다든지 일년이 다가도록 밤낮 죽수 피라더니 그린데 왔네 그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여가지고 왜 여기 왔나 내 정성이 부족어요 저거제 견이 되야 안든가 한헌짐이 노처제 되구여 공금이 없어지려나 이제는 잘 되라고 빌어볼 때도 없이 되니 죽었구나 죽었구나 내 딸 준향이는 영주건데 철컥 전이 안 되며 가슴을 콩콩 두다리고 머리도 즉꼭 부딪히며 저 황여추 쓸성팔광 남지구소지를 거두어 진나
1: 의사 또는 시치미를 뚝 띄고 우는 춘향모만 더 답답하게 꾸미고 있겠다. 장모, 날로 보아서 그만 참소 참아. 그런데 참 장모가 말하니 말이지 내 얼굴 많이 변했지? 춘향에게 장가 올 때만 해도 얼굴이 좋았지. 얼굴뿐 아니라 형세로 말하더라도 서울서 둘째가라면 설기 알던 형세인데 아, 그 돈이 나발소리 들은 돈이라 그런지 허망하게 나가대 그려. 아, 집안이 망하고 보니 내 꼴도 이렇게 되대 그려. 할 수 있나? 아버님께서는 일가댁 사랑해가 학장 지르시고 어머님은 외가로 가시고 나는 친구 사랑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내다가 풍편이 듣자 하니 춘향이가 본관 수청을 들어 잘 되었다기에 돈백이나 얻었을까 하고 왔더니 아 춘향이는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되었으니

내일이 낭패일세. 춘향모 기가 막혀. 우라나는 정도로 해서는 당장 내쫓겼으나 그럴 수도 없고 살살 말로 따서 쫓을 작정이었다. 이 서방 말을 들으니 가히 없소만은 내 신세를 생각이면 더 기가 막히오. 어느 아들이 있어 딸이 또 있어. 춘향 하나 믿고 산 뒤 지가 저렇게 죽게 되니 낸들 무슨 재미로 세간 두겠소. 이 집도 벌써 팔아먹고 춘향 미음 양식거리도 없으니 아, 이 서방은 구간사또 차제니 저녁은 물론 잡쌌을 테지만 우선 주무실 데가 없소. 풀 뗄래야 난기도 없고. 향단이 듣다 여자 우대 여보 마나님 그리마오. 쌀 안 주미면 밥을 짓고 나

들으시면 옥조작을 올 것이니 너무 그리 괄세마오. 만단으로 위로호 밖으로 나가더니 기둥간 꼬돌아서서 오기에 눈곳 바라보며 치맛자락 끌었다 눈물을 흔적어르시치면서 아이고 아이씨 무슨 얘가 경이근일이오 서방님 정대하신 처분 알겠어 착한 마음 어찌 복을 못 받는고 하라 임노부심모여설 표주실 줄을 모르시나 지금은 헌 울음소리의 허사도 모이기 때요 뭐냐 향단아 우리 마라

나 춘향무 더욱 기가 막혀. 어사또를 다시 마르고 보더니

계시기허나 서방님도 저 지경이 되었으니 내 딸 춘향은 영 죽었지. 죽어도 원혼이나 안 되게 가서 얼굴이나 보여주어. 글쎄 일이 된 줄 알았으면 내가 공연히 왔거든. 그러나 저는 날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다 아니 가볼 수 있나? 가세. 바로나 치거든 갑시다. 오, 바로를 쳐야 가나?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아주 특별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의사 선생님들. 네. 그런 분이 무려 13분이나 계시다고 해요. 바로 장난감 병원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장난감을 고치는 기술자였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자식을 다 키워낸 후에 동심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모여서 낯선 공구를 쥐고 한 달간 땀 흘리며 수리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끊어진 전선을 잇고 녹슨 단자를 닦아내면서 이분들이 되살려내는 건요, 단순히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난감을 고치면서 흥얼거리게 되는 동요 속에서 젊은 날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웃던 그 소중한 시간을 다시 꺼내어 봤던 거죠. 그 소중한 기억을 지금의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른의 따스한 마음이 아이에게로 이어져 흐르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연결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불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함경도 애원성입니다. 피리의 최경만, 장구의 유지숙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함경도 애원성이었습니다. 피리의 최경만, 장구의 유지숙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그 장난감 병원 이야기 전해드렸죠. 13분의 장난감 의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맡긴 장난감을 잘 고쳐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는데요. 하지만 속이 복잡한 전자장난감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면 장난감 주인이 실망할까 봐

의사 선생님들이 되레 더 속상해 하신다고 하네요. 참 뭉클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리가 정 되지 않는 장난감은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부품을 다 분리해서 재사용하고 귀여운 캐릭터는 예쁜 키링으로 엮어서 아이들 손에 꼭 쥐어준다고 합니다. 버려질 뻔한 것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셈인데요. 낡고 고장난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건 어쩌면 달아버린 것들을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를 챙겨드리는 건강 더하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번 개편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죠. 풍경 소리를 통해서 전국 생생한 문화 소식들 전해드릴 거고요.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단가 추억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왕기석, 북의 한승석, 아쟁의 김영길, 대금의 이용구, 검은고의 오경자입니다.

알면 천하를 치다외고 탄인들 어느 곳에서 만나보려 무정하고 야속은 사

단가 추억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왕기석, 북의 한승석, 아쟁의 김영길, 대금의 이용구, 검은고의 오경자였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소중하게 기록한 새천년 음악 시리즈 앨범 가운데 엄선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곡은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김승희 앨범 가운데 짧은 산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승희 명인은 1953년생으로 경남 함양 출신입니다. 고향에서 무용과 가야금을 익혔으며 1966년 서울 국악예술학교에 입학해 거문고를 전공했습니다. 이때 스승 김윤덕 선생을 만났고 제자의 재주를 눈여겨본 스승의 권유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모교에서 교편도 잡았고 또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영희 명인의 문화에서 정진했습니다. 그녀가 오늘 들려줄 곡은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중 짧은 산조입니다. 산조는 예술가의 혼이 예술로 승화한 대표적인 기악 독주곡입니다. 이 산조의 뿌리인 김윤덕 명인은 호가 녹야, 즉 사슴이 노니는 들판이었는데요. 그 이름처럼 소리가 고고하고 우아합니다. 특히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는 김윤덕 선생 작곡 이후 자주 연주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유파로 오늘은 김승희의 연주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승에게 이어받은 귀한 가락에 자신만의 정직하고 단아한 숨결을 덧입힌 산조, 김승희의 가야금과 정화영의 장구로 듣겠습니다. 가야금 산조, 김윤덕류 짧은 산조, 12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죠.

가야금 산조 김윤덕류 짧은 산조 김승희의 연주로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이 산조를 감상한 12분여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가야금 12줄이 그리는 풍경 속을 잘 거닐다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들뼈앗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음악의 숨은 보석 같은 곡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곡 소개합니다. 역금 지름시조 창내고자 듣겠습니다. 노래의 박인규입니다.

역금지름시조 창내고자였습니다. 노래의 박인규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갑자기 어깨 때문에 몸이 불편할 때가 있으시죠? 옷을 갈아입을 때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머리 뒤로 손이 잘 닿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밤에 돌아 누울 때도 어깨가 찌릿하게 아프면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아, 50견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어깨

통증은요, 원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입니다. 먼저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에 손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팔을 들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낼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증상입니다. 반면 오십견은요, 어깨 관절이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이 뻣뻣해져서 움직임 자체가 제한되는 겁니다. 혼자 팔을 들기 어려운 건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뒤로 손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머리 위로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분들, 이런 경우가 오십견에 가깝습니다. 두 증상 모두 밤에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증상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인데요. 중요한 건 똑같이 아프다고 해서 똑같이 관리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무리하게 늘리는 스트레칭보다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근육을 조금씩 살리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오십견은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굳은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팔을 들기 어렵고 밤잠까지 방해될 정도라면 단순하게 넘기기보다는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진도 북춤가락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김오현 외 여러분입니다.

김호연 외 여러분의 연주로 흥겨운 진도 북춤가락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인데요. 시나위, 늦은 시나위 감상하시죠. 소리의 조곡래, 아쟁의 박병원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1부 마무리곡 시나위 늦은 시나위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조공래 아쟁의 박병원이었습니다. 아, 이 곡은요 우리나라의 정서를 흥의 정서 또 한의 정서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한의 정서를 소리로 표현하고 또 아쟁은 허튼가락을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장단은 느린 국거리로 시작해 느린 자진모리로 바뀌면서 잔잔한 흥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봄 개편을 맞이해 새롭게 만나는 매일 코너죠. 풍경소리와 또 수요일에 만나는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하얀 등대입니다. 연주의 김혜라 외 여러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 오늘은 한글의 고장 세종 특별자치시로 가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제629돌 세종대왕 나신날을 기념해서 오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세종 책사랑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하면 역시 한글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 축제는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념하고 세종시의 상징인 한글 문화도시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요, 책과 한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여러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국의 독립서점과 출판사 30여 곳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북페어가 열리고요. 김진명 작가와 뮤지션이자 작가로도 잘 알려진 요조, 또 그림책 작가 조미자의 북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의 공연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즐거움에 음악이 더해지는 참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천천히 고르는 일,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데요. 공원 산책 나왔다가 그림책도 함께 보고 북페어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골라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나신날을 맞아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 여기에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봄날의 문화 나들이, 세종 책사랑 축제. 세종 가까이에 계신 분들, 오는 5월 15일과 16일 달력에 살짝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녀창 가곡 개면조 태평가 태평성대 듣겠습니다. 여창의 이준아, 남창의 이동규입니다.

남여창 가곡 개면조 태평가 태평성대였습니다. 여창의 이준아, 남창의 이동규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 듣겠습니다. 연주의 한층은 왜 여러분입니다.

한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신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이었습니다. 이 곡은 세종대왕이 만든 여밀락의 의미와 정서를 담아 창작된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현악 합주를 위한 신바람 메나리입니다. 연주의 김선아 외 여러분입니다. 이 곡은 휘모리와 동살풀이 장단을 적절히 섞어 쓰고 있는 곡인데요. 메나리 가락 안에서 가야금 산조의 휘모리 선율이 주도적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는 작품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드실 겁니다. 오늘은요, 여름밤의 영원한 불청객 모기와 그 모기를 쫓기 위해 애썼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미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나 봅니다. 얄미운 모기라는 시를 남길 정도였으니까요. 제 뺨을 제가 쳐도 헛치기 일쑤고 넓적다리 급히 만져도 그는 이미 가고 없어라. 예나 지금이나 모기 잡는 일은 참으로 고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이 여름 궁궐에서 신하들에게 모기 훈증을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동의보감에는 계피가루를 태워서 모기를 쫓으라는 처방까지 실려 있으니까요. 사실 모기는 단순히 가려움을 주는 해충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강성했던 고대 로마가 습지의 모기떼로 인한 말라리아 때문에 무너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1800년대 프랑스가 파나마 운하 건설을 포기했던 이유도 모기가 옮긴 전염병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인부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를 이어받은 미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모기 퇴치였다고 하니까 모기와의 전쟁은 인류의 숙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마당 한쪽에 쑥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피어올리던 모기뿔, 눈이 맵고 코가 따가워도 그 매캐한 연기 속에 앉아 있어야만 마음이 놓였죠. 그러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초록색 모기 향이 나왔을 땐 참 신기했습니다. 아침이면 위에 하얗게 쌓여있던 재를 치우는 게 일이었지만요. 그 후엔 칙칙 뿌리면 되는 스프레이형 살충제가 나왔고요. 또 언젠가부터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되는 훈증기나 또 살에 직접 뿌리는 기피제까지 나왔으니까 참으로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녀석들이 유독 극성일 모양입니다.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요,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평년보다 무려 7배나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모기의 시계도 빨라진 건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버드나무를 수놓은 노래입니다. 노래의 조이선입니다.

버드나무를 수놓은 노래였습니다. 노래의 조이선이었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모기뿔부터 모기향, 모기기피제까지 모기와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얄미운 모기들을 피하려면 지피지기가 필요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혈액형 O형이 더 잘 물린다. 그런데요, 이건 속설일 뿐입니다. 모기는 특정 혈액형이 아니라 땀냄새, 체온,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그 이산화탄소를 보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나 신진대사가 활발한 어린아이, 또 열이 많은 임산부는 표적이 되기 쉽다. 모기는요, 일단 근처에 오면 그 사람의 체온과 땀에서 냄새를 추적해 정확한 착륙 지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건 혹시 아실까요? 모기는요, 몸무게가 아주 가벼워서 선풍기 바람만 살랑살랑 불어도 접근을 못합니다. 따라서 여름밤엔 회전모드로 선풍기를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살을 꾹 누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잠깐은 시원할지 몰라도요, 침이나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시원한 물로 씻어낸 뒤에 얼음찜질을 해주시거나

또 약국에서 파는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주십시오. 또 올해는요, 방충망도 미리미리 점검하십시오. 배수구 구멍도 잘 막고요. 한 분도 물리지 않는 쾌적한 여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은 봉봉입니다. 연주의 창작 국악그룹 그림입니다.

들으신 곡은 바람은 봉봉이었습니다. 연주의 창작 국악그룹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밤중 마당에 모깃불을 지펴놓고 평상에 누워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던 그 여름밤 기억나시죠? 앵앵거리는 소리는 얄미웠어도 연기 너머로 보이던 그 밤하늘만큼은 참으로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추억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준비한 곡은 칭칭입니다. 노래의 토리스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칭칭이었습니다. 노래의 토리스였습니다. 새로운 날이 고개를 내미는 시간이죠. 이제 기지개를 활짝 켜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다짐을 담은 주문을 외치면서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예전에 했던 말실수나 창피했던 순간이 떠오를 때가 있죠.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불킥. 다행인 건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불킥을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기도 한답니다. 그때보다 조금 더 성장했으니까 지난 실수를 돌아보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할 수 있는 거겠죠. 흑역사는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흑역사마저도 나를 키운 시간, 나를 설명해주는 이야기, 말하자면 백역사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불킥이 찾아오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때보다 좀 성장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강진희, 김주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시인과 촌장 원곡의 가시나무였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흑역사 있습니다. 신입 때의 실수 혹은 괜히 분위기 띄우려다가 던진 무리수,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어색한 말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지고 아, 그때 왜 그랬어? 안 그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삶에 대해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이러면 민망하다는 느낌을 못 받겠죠. 아직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망함을 느낄 거고요. 또 후회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70대 80대 이어도 후회가 된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아, 나는 아직도

또 무언가 더 성장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똑같이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불킥 경험, 흑역사 종종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나의 이불킥의 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떠올리면 민망하지만 같이 웃으면 이 흑역사도 조금은 색이 옅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정, 나는 이거 누구한테 안 알렸으면 좋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익명으로, 예. 제가 처리해서 읽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함께 나눠보죠.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 무료 사연 쓰기 둘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보내는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감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자, 고래아의 노래와 연주로 생각나네 듣습니다.

코리아의 노래와 연주로 생각나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노래 나가는 동안 생각 좀 하셨나요? 나의 이불킥 사연 흑역사 다들 멈칫멈칫 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네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든 헌팅 해보겠다고 친구랑 노래방에 갔는데요. 노래방에서도 헌팅이 되나요? 다 이렇게 작은 방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게 가능한 곳이 또 있나 보네요. 그죠? 드디어 간절히 바라던 옆방 훈남이 들어왔는데 이거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막내 오빠의 절친들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너무 또 가족하고 연결되면 좀 그렇기도 하네요. 그죠? 좋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었고 강수자님 흑역사 많지요. 전에 자주 넘어져서 무릎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넘어지는 순간 아픈 거보다도 남들 시선이 창피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도망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살펴보면 피도 나고 바지에 구멍도 나있고 아유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뭐 어때요? 아 뭐 어때요? 라고 말하지만 저도 어디 사람 많은 데서 넘어지면 특히 무대에서 넘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강수자님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생각났어요. 제가 94년도 MBC 대학가요제 대상 상 받으러 나가다가 무대에서 미끄러졌어요.

아, 그날 비가 와가지고 아, 제대로 박제되어 있죠. 아, 생각났네, 생각났어. 이종훈님, 한디 반갑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을 보내고 새 아침 맞이합니다. 장어이들이 햇살 출석 도장 꽉 찍고 경청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불킥 경험, 흑역사 어떤 이야기 있는지 으하하하 한번 웃어보는 것으로 흑역사의 색깔을 좀더 바르게 할수 있습니다. 샵 0302 문자로 또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박진영 씨가 운영하는 그 K-POP 그룹 많이 배출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출신의 국악팀이 있어요. 도들이라는 팀인데요. 본 함께 들어보죠.

도드리의 본에 이어서 유바리가 리메이크한 롤러코스터 원곡의 습관 함께 들어봤습니다. 창호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나의 이불킥 순간 얘기 나누게 되는데요. 그냥 인사로 아침 인사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봄꽃 향기나네님도 안녕하세요. 또 해바라기님, 도로시님, 삼승할부지님, 수요일 아침 베란다 창 바라보면서 창호해드린 햇살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2시간 같이 즐겁게 놀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 주제에 꼭 맞는 문자 보내주셔도 당연히 좋지만 아유 뭐 생각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녕? 이렇게 한 단어만 보내주셔도 저는 힘납니다. 익명 사연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선생님한테요. 러브러브 야광 팬티를 선물로 드렸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미쳤지. 예, 뭐 닉네임은 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디서 사셨어요? 대체? 그 선생님도 언젠가 이런 생각들 하시겠죠. 그 오랜 시간 선생님 하시면 정말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마주쳤을 텐데 그래도 사연 보내주실 우리 애청자님을 오래도록 기억하지 않겠어요. 참 독특했어 그 선물 뭐 이러면서 말이죠. 6924님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송 부원이었습니다. 땡땡 여고 방송실을 방문했는데 여고 방송실은 신발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슬리퍼를 내주는데 양말에 구멍이 뻥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그날. 근데 옛날에는 양말 구멍 많이 났어요. 양말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양말 재질이 지금처럼 쫀쫀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소리아 밴드의 연주, 김봉영의 노래로 흔적 듣습니다.

소리아 밴드의 연주, 김봉영의 노래로 흔적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4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주가가 고공행진하다가 코스피 8000을 목전에 두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컸다고요?
1: 네, 코스피가 8000포인트 턱 밑에서 미끄러졌는데요. 오. 장중 사상 처음으로 7900선도 돌파했지만 외국인의 3조 원대 매도 폭탄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하락 전환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개인과 기관이 3조 넘게 사들였는데도 외국인이 더 팔아치우면서 상단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코스피가 뭐 5거래일간 무려 1200포인트나 넘게 뛰었기 때문에 예. 이쯤 되면은 차익 실현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고 또 전쟁 관련한 긴장감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또 조만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로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거든요.
0: 예.
1: 이게 기대치보다 숫자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3.7 나오면은 무난하다, 방어됐다. 이건데 3.8.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
0: 어제 조금 끌어내리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네요.
1: 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제 국내 시장 끝나고 발표가 된 거긴 한데 문제는 그래서 새벽 사이에 미국 주식 시장도 그다지 좋진 않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 건데 이제 심각한 거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운송료와 서비스 물가까지 이제 전이 되는 2차 파급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0: 그렇겠네요.
1: 이게 미국이 또 이런 것 때문에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폭증하겠죠.
0: 그렇겠네요.
1: 이렇게 되면은 AI 혁명을 주도하던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그러니까 돈을 더 쓰게 만들고 긴축하게 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다 해서 지금 좀 어둡게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0: 우리 주가를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쪽인데요.
1: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만약에 계속 올리게 된다 하면 우리로서는 환율이 오르게 될 거고요. 수입 물가도 오르고 국내 금리 인상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지옥의 레이스까지도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그런

0: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1: 네, 최근에 주가가 워낙 빠르게 올랐던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 잘 대비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주를 새로운 무대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0: 예,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까지 우주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도 그 AI가 있는 건데요.
1: 예.
0: AI 하려면은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들이 다 물어보는 거 다 답해 주려면 뭔가 계속 돌려야 될 거니까.
0: 맞아요.
1: 서버에 전력이 엄청 필요하겠죠.
0: 얘네가 두뇌를 또 그만큼 얼마나 돌리겠어요. 예.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AI를 돌려야 되는 건데 이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고요. 근데 AI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고 우리 한창 막 또 막 그림 그려달라고 엄청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막 영상도 만들어주고 AI가 모든 일에서 다 접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전력을 우주에서 끌어오겠다라는 발상입니다.
1: 우주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
0: 우주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어떤 광활한 대지에
1: 예.
0: 땅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1: 짓고.
0: 물도 끌어오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아유 야 지구로는 안 되겠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 전력 끌어올 거야.
1: 우와.
0: 라는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은 사실 우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SF 같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좀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2, 3년 내 현실이 될 거다라고 언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의 그 방법을 좀 보면은
1: 예.
0: 태양광 패널하고 고성능 GPU를 탑재한 수백 개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네트워크로 연결을 다 해놔요.
1: 이게 위성이라는 게 그 궤도에만 딱 올려놓으면 알아서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0: 네. 그런데 그 위성이 그 우주에서 태양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태양빛을
1: 예.
0: 받잖아요.
1: 예.
0: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막 생산을 해요.
1: 우와.
0: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는 냉각 시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왜냐면은 막 돌아갔던 거 열이 나가지고 그걸 식히는 것도 중요해서 냉각 기술 쪽 회사들도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우주에 띄우면은요. 태양이 24시간 무제한으로 비춰서 태양광 발전이 아주 그 효율이 높기 때문에
1: 예.
0: 전력 생산은 많이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평균 온도가 섭씨 영하 270도라서
1: 예.
0: 극저온 환경이기 때문에 지구보다 훨씬 추워서 냉각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1: 우와.
0: 이런 논리를
1: 이런 생각을 하다니
0: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게 실현이 구현이 정말 될지
1: 예.
0: 눈길이 쏠리고 있고요.
1: 그러니까요. 그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또
0: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아니면 도 대박이 날지
1: 그렇군요.
0: 쪽박을 찰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데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는 발사 비용도 좀 높고 우주 쓰레기 위험도 있고 우주 방사선에 따른 그런 부품 손상도 있을 수 있고
1: 아하.
0: 그리고 뭐 잘못되면은 또 수리나 유지 보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1: 그럼요, 진짜.
0: 예,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화 할인권 무려 225만 장이 배포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살펴보죠.
0: 네, 6천 원 할인권 225만 장이 풀립니다.
1: 우와.
0: 이번 사업의 재원은 지난번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때 마련된 거고요. 그 당시에 할인권 450만 장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을 이번에 먼저 배포하는 거예요. 남은 절반 225만 장은 여름 성수기 때 7월 중에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고요.
1: 예.
0: 이 할인권은 멀티플렉스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회원에게는 영화관별로 1인당 2매씩 쿠폰이 자동 지급되고요. 예매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할인은 끝나고요.
1: 음흠.
0: 사용되지 않은 쿠폰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1: 아.
0: 이렇게 대형 영화관뿐만이 아니라 독립 영화관, 예술 영화 전용관, 작은 영화관, 실버 영화관 등도

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쪽은 이 참여 영화관 목록을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1: 예.
0: 이렇게 관객이 할인권 적용하면은 영화 티켓 한 매당 6,000원을 할인받는 거잖아요.
1: 예.
0: 다만 이제 막 할인받고 할인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제 금액이 1,000원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하면은 최소 1,000원 정도는
1: 아,
0: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1: 1,000원은 내야죠.
0: 그래도 어떻게 1,000원이나 뭐 2,0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거는요. 기존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1: 우와, 진짜
0: 때문입니다. 예,
1: 좋네요.
0: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은 물론이고 뭐 장애인 경로 우대,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모두 다 같이 쓸수 있어요. 특히나 둘째 주하고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이때는 일부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거든요.
1: 예.
0: 관람료가.
1: 오.
0: 그러면 할인권 사용해서 6,000원 깎으면 4,000원에 또 영화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좋습니다. 할인권 잘 챙겨서 모처럼 극장에서 영화 한편 즐기시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어제 종일 흐렸는데 오늘은 차차 맑은 하늘 되찾고 낮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대구 14도, 강릉, 부산, 제주 15도를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춘천, 대전, 전주 26도, 광주, 대구는 27도까지 오릅니다. 다만 강원 산지는 오후 들어서 구름 많아지고요. 늦은 오후인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의 양이 많진 않아서 5mm 미만으로 내리겠습니다.
1: 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보내드리면서 언루프의 연주로 갤럭시 듣습니다.

언루프의 갤럭시 듣고 왔습니다. 792님, 창호의 드린 햇살 경제 정보까지 나오는 줄 몰랐네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진짜 이 아침 촘촘하게 생활에 도움되는 것들, 그리고 음악과 사연들 챙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오늘 1부에 흑역사 얘기했는데요. 황성희님이 대학 시절 썸 타던 남사친이 있었는데요. 그 남사친이 자기 친구들하고 볼링 치러 갈 건데 저보고 볼링 칠 줄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칠 줄 안다고 했죠. 사실은 볼링 쳐본 적도 없었지만 말이죠. 뭐 별거 있겠어. 그냥 공 굴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공을 들고 하나, 둘, 셋 앞으로 나갔다가 손을 뒤로 올린 순간 쿵쾅 떼굴떼굴떼굴떼굴 요즘도 가끔 그 생각 나면 이불킥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순간들 다 있죠. 와, 근데 진짜 예전 짧은 순간이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 면에서 또 멋지십니다, 황성희님.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2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힙합 뮤지션 콜데의 Make Up Your Mind 이 노래 가지고 왔어요. 힙합 랩이라고 하지만 막 화려하고 공격적이고 좀 어두운 느낌 이런 거 아니고요. 굉장히 세련된 리듬의 음악에다가 목소리를 잘 얹은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 코리안 나옵니다. 가끔씩 저희 이제 오늘 2부 코너 함께하는 송내관이 듣기 평가 시키잖아요. 영어로 된 뭐 대사인데 여기 뭐 어떤 단어가 들립니다. 문장이 들립니다 하면 진짜 들려요. 자, 이 노래 속에서도 Her Mama Korean,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들리는지 어떤지 한번 같이 들어보죠. 자, 콜데의 Make Up Your Mind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분수와 초풍목은 전무지스러입니다. 피주옥

이규혼이 나도 또한 슬프려는 와 전공.

장로는 장안 청누소년도라 너를 처럼 말아 장강의 배를 띄워 봉화를 가득 싣고 범범 중요 떠나간 이백 우피가 뿐이오다 어디서 피파 곡조 인불견 소봉 청원 소상구여 이게 방부라고 은풍이로 하야 당

얘긴가 일허우주 타진토록 망구사 어멈허라

0: 이르르 걸미운 서진해보자.
1: 이한철의 청우이들인의 쌀 2부 첫 곡은 김소희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단가 편시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창우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난주부터 쑥내관 아저씨랑 다녀온 경복궁 답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0: 그리우. 방송으로 다시 들으니까 경복궁 이야기가 더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 그치?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가 오늘은 경복궁에 관련된 퀴즈를 갖고 왔어요.
0: 우와 오늘 제대로 복습할 수 있겠다. 자 그럼 가볼까?
1: 네 바로 문제 드려요. 조선 궁궐인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인데 광화문 앞에 서 있는 한 쌍의 동상이 있죠. 눈이 부리부리해갖고 사자를 닮은 이 상상 속의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기린, 2번 봉황, 3번 해태, 4번 불가사리, 거미주. 이거는 화재와 재앙을 막아주는 신수인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척척 알아본대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대로 찍어보세요.
0: 오호 오늘 창호가 지난 시간 웃기는 사교육 복습하는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복궁 답사를 시작하면서 광화문 앞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상상 속 동물이죠. 사자처럼 생겼고 불이나 재앙을 막아준다고 알려진 이 동물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기린, 2번 봉황, 3번 해태, 4번 불가사리입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과 기업 중 하나가 이 이름을 쓰고 있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금 국악단 국악을 사랑하는 기업 크라운 땡땡에서 창단한 국악단입니다. 라금 국악단의 연주로 구운 밤 함께 듣습니다.

라금 국악단의 연주로 구운 밤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는 광화문 답사, 또 잠시 후에 웃기는 사교육 속내관의 소개로 경복궁 답사 이어갈 텐데요. 처음 광화문 앞에 딱 서면 이 상상 속의 동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불이나 재앙을 막아준다고 알려진 이 동물 과연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1번 기린, 2번 봉황, 3번 해태, 4번 불가사리까지 보기 4개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801님 오늘 처음 사연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정답 3번 해태, 광화문 광장에서 만날 수 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6607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땡 어제 하나 먹었어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면서 해태라고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4204님 3번 해태입니다. 엄마가 저 가지셨을 때 태몽에 해태가 나왔다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8145님도 정답 3번 해태로 보내주시면서 부모님이 지금 기아 타이거스가 해태였던 시절부터 열성 팬이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1510님도 CM송 가사를 보내주셨네요. 껌이라면 역시 아닌데 해태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경복궁 다녀왔는데 외국인 엄청 많더라고요. 왔었습니다. 내국인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답 3번.

0: 번 해태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창으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해태였어요.
0: 딩동댕.
1: 해태의 다른 이름은 해치인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가지고 조선시대엔 재판관 옷에 해치를 새겼다고 해요.
0: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대검찰청 앞에 해치상이 세워져 있대. 정의롭고 공정하게 법을 다루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지.
1: 네. 그럼 이제 속내관 아저씨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빠르게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129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3157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이거 맛있어요. 8145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요것도요. 8274님 전병 세트 알구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8129 범장기지 떡, 3157 어쩌다 못난이 김치, 8145 소금구이 막창, 8274 전병 세트 드립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소녀시대의 노래 해치 듣습니다.

소녀시대의 해치, 이유나의 김치 타령까지. 아, 노래 참 재밌네요. 김치, 김치 하다가 그치, 그치로 가는 그 순간 짜릿했습니다. 오늘 장어의 퀴즈 정답이 해태였는데, 여기서 나온 여러 빙과 류, 뭐, 과자, 음료, 수두룩백백하게 보내주시는데요. 눈에 쏙 들어오는 거, 2628님의 맛동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동아리방에서 진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쏭내가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눌지. 지난 시간 경복궁 답사 시작했으니까요. 이젠 경복궁 안으로 쑥 들어가 봐야겠죠. 만나봅니다.

0: 우리 역사가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에 웃기는 사교육. 속속 속내관 송용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1: 네,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아, 송내관님 오늘도 어김없이 내관복을 정제하시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1: 20벌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오늘 늘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1: 아니 아니에요.
0: 이야, 그렇군요.
1: 아, 제가 책이 나왔잖아요.
0: 오, 맞아요.
1: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기에. 아, 이번에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이 책.
0: 와.
1: 여러분, 이 책 정말 재밌어요. 제가
0: 표지도 진짜 근사하네요.
1: 제가 그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청동기 시대 족장들의 대화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그거를 다 만들었어요. 너무 재미있게. 아, 제가 이 표현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0: 무엇보다 송내관 진짜 재미있잖아요.
1: 예, 재밌어요.
0: 우리 라디오 코너도 그렇고, 아, 책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1: 중요한 건 책에 들어가는 사진 있잖아요.
0: 예.
1: 사진에 다 제가 들어가 있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합니다.
1: 다 들어가 있어요.
0: 아, 지난번에 그 인도에서 찍은 사진도 아, 그거는 해외라서.
1: 아니, 넣었어요.
0: 넣었어요?
1: 예, 넣었어요.
0: 와, 네. 그 사진 진짜 대박입니다.
1: 이 한국사가 지구의 탄생부터 K-POP까지 나오거든요.
0: 우와.
1: 그 K-POP에 들어가요. 그 부분이.
0: 송내관이 내관복을 입고 그 인도 그 어디죠?
1: 바라나시.
0: 바라나시를 갔는데 거기도 진짜 난다 긴다 하는 개성 강한 사람들이 그 강가에 앉아 있잖아요.
1: 한 개성.
0: 그런데 그분들이 놀란 눈이 땡그려진 모습으로 송내관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코너 얘기로 돌아와서 네.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경복궁 답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 맞습니다. 그 혜태상부터 시작을 했죠.
0: 예, 네. 조선시대 혜태상과

0: 과 광화문 사이의 공간은 왕실 가족을 제외하고 어느 그렇죠. 누구도 말을 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해태상에서 우리가 광화문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예. 이쪽으로 이 광화문의 석축 이야기했죠.
0: 오, 맞아요.
1: 역사성.
0: 네.
1: 태조 이성계 때 그리고 고종 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다.
0: 그리고 최근에 BTS 광화문 공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무엇보다 광화문의 석축 부분에 색깔이 다 다른 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다른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 돌이 쌓여 있다는 점이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도 그러면 네, 경복궁답사 이어가야겠죠.
1: 네, 이제 광화문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옆에 국립고궁박물관이 있어요.
0: 오, 예.
1: 예,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고궁박물관이 옛날에는 사복시였어요. 이 사복시가 뭐냐면 사무실 할 때 사자고요. 마부할 때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실시거든요. 시중할 때 시거든요.
0: 마부를
1: 그렇죠.
0: 모시는 사무실?
1: 그러니까 마부들이 상전을 모시는 사무실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말과 가마를 관리했던 관청인 거죠.
0: 오, 그러니까 광화문을 바라봤을 때 도로 그렇죠? 쪽에서 바라봤을 때
1: 왼쪽에
0: 국립 서십자각 쪽에
1: 네, 국립고궁박물관이죠. 네.
0: 자 요즘 치면 왕실 카센터?
1: 카센터 정확합니다. 카센터 맞아요.
0: 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 여기서 일했던 노비들을 거달 거덜이라고 그랬거든요. 거덜나다 옛날 우리 한번 했었거든요.
0: 네, 거덜난다. 네,
1: 재산 파탄할 때 거덜나다 이게 했잖아요.
0: 예.
1: 이 거덜들이요.
0: 예.
1: 말을 끌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리 오너라. 대감 핵차신이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사람들이 자기 보고 막 고개 숙이는 줄 알고 뿅 간 거지.
0: 아이고 아이고.
1: 네. 약간 그런 허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0: 예.
1: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와서 거덜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실록 보니까 그 사복시가 옛날에 부정패가 많았던 거예요.
0: 오.
1: 실제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0: 예.
1: 사복시에서 말하길 요사이 사복시에서 병든 말을 받고 갑을 치를 때는 품질 좋은 어린 말 갑으로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이거 차에 문제가 있는데 하체가 흔들흔들하는데 그걸 중고 팔 때 그냥 멀쩡한 것처럼 중고를 판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1: 그렇죠. 중고차를 사가지고 새 차값을 준 거지.
0: 그러네, 그러네.
1: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관리들이 있어요.
0: 예. 네.
1: 그리고 이거 사복시에서 코끼리도 있었어. 코끼리도.
0: 오.
1: 이게 태종 때 실록을 보니까요. 일본 국왕이 코끼리를 말을 관리해야 되는데
0: 우와.
1: 코끼리가 얼마나 커요.
0: 야.
1: 그게 경복궁에 있었던 거예요.
0: 대박이네요.
1: 근데 하도 처먹으니까.
0: 아이고.
1: 이 코끼리가 결국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유배 보내버려요. 전라남도로 예
0: 그렇군요.
1: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예. 아 근데 어떻게 지금 고궁박물관이 그 자리에 돌아선 거죠?
1: 근데 이게 원래가 이제 사복시터였잖아요.
0: 예.
1: 일제 강점기 때 다 헐려요 거기가.
0: 아
1: 그 뒤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잖아요.
0: 예.
1: 그 부속 건물로 이제 당시 중앙청이라 그러죠 우리는
0: 오호.
1: 부속 건물을 거기다 만든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그 부속 건물이 지금의 고궁박물관이 된 거죠.
0: 아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복지 시설인 후생관.
1: 후생관이었다가
0: 그 부속 건물로 이용하다가
1: 예,
0: 나중에는
1: 국립고궁박물관이
0: 된 거네요.
1: 근데 지금 사복시 터는 사라졌지만
0: 예.
1: 우리가 그 궁궐 내에는 내사복이라 그래요. 내 궁궐 내 사복시.
0: 내사복시.
1: 궁궐 외에도 사복시가 있었어요.
0: 외사복시인가요?
1: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종로구청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0: 예.
1: 터가 발굴된 거예요.
0: 우와, 예.
1: 그 뉴스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0: 오호, 좋습니다. 사복시 터 발굴 관련 뉴스 들어봅니다.
2: 임금님께서 행차하셨습니다요.
3: 사극에서 종종 나오는 왕의 행차 장면. 반드시 이런 말이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왕이 타는 말과 수레는 중요한 만큼 따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바로 사복시입니다. 고려 말 처음 설치된 관청으로 수백 년을 이어오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는데 서울 종로구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초 발견된 건물 주춧돌과 기단이 사복시의 유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0: 오, 지금 종로구청 자리에 외사복시 터를 발견함으로써
1: 그렇죠.
0: 내사복시가 있고 외사복시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도 확실해졌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자, 이렇게 보니까 서울 사대문 안에는 땅만 파면 유적 유물이 나오는 것 같네요.
1: 땅만 파면 나와요. 땅만 파면.
0: 팠다 하면 나와.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0: 그렇죠. 예. 네. 고란 흥내문으로 들어서는데
1: 그렇죠.

0: 리턴 트러브의 시간의 정원을 거닐며 듣고 왔습니다. 속속 속내간의 웃기는 사교육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경복궁 나들이를 4월에 했는데요. 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흥례문 앞까지 왔어요.
1: 맞아요.
0: 흥례문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검표를 하고 입장을 하는데
1: 그렇죠.
0: 와, 속내간은 그냥 쓱 들어가던데요. 한복. 아는 분이 계셨나요?
2: 한복
0: 맞다.
1: 한복 무료 입장.
0: 부러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따님도 한복 입고 와서 무료 입장을 무료 입장. 했습니다.
1: 네.
0: 자, 입장하자마자 돌다리가 보였어요.
1: 맞아요. 그 돌다 궁궐은 항상 정문을 통과하면은 돌다리가 나옵니다.
0: 예.
1: 개천이 나오고
0: 아.
1: 그 돌다리를 건넜을 때 비로소 왕의 세상이 되는 거죠.
0: 와, 그러네요, 진짜. 예. 우와, 아 이제 알았네요.
1: 네, 아 예. 몇 번 이야기했어요.
0: 창경궁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1: 그렇습니다.
0: 와, 맞네요.
1: 근데 그 이 영재교, 금천교가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사라져 버립니다.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엉뚱한 건물이 들어서요.
0: 아유, 어떤 건물이 들어섰길래요?
1: 그것은 제가 이제 또 현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0: 예. 네, 좋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재교에서 들려주는 속내간의 설명.
3: 여러분 서 있는 이 자리에 안타깝게도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요. 학창 시절에 중앙청 들어봤다 흔들어 보세요.
4: 왜요? 강자네 퀴즈.

0: 그러면은 옛날에 국립중앙박물관 여기 와봤다 손 들어보세요.
1: 엄청 건물이 크네.
0: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렸을 때 여기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세상에 총독부 건물에 박물관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용산으로 간 겁니다.
2: 아, 세상에나 그런 일이
3: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1916년에 영재교는 철거가 되고요.
2: 예.
3: 영재교의 그 돌들은 동쪽으로 버려집니다.
2: 오호.
3: 그리고 그곳은 조선 총독부가 건설이 됐고요.
2: 안타깝습니다.
3: 광복 이후에 이곳을 또 중앙청으로 사용하잖아요.
2: 예.
3: 지금의 정부종합청사로.
2: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그 1986년 제가 중학교 때로 생각나는데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여기를.
2: 네.
3: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을 또 해요.
2: 아.
3: 총독부 건물을.
2: 예.
3: 그리고 지금 용산으로 옮겨졌죠.
2: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이제 당시에 총독부 건물 관련되고 1983년 대한뉴스가 있더라고요.
2: 우와.
3: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2: 좋습니다. 1983년 대한뉴스 조선 총독부 건물 관련 내용입니다.
4: 1916년 7월 일제는 경복궁 근정전 바로 앞터에 식민 통치의 상징으로 조선 총독부 청사로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을 백성들의 시야로부터 차단해서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고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 건물은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청사가 되었습니다. 1983년 5월 28일 국무총리실이 마지막으로 정부 종합청사로 옮겨감으로써 중앙청의 기능은 막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뼈아픈 역사의 잔해이기도 한 이 건물이 오는 86년에는 찬란한 우리 민족 문화를 세계 속에 과시할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새로운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2: 오호. 아, 그렇군요. 아, 대한뉴스 오디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진짜 깔끔하게 그리고 쉽게 정리해줘요.
3: 맞아요.
2: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3: 없어요.
2: 뭐
3: 네,
2: 이 정도는 완전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대한뉴스만 잘 들어도 역사 1타 교과서 같은 느낌입니다.
3: 그렇습니다. 완벽히 정리해줍니다.
2: 아하, 맞아요.
3: 자, 이 총독부 건물. 영재교 자리에 있었던 총독부 건물은 결국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이죠.
2: 와.
3: 철거가 결정이 됩니다.
2: 오호.
3: 야, 근데 이때 여러분들 그 총독부 건물 있잖아요.
2: 예.
3: 그거 헐지 말라고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회유를 했대요.
2: 오, 1995년에요?
3: 네, 이전 비용 다 지불해주겠다. 허물지 말라.
2: 야.
3: 근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 아, 안 봐주죠.
2: 아, 그렇죠.
3: 한 방에 그냥 빡.
2: 와르르
3: 와르르. 네. 그래서 또 그때 1995년 뉴스가 있더라고요. 철거 관련 뉴스가요.
2: 예.
3: 준비해봤습니다.
2: 자, 1995년 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뉴스입니다. 들어보죠.
5: 옛 중앙박물관의 휴게실로 쓰이던 건물의 마지막 남은 벽면이 사라지자 지난 70여 년 동안 그늘에 가리워졌던 국악산과 경복궁의 모습이 시원스럽게 드러났습니다.
6: 건전한 한일 관계의 구축은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아, 음악도 아주 건설적인 음악이 들리는데요. 잘 됐습니다. 아,
3: 시원시원했습니다.
2: 총독부 건물은 네. 사라졌고.
3: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총독부 건물 지을 때 일제가
2: 네.
3: 영재교 석재들을 버렸다고
2: 그랬잖아요. 네.
3: 그걸 다시 옮겨와요. 이제
2: 와.
3: 제자리에. 그게 우리가 서 있었던 영재교였던 겁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3: 그래요.
2: 저는 그 금천 쪽을 바라보는 석수
3: 맞아,
2: 있잖아요.
3: 예.
2: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3: 그 이제 개천 있잖아요. 금천이라고는
2: 예.
3: 거기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3: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물을 통해서 그 악귀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2: 오.
3: 그래서 두 마리의 그 서수 그 동물이 밑을 쳐다보고 있죠. 물 쪽을 계속해서
2: 아.
3: 혹시 나쁜 놈들 들어오나. 아주 표정이 예술이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영재교를 건넌 후에 불꽃놀이 이야기를
3: 맞아요.
2: 하셨잖아요.
3: 이게 조선시대 영재교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했다니까요.
2: 오,
3: 진짜로.
2: 네. 세계 불꽃 축제 뭐 이런
3: 예,
2: 거네요.
3: 그거의 원조죠, 원조.
2: 예.
3: 그 태종실록을 보면은 1418년 기록이에요. 600년 전이죠.
2: 음흠.
3: 임금이 중국 사신을 위해

0: 근정전에서 연애를 베풀고 영재교 뜰에 나아가 불꽃놀이를 구경하였다.
1: 우와.
0: 화염이 하늘에 치솟고 폭음이 궁정을 뒤흔드니 사신이 찬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1: 이야.
0: 바로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1: 그러네요.
0: 예. 아, 또 제가
1: 현장의 소리 준비하셨나요?
0: 현장의 소리, 현장의 소리. 마지막으로.
1: 자, 송내관님의 영재교 관련 설명 장면 오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2: 요즘에 그 한강에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무슨 축제라 그러죠? 폭죽 막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3: 불꽃 축제.
2: 불꽃 축제. 조선시대도
3: 맞췄어.
2: 조선시대도 불꽃 축제가 있었어요. 명황제가 보낸 사신이 오면은 여기서 폭죽을 터뜨렸어요. 여기서 빵! 와, 완벽! 난리, 실록에 다 나와 있어요. 불꽃 축제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빵! 아, 좋아!
1: 리액션 좋아? 아, 저 지난번 창경궁, 창덕궁 갔을 때는 제가 퀴즈
0: 그러니까
1: 1등 했잖아요. 근데 이번은 진짜 못 맞히겠더라고요.
0: 퀴즈 아닌 것만 맞춰요.
1: 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여기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까요?
0: 네,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1: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보내드리면서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금을 위한 1승 월항 듣습니다. 자,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구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가지고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삶을 닮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낸 무대가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가 5월 20일과 21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경기소리와 서도소리, 판소리, 그리고 가야금 병창까지 서로 다른 우리 소리를 통해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대인데요.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공연은 우리 삶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이어집니다. 먼저 1장 수심에선 서도소리 특유의 깊고 담담한 울림 속에서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지혜를 만나볼 수 있고요. 이어지는 2장 2년에선 판소리로 풀어낸 다양한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가 구성진 가락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3장 사랑에서는 가야금 병창으로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계절처럼 흐르는 감정을 담아내고요. 마지막 4장 낙천에선 경기민요의 흥겨운 가락을 통해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마이크 없이 오롯이 목소리로만 채워지는 무대라는 점도 인상적인데요. 풍류사랑방이라는 아늑한 공간에서 우리 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삶을 닮은 소리 한 자락, 인생 노래로 흐르다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의식, 종묘제례와 함께했던 음악과 춤을 만나는 자리, 대구 시립국악단 제221회 정기연주회 종묘제례하기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펼쳐집니다. 종묘제례악은요,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던 우리 왕실 의식에서 연주되던 음악으로 음악과 춤 그리고 예법이 하나로 어우러진 종합예술인데요.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전통예술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한 종묘제례악을 대구 시립국악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형태 그대로 무대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총감독 한상희를 중심으로 집사 양승경, 집박 이영과 박종욱 등 전통 우레와 음악을 이끄는 주요 역할들이 함께하며 보다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야, 장엄하면서도 절제된 선율, 그리고 정갈하게 이어지는 춤사위까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정신과 시간을 고스란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위엄을 음악으로 만나는 시간,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종묘제례악 직접 경험해보세요. 요즘 국악 참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의 감각을 더해가는 새로운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청년 국악 무대 2016 젊은 국악 단장 쇼케이스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젊은 국악 단장은요, 음악과 무용, 연희 등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쇼케이스에선 치열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5팀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관악기로 브라스 밴드 같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피리 밴드 저클, 그리고 한국춤의 호흡을 바탕으로 지금의 감각을 탐색하는 안무가 김성, 또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가사에 담아 노래하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 국악과 서양음악을 넘나들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가는 작곡가 박윤지, 그리고 전통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검은고 연주자 윤희연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섯 팀의 무대가 더 궁금하시다면 서울 남산 도남문국악당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인체 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먹는다고 합니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배고픔은 우리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먹는 허기를 채울 필요가 있는 배고픔이고요. 이때 먹는 음식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가짜 배고픔은 일종의 보상 허기라고 하죠. 뭔가 핑계가 있어서 생겨나는 배고픔이라서 이때는 굳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배는 안 고픈데 시간이 돼서 그냥 음식이 눈앞에 보여서 또 뭔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